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Water by Tyler.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Ray, give us the title.
1: Want an AI degree? Here's what you should think about.
0: 네, AI 학위를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에 화두가 되면서 미국 대학들에서도 속속 AI를 가르치는 교과 과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학과, 이런 대학에 가서 AI를 배우려면은 어떤 걸 고려해야 하고 어디를 고르면 좋을지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겠습니다. Ray?
1: Know the program's goals and yours. AI degrees may share names, but they do not have the same curriculums. Or even the same ambitions. For example, Carnegie Mellon University, the first school in the United States to start an AI degree, focuses on theory and how the technology is constructed. More often, universities are teaching students how to use AI in fields beyond computer science. The University of North Dakota, which offers a doctorate in AI, teaches students how they could apply AI in fields including aircraft construction and medicine, said Ryan Adams, the dean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Mines. Marshall Herbert, dean of Carnegie Mellon School of Computer Science, said both approaches could be valuable. You just need to know that's what you're getting, he said.
0: 자, 첫째는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와 본인의 목표도 파악할 것. 이게 소제목이고요. AI 학위 과정들이 이름은 서로 비슷할 수 있지만 커리큘럼은 물론 추구하는 목표도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AI 학위 과정을 개설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이론,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이 구축되었는지 그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반면 대학들 중에는 컴퓨터 공학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스다코타 대학교의 공학 광업대학 학장인 애덤스에 따르면 이 대학은 AI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항공기 제작 및 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과학대학 학장인 허버트는 위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단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Right. So the curriculum and all these different schools, it's all different.
1: It is, right. So curriculum means what it is students are taught. What's the content of the course? And same like in schools, there's different curriculums for different grades.
0: Yeah.
1: What definitely. Subjects do the students learn? What content are they taught?
0: I feel like with maths, the curriculum that I followed when I was younger in the UK is very different to the maths curriculum in Korea.
1: When I see the stuff the kids are studying, it's much different from our curriculums as well.
0: Exactly. And then obviously with English, because English is, you know, obviously your native language, what you learn at a certain age is obviously going to be very different to what Koreans learn, you know, because it's not... a first language here. So you know, the curriculum for all these different subjects are different. And with AI degrees, different universities offer very different curriculums. 우리도 그냥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교육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고 초점도 방향도 다르니까 반드시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국 대학의 AI 학과 중 나한테 맞는 코스를 고르는 팁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Ray?
1: Look at the track record. The quick development of programs has alarmed some in academia. Experts suggest students look to universities already known for computer science. The places that have been good at this kind of thing will remain good at this kind of thing, said Charles Isbell, a computer scientist and th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s chancellor. The places that have no track record here have a lot of work to do in order to build a quality program. Some of them will, and many of them won't. Isbell, whose university does not offer a standalone AI degree, added, "Name your top 50 departments. They didn't just discover AI. They've been living in this space and having an impact far before the general population knew what the impact might be.
0: 자, 둘째로는 과거의 실적을 살펴볼 것. 이게 두 번째 팁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과정들의 급속한 도입에 학계의 일부는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이미 컴퓨터공학 분야로 정평이 난 대학을 우선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다음은 컴퓨터과학자이자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의 총장인 이즈벨의 말인데요. 이런 분야에서 이미 실적이 좋은 곳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하겠지만 이 분야에서 실적이 없는 곳들은 양질의 교과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중 일부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실패할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말했고요. 참고로 이즈벨 총장이 재직 중인 일리노이 대학교는 독자적인 AI 학위 과정을 제공하지는 않는 학교인데 다음은 학과를 고르는데 주는 그의 조언입니다. 이 분야 상위 50개 학과를 꼽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과들은 AI를 이제 막 발견한 데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이 그 영향력이 무엇일지 알기도 훨씬 전부터 이 분야에서 활동해 왔고 이미 큰 영향을 미쳐온 그런 학과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What's a track record, Ray?
1: So this is a person or an organization, a school, a team. It's your past performance. Mm-hmm. It's or history of results. Mm-hmm. So what are you known for? What have you done in the past?
0: Yeah.
1: Someone who wants a sales job, for example, they're going to have to show a track record of success in sales. Mm-hmm. You know, in sports, we look at a player's track record. Do they have a track record of playing well in big games, for example? Are they a playoff performer? Are they not?
0: If you're looking to move jobs, then your potential employer is definitely going to check your track record.
1: Right.
0: Because if you didn't have a very good record in the past, whatever you were doing, then you're not likely to be the best candidate.
1: Are you going to be that good at this one? Right. Mm. What's your track record?
0: Yeah.
1: It can be other things. Like, have you had problems with managers? Have you had, like, arguments with people? Like, any, I don't know, it can be anything, right?
0: Even in relationships.
1: Sure.
0: Let's say on a blind date, before you go on a blind date, maybe you want to, you know, get some info on this person's track record a little bit.
1: Are there some red flags?
0: Yeah, exactly.
1: Right.
0: Has this person, like, never been in a relationship for longer than a week for the past 10 years?
1: That's one, or maybe a track record of cheating, for example.
0: Exactly, yeah. So anything that tells you about how well or badly they did in the past is like a track record.
1: Yeah, it's just your history. Whatever thing we're talking about, your stats.
0: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동안의 모든 업적이나 실

0: me.
1: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대학에서 AI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도 요즘 하나둘씩 새로 개설되거나 만들어지는 AI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어떤 곳을 고르면 좋을지 그 요령을 설명한 뉴욕타임스 기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팁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Ray?
2: Remember, there's no consensus over whether AI degrees should exist. Whether AI should be a standalone degree instead of a specialization within computer science has been a subject of immense discussion in academic circles. A Computing Research Association newsletter described a debate about it at a conference last year as one of the week's most anticipated events. I'm just skeptical of that level of specialization being necessary, Lisa Meaden, a Swarthmore College professor who sat on the conference panel, said in an interview this spring. I just feel like there's so much more to understand about computer science as a discipline than just what's happening in AI. And I am a person who has been doing AI for 32 years.
1: Wow.
2: Wow.
1: 자, 넷째 팁입니다. 대학에 AI 전공이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것. 자, AI가 컴퓨터 과학 내 세부 전공이 아닌 독립된 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껏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한 컨퍼런스에 있었던 이 주제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컴퓨팅 연구협회의 뉴스레터는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가 그거였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스워스모어 대학의 미든 교수가 자신이 이렇게 말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과목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당장 AI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이해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I 연구를 32년 동안이나 해온 사람인데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Wow, 32 years ago. I didn't even know that AI existed.
2: I know. What were we doing 32

0: important. You always have to consider where you are, who you're with when you make these responses. If you're with your friends, obviously you're going to act and respond differently to, say, in a business meeting.
1: Sure.
0: And let's say it's something more serious.
1: Actions you take,
0: You've
1: right?
0: got to be
1: Like,
0: more measured.
1: yeah, how is that? Like, you can't just random, okay, let's just quit our job and move to this place. Like, especially if you have kids or something, like, there's way more,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it. You can't just make a snap decision. You can't be impulsive.
0: Weddings
1: Because,
0: and funerals as well.
1: yeah, you never know who those decisions will affect, too. So, you really have, and how it might affect you in the future.
0: 맞아요. 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it has to be measured. 그래서 잰다라는 의미가 여기선 아니고요. 굉장히 신중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럴 때 our responses, our words, our actions need to be measured in some cases. Right, well that's it for our New York Times article.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업적이나 실적, 이런 이제 과거 track record.
1: The new coach was hired because he has a track record of success.
0: 새로운 감독이 고용이 된 이유는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평가하다, to size up someone.
1: We need to size up the other team before the next game.
0: 다음 게임 전에 상대 팀을 우리가 제대로 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겠어. 자, 다음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산해내다 아니면은 뭐 배출하다. To turn out someone.
1: The program has turned out many successful entrepreneurs.
0: 이 프로그램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특히 아카데믹 필드에서 말할 때는 학과목이라는 뜻인데요. Discipline.
1: Economics is an academic discipline.
0: 경제학은 아주 학문적인 그런 학과목입니다.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경제학은 어떤 이제 학과목이다. 자, 마지막 표현은 신중한, measured.
1: The spokesperson gave a measured response to the reporter's question.
0: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대변인은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중한 답변을 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I try to be measured in my translations of those
1: I can imagine, yeah, right.
0: examples.
1: You're not just impulsively translating.
0: Well, sometimes I am, but but I try to still be measured even while I'm being impulsive.
1: Oh, yeah.
0: If that's
1: your
0: possible.
1: Magic.
0: No. All r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고요. 뉴욕타임스 기사 같이 봤는데 시간상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어요.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속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부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보기 3개 중 약자와 그 뜻이 잘못 연결된 거 어느 거였을까요? Ray, what's the answer?
1: Well, it was which acronym was incorrect, and it was LLM, Large Language Model, but we said Lovely Little Monsters.
0: 맞아요. 3번은 맞지 않는 그 풀이었죠. 원래 LLM이라고 하면은 거대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 이거고요. 이제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LLM이라고 하는데 Lovely Little Monsters. 그러면 아주 귀여운 괴물들 이런 거죠. 자, AI는 당연히 Artificial Intelligence 잘 아실 거고 IoT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영어로는 Internet of Things. I love houses that have IoT installed in their electrical devices. I mean, not many, but
1: okay.
0: some houses, they do this. So they can just walk into the house and say, lights on, and then, you know, the lights will come on. Or just say, I'm in the mood for some jazz, and then the ambient lights will come on, and the music will come
1: really?
0: On.
1: Really?
0: You know, it's like, oh my goodness,
1: I've
0: like
1: heard
0: magic.
1: Of these. I've heard of this, but yeah. I've actually never seen it. And can't you, like, tell the oven to turn on
0: oh,
1: and,
0: yeah,
1: like,
0: yeah.
1: start cooking me this? That's wild.
0: I've never seen it firsthand, but I've just seen videos of it.
1: Okay.
0: And it just looks magical. All right. So the answer was number 3.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이 되셨으면은 선물 받으실 정보를 이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Alright, it's time for a song break. We're gonna listen to Joe Cocker with Summer in the City.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Well, it's time to have a look at today's expression, idiom package 시간입니다. Ray, what's today's idiom?
1: Today's idiom is own goal.
0: 이번 idiom은 own goal인데요. Keeping with the theme of football this whole week. Own goal 그러면은 이제 자책골이죠. 스스로 무덤을 파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가 지난 주말 아프다는 핑계로 저한테 거짓말을 한 채 친구들과 해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et's have a listen.

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녀 곁에서 독약을 마시고 쓰러진 로미오.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순간 예상치 못하게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무대에 난입해서는 죽어서 쓰러져 있는 로미오의 머리카락을 잡고 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연기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태연하게 장난을 걸어오는 듯한 모습이었죠. 트리케이 한 도시에서 있었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공연 중에 실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비통한 순간에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무용수들은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연기를 마쳤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버린 순간 스태프들과 무대의 무용수들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진 않았을까요? 지독한 현실이라도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6월 26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들의 춤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대를 준비해온 공연 스태프들과 무용수들 입장에선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는 게 맞는 일이죠. 돌발 상황을 어떻게든 잘 수습하는 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고요.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건 비단 무대 위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정말 잘 안 되는 일, 여러분에겐 어떤 일이 그런가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웅장한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 중 1악장의 영웅적이고 화려한 분위기와 3악장의 승리감 넘치는 론도 사이에 놓인 깊은 명상과 평안을 담은 음악입니다. 2악장 아다디움 뽀꼬모소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랫장초 적모노 73 황제종 2악장 아다지온 뽀꼬모소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 호르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빈필어머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BJ의 유명 오페라 선율을 차용해서 만든 곡인데요. 바이올린 위에 쓰여진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팽, 즉흥 환상곡, 2번 왁스만, 카르멘 환상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더 신경 써서 보내겠습니다. 새싹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복잡한 선율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짧은 음영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가 있는데요. 미국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 작곡가 필립 글래스입니다. 필립 글래스의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에코러스, 다니엘 호프와 치에 피터스의 바이올린, 독일 베를린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휴대전화 9396님 사연이네요. 얼마 전에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초 1악장을 들려주셨죠. 오늘은 2악장 아다지오를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조용해졌던 2019년에 인도 사르나트 지역의 아슬아한 풍경과 딱 어울리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안개 속의 풍경이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쓰이기도 한 곡 지금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영화뿐만 아니라 베니스의 사랑, 로렌소의 오일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극적 효과를 증폭시키는데 오보에라는 악기가 정말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냥 편안하고 감미로운 것이 아니고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서글픈 느낌을 극대화시키죠. 9396님의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마로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초 중 2악장 아다지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이무지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종 희약장하다지요.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19세기에는 유명 오페라의 주제로 환상극을 작곡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곡 역시 BJ 오페라 카르멘의 선율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팽, 즉흥 환상곡, 2번 왁스만, 카르멘 환상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오페라리아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깊은 슬픔이 담겨있는데요. 감상해볼까요? 비발디의 오페라, 바자제 중 스포사 손 디스프레사타, 나는 멸시받는 아내로. 메조 소프라노 비비카 주노, 파비오 비온디가 지시하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발디 오페라 바자제 중 스포사 손 디스프레사타. 나는 몇시 반에 아내로 메조소프라노 비비카 주노 파비오 비욘드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왁스만 카라멘 환상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실까요? 왁스만의 카라멘 환상곡, 김범소리의 바이올린, 지안카를로 게르르가 지휘하는 브로츠아프 피라모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왁스만의 카르멘 한 상곡, 김범솔의 바이올린, 지안카를로 게레르고 지휘하는 브로츠아프 피라모닉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광장에 오페라리아를 만날 수 있는 특설 무대가 꾸며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야외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앞두고 준비되는 공연인데요. 7월 11일, 12일 이렇게 이틀간 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 특설 무대에서 야외 오페라 축제 오페라 카르멘이 열립니다. 마에스트로 정명으로 이끄는 아시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무대인데요. 감사하게도 무료 공연입니다. 전석 무료지만 사전 예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서둘러 보시죠. 1부 극곡입니다. BJ 카르멘 모음곡 2번 중에서 수비 임무를 하러 가며 보헤미아 춤. 정명훈이 시위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0: 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하이든이 에스테라지 궁정의 궁정음악가로 활동하는 시기에 작곡한 곡인데요. 흔히 말하는 시간 교향곡 3부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6번 디장추 아침 중 1악장 제키스발트 쿠이케니 지휘하는 라프티브 방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릴로에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떠날 곳은요. 월드컵 첫 경기에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승리를 헌납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코입니다. 체코는 중부 유럽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라고 봐도 좋을 나라인데요. 프라하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옛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주권을 빼앗기기도 했었고 굴곡의 시간을 보냈었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들만의 문화를 꽃폈기 때문에 체코인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19세기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요. 그 탓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런 노력의 하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는 체코의 자연과 역사, 전설 속 인물 등을 표제로 해서 6개의 연작 교향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조국입니다. 스메타나의 대표작이자 민족주의 음악을 상징하는 작품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곡, 불타바, 오늘 준비했는데요. 두 개의 샘물이 만나 생긴 강, 불타바 강의 흐름을 섬세하게 그려낸 교향시입니다. 우리가 독일식 이름 몰다우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강인데요. 체코에선 불타바라고 부릅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불타바. 이르지 벨로올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불타바 이르지 벨르 홀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 체류할 곳은 체코입니다. 도축업자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업을 있게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서 수도인 프라하의 한 관현악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였죠. 그 시골 청년은 바로 드보르자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평론가의 소개로 드보르자크는 브람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순수한 시골 청년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본 브람스는 당시 최고의 출판사를 연결해줍니다. 그 출판사는 브람스의 히트작인 헝가리 무곡과 비슷한 곡을 써보라고 조언하는데요. 드보르자크는 슬라브 지역의 정서를 바탕으로 내 손을 위한 피아노 곡을 작곡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코의 민속적 리듬을 살리면서도 강한 대중성을 겸비하고 있는 슬라브 무곡입니다. 드보르자크를 세계적인 작곡가로 만들어준 대표작 슬라브 무곡은 두 개의 작품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46중 8번 이고르 아르다셰프와 레나타 아르다셰보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브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46중 8번 이거르 아르다셰프와 레나타 아르다셰보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드브르자크의 슬라브 무곡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출판사가 다음 작품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죠. 그래서 드브르자크는 8곡을 더 작곡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온 두 번째 무곡집도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무명의 연주가였던 드브르자크는 슬라브 무곡으로 대중적 인기는 물론이고 다른 후속작들까지 꾸준히 인정을 받게 되면서 클래식 음악사의 길이 남을 이름이 됩니다. 두 번째 슬라브 무곡집에서 한 곡 더 골라봤습니다. 드브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중 2번 이고르 아르다셰프와 레나타 아르다셰보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무곡 작품으로 72종 2번 이고르 하르다셰프, 레나타 하르다셰보바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지는 체코입니다. 요제프 스쿠는 성격이 좀 어두운 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스승이자 미래의 장인이 될 드보르자크는 밝은 장조의 곡도 좀 써보라며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온 곡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곡입니다. 물론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과는 거리가 있지만요. 스승의 충고였는지 아니면 스승의 딸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곡의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보다 밝고 평화스러운데요. 겨우 18의 나이 프라하 음악원을 막 졸업했을 때의 작품이라니 더욱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요제프 스쿠의 현우리안 세레나데 이플레 장초 작품으로 6중 3악장 아다지오

요제프 스쿠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히플레창초 작품으로 6중 3악장 아다지오 야크프 후르샤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6월에는 나라별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 여행지는 체코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는 도쿄의 한 고속도로에 올라탄 택시가 극심한 교통정체 휩싸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택시가

시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곡인데요.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심포니에타를 듣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첫 부분을 듣고 이건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라고 알아맞힐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심포니에타는 오랫동안 야나체크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으로 꼽혀왔지만 소설에도 나오듯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아마도 소설의 인기가 큰 몫을 차지했을 겁니다. 레오시 야나체크는 오늘 음악여행에서도 소개했던 스메타나와 드브로자카에 이어 체코 음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심포니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교향곡이거든요. 다섯 개의 짧은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감상해 볼까요? 야나체크 심포니에타 중 3악장 모데라토, 쿠르트 마조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체코로 떠났던 음악여행,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은 체코 편이었는데요. 야나 체크의 심포니에타 중 5악장 안단테 컨모토, 쿠르트 마조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떠날 음악여행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민런이 내세운 건 이른바 심리적 현실이라는 문제였다. 요컨대 결혼한 이래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코끼리가 존재했고 우리는 코끼리의 배 미치자 네 발 사이에서 코끼리를 집삼아 살며 아이 둘을 낳았다고 했다. 이제 큰아들이 7살, 작은 딸이 6살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아빠인 척, 남편인 척 살아갈 수 없다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나.

화바이룽의 책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델의 Love in the Dark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서사원에서 펴는 화바이롱 작가의 소설입니다.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의 한 구절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이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 쓴 화바이롱 작가는 대만 작가고요. 이 소설은 약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체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주인공은 정팡이라는 여자고요. 밍런이라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밍런이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연극을 이어갈 수 없다. 내가 결혼 제도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코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팡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좀 당혹스럽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 밍런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팡이 왜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 영화 쉐리 댄스의 한 대목이 요즘에 SNS상에서 이렇게 잘려서 돌아다니던데요. 많은 공감을 얻는 그 지점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대목이었죠. 쉐리 댄스에서 비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뭐 열정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우리 삶의 목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봐 줄게. 곁에서 그 목격자가 되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였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던 게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팡이라는 이 아내가 어떻게 보면 맹런, 그 남편 삶의 목격자 역할을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혼 후에도, 이제 결혼, 서류상의 결혼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너의 삶의 목격자 역할을 끝까지 해줄게라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 지점 같이 떠올라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봤습니다. 알쏭달쏭 하시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루시아의 부디, 권순관의 시절 인연 두 곡 듣고 가시죠.

우주라는 서늘하고 칠흑 같은 캔버스 위에 홀로 떠있는 작고 푸른 구슬. 우주 비행사들이 고된 훈련 끝에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선의 작은 창문 너머로 지구의 온전한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 겪는 압도적인 심리적 변화를 일컬어 조감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순간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지도책의 선명한 국경선도, 인종이나 이념의 첨예한 대립도 그 아득한 거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얇고 연약한 대기권에 의지해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단 하나의 온전하고 위태로운 안식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조감 효과는 단순히 풍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비좁은 사고방식이 우주의 거대한 침묵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매우 서늘하고도 철학적인 각성의 순간입니다. 지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작은 세계에 갇혀 아등바등 하루를 버텨낼 때가 많습니다.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느끼는 짜증,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늘 무겁고 시끄럽기만 하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가르고 서로에게 뾰족하게 나를 세웁니다. 하지만 시선을 수백 킬로미터 밖의 궤도로 끌어올려 그 서늘한 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조망해 보면 어떨까요?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던 그 모든 번뇌들이 한없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주의 광활한 무심함 앞에서는 인간의 거창한 권력욕이나 이기심조차 그저 찰나의 티끌처럼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궤도 위에서 지구를 조망하는 일은 결코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활하고 막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결국 같은 궤도를 돌며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생명체가 저 얇은 대기층이라는 유일한 방어막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물리적 진실은 혐오와 분열 대신 묵묵한 연대감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증명합니다. 때때로 눈앞에 팍팍한 현실에 매몰되어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날이라면 잠시 마음의 고도를 저 높은 우주 끝까지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고민들도 한 걸음 크게 물러나 너그러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결국 둥글고 푸른 궤도 위를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에 불과하다는 묵묵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듣고 왔습니다. 이 조감 효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우리 일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내 눈앞에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유독 좁아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일상을 이렇게 조망한다는 상상,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 조감 효과의 몇십만 분의 일 정도는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시선의 여유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겠죠. 윤하의 별의 조각,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두곡 듣고 이제 더 클래식 이어갈게요.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그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체코 프라하의 어느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퀴퀴한 곰팡이와 시큼한 맥주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 깊은 지하 공간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흉측스러운 쇳소리를 내는 육중한 철제 압축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압축기를 다루는 늙고 초라한 노동자의 이름은 한태아. 그는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캄캄한 지하실에 틀어박혀 세상 사람들이 내다버린 폐지와 당국의 검열로 금지된 수많은 책들을 압축기에 쓸어넣고 짓이겨 네모난 뭉치로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술에 절어 사는 보잘것없는 늙은 노동자이자 위대한 지식과 문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는 야만적인 도살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태아의 진짜 삶은 압축기의 굉음 속에서 전혀 다른 거룩한 우주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당국에 의해 소각장으로 버려진 수많은 명저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한자는 그 속에서 칸트, 니체, 괴테, 노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을 기적처럼 구출해냅니다. 그는 쥐들이 오가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맥주를 마시며 파괴되기 직전의 그 활자들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 갑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압축해 네모난 꾸러미를 만들 때마다 그 중심에 자신이 구출한 가장 아름다운 고전 한 권을 심장처럼 조심스레 박아 넣습니다. 꾸러미의 겉면에는 명화가 그려진 복제품을 정성껏 감싸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포장하죠. 파괴의 임무를 띠고 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책을 사랑하는 은밀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35년 동안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활자를 집어삼킨 한태아의 머릿속은 그가 만들어낸 단단한 페이지 꾸러미처럼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로 빽빽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은 자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악취나는 지하실에 갇힌 철저한 외톨이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만은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과 끝없이 대화를 나누며 찬란하게 깨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지만 고독하지 않다. 내 고독은 시끄럽기 때문이다. 적막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세상이 쓸모없다며 내다버린 책들의 외침과 한태아의 심장 박동이 뒤엉켜 뿜어내는 그 경이롭고도 시끄러운 고독이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존 메이어의 빌리프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의 끝. 만약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다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아름다운 문장들이 남아서 당신을 살게 할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체코 문학의 거장, 보흠의 흐라발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들의 쓸쓸하고도 눈부신 무게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지하실에서 35년간 책을 압축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적 우주를 지어올린 인물이죠. 한티아. 그는 그 고된 노동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파괴 속에서도 의미를 보존하는 일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무자비하게 변합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압축 공장이 들어서면서 한타의 그 정성스럽고 느린 파괴의 의식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죠. 그 위기 속에서 한타가 어떻게 또 이 삶을 이어가는지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죠.

어느 날 한 차는 구부니에 새로 생겼다는 거대한 현대식 압축 공장을 찾아갔다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곳은 한 차의 퀴퀴한 지하실과는 차원이 다른 밝고 거대하며 폭력적일 만큼 효율적인 공장이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노동자들은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지는 수백만 권의 책들을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제목 한번 쳐다보지 않은 채 거대한 기계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차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대신 깨끗한 우유를 마시며 휴가를 떠날 계획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차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젊은 노동자들에게 책은 그저 처리해야

할 쓰레기이자 아무 의미 없는 종이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활자 속에 담긴 인류의 피땀 어린 사상도, 아름다운 문장도, 새로운 공장의 거대한 효율성 앞에서는 그저 빠르게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한티아는 깨닫습니다. 책과 함께 호흡하고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폐지꾸러미 속에 예술을 빚어넣던 자신의 그 낭만적인 시대가 영원히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사실을요. 세상은 더 이상 지식의 무게나 노동의 숭고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티아는 자신이 속했던 세계가 통째로 부정당하고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정체성이 허망하게 폐기 처분되는 끔찍한 진짜 종말을 목격한 것입니다. 낡고 초라한 자신의 지하실로 돌아온 한티아는 조용히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숭배하고 사랑했던 노발리스의 책을 펼쳐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압축기의 통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책들로 푹신하게 채워진 그 어둡고 안락한 공간에 웅크려 눕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밀려나 영혼 없이 버려질 바에야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활자들과 함께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한티아는 조용히 손을 뻗어 자신의 운명을 끝맺을 압축기의 초록색 작동 버튼을 누릅니다. 사방에서 철판이 조여오는 마지막 순간, 한테의 뇌리에는 그가 35년 동안 삼켜왔던 위대한 문장들이 눈부신 별빛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콜드플레이의 오 듣고 왔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무자비한 세상의 속도 앞에서도 기어이 활자의 무게를 지켜낸 노동자 한태의 이야기, 보흠의 흐랍 아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 만나봤습니다. 이 소설 정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그런 소설입니다. 두께는 얇지만 이 여운이 엄청나게 두텁게 우리 삶에 드리워지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피해서 내 안의 목소리로 가득 찬 당신만의 시끄러운 고독을 꼭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장 여기서 덮겠습니다. 레이 라몬테인의 Can I Stay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바브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제철 산문으로 오늘 이 책 제목에 그 기차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차 여행 혹은 뭐 일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억 좀 많이 있나요, 작가님?
1: 저는 일단 지역 강연이나 북토크 네. 다니게 되면서 기차를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매진되는지도.
0: 맞아요.
1: 특히 주말, 보통 이렇게 직장인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주말로 행사가 잡힐 때가 네. 있잖아요. 근데 주말은 정말 한 달 전에, 특히 그 인기 노선 구간은 한 달 전에 거의 열릴 때 막 마감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못 갈 뻔한 적도 있고요.
0: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북토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니 그쵸? 너무 빠르게 내가 가야 되는 시간대에 없고 맞아요. 돌아와야 되는 시간대에 없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1: 이게 기차를 자주 안 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네. 몰라서 상황을 맞아요. 그런 일도 생기고 근데 저는 기차 여행은 버스 타는 거랑 또 다르게 뭔가 그 특유의 정취가 있는 것 같아요.
0: 낭만적인
1: 정취가 있고 또 멀미도 기차는 하시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듯이 갈 수 있는 그 기분이 있어서 뭐 좀 일로 가긴 하지만 네. 기차를 타게 되면 기분이 좀 좋은 그런 것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여행의 일부 같고
1: 네.
0: 저도 기차를 타면 약간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탈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탈 것이라고 제 나름으로는 그런 인상을 받나 봐요. 운전을 무서워하니까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기차가 좀 더 편한 느낌? 안전벨트 안 해도 되는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1: 그렇기도 하네요.
0: 비행기 안전벨트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자동차도 안전벨트를 네. 하잖아요. 근데 기차는 안 하잖아요.
1: 작가님 그러면 앉으실 때 그 4인석 자리 있잖아요. 중앙에 네. 있는 그 자리에도 종종 앉아보셨는데 그 자리 굉장히 내향이는 힘든 자리예요.
0: 맞아요. 원해서 앉은 적은 없죠. 자리 없거나 할 때. 그쵸?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앉는 거죠.
1: 그럴 때도 항상 친구들과 그 만일에 이제 둘이서 예매를 해야 될 때 네. 앞뒤로 앉을 것이냐 옆으로 앉을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취향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 4인석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는 앞에 있으면 서로 아는 사이끼리 다리를 교차할 수 있고 대신 옆에 타인이 앉죠. 네. 그 중에 너는 뭐가 낫니? 뭐 이러면서
0: 어때요? 작가님은?
1: 앞이 나온 것 같아요.
0: 앞에 그냥 나 아는 사람이 있는 거?
1: 네. 왜냐하면 다리가 교차.
0: 다리가 너무 길어서 계속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제 다리는 짧은데 뭔가 자다가

0: 수도 있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1: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경우에 옆으로 그래도 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런가?
1: 옆으로.
0: 궁금하네요, 우리 카페.
1: 혹시나 그게 사인석이 그게 뒤집어져 있을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궁금해요,
0: 카페인
1: 이거?
0: 여러분들의 취향도 궁금해지고,
1: 사인석에서 마주보고 앉을 것인가, 아니면 옆에 앉을 것인가?
0: 둘일 때.
1: 네.
0: 그리고 어렸을 때는 더 완행열차를 탔던 기억들이 있어서,
1: 네.
0: 고속열차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1: 진짜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 경주, 무궁화호 이거 타고 밤에 도착했던 기억나요. 경주에 서울에서 딱 밤에 타서 경주에 새벽에 도착했던 기억.
0: 맞아요. 저 예전에 다른 책에 쓴 적이 있는데,
1: 네.
0: 그 강릉으로 KTX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타고 제가 강릉을 간다,
1: 네.
0: KTX로. 기사님이 얼마나 걸리냐, 요즘에. 택시 기사님 물어보셔서, 이제 2시간이면 가요라고 했더니,
1: 네.
0: 정말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1: 그렇죠.
0: 예전에 정동진 가려면 이러면서 딱 그렇게 새벽에 도착한 밤
1: 맞아요.
0: 내내 가는, 그래서
1: 맞아요.
0: 동 트는 걸 보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때는 기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가다가 배고프면 감따 먹고 창문 너머로 손 뻗어서 감따 먹고 대추 따 먹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 그게 가능했던
0: 네, 근데
1: 시절.
0: 제가 저를 지금 놀리시는 건지 아닌지 너무 헷갈려서.
1: 요즘에는 창밖으로 손 내밀지도 못하죠.
0: 그쵸.
1: 요즘 뭐 KTX, SRT 이런 것들 생각하면
0: 그쵸.
1: 정말 빠르잖아요.
0: 네, 그래서 정말 그랬을 풍경이 막 그려지기도 하면서
1: 네.
0: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어, 그 해주신 이야기가.
1: 기차에 얽힌 이야기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사연으로 주시면 어떨까요?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
0: 오.
1: 기차에서 본 사람, 잊히지 않는 경우 많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행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도 좋고요. 기차에서 만난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사연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뭐 오늘의 책 음악 듣고 와서 열어볼게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철 산문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하승우 작가의 무궁화호를 위하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무궁화호를 위하여. 와, 하승우 작가 저자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1: 네, 수도권을 떠나서 충북 옥천에 정착한 정치학자 하승우 작가님이신데요. 아렌트의 정치, 시민에게 권력을 등 공동저서와 번역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60여 권의 책을 편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 암과 삶의 간극을 좁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도권을 떠나서 충북 옥천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이 서울과 옥천을 오가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무궁화호 노선이 점차 사라지는 흐름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살때그
0: 네.
1: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시선으로 볼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낸 책입니다. 그 일간지에 연재했던 칼럼과 그
0: 네.
1: 밖에 글들을 모아서 묶였는데요. 일단 제목에 들어간 무궁화호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치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 지방과 이 중앙으로 나뉜 우리나라의 그 현실 안에서 같이 좀
0: 네.
1: 생각해 볼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카페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정말 그 옥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 옥천을 오가던 그 무궁화호 노선이 점점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1: 네.
0: 나중에 없어진다 하는 거 너무 큰
1: 그쵸.
0: 문제잖아요.
1: 그리고 아마 듣고 계신, 저는 진짜 지역 북토크 가면 카페인 분들
0: 네.
1: 꼭 만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인 받으러 오실 때 카페인이라고
0: 그쵸.
1: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 시외버스라든지 혹은 이제 서울 혹은 그 근교에 있는 좀 대도시로 향하던
0: 네.
1: 기차 횟수가 점점 노선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화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졌다 하는 이야기에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저자도 이제 12년 동안 이 교통편의 변화를 점점 체감을 해온
0: 네.
1: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예시도 처음에는

0: 때는 서울역에 이제 서울에 일을 하러 오거나 뭐 강연이든 어떤 일을 하러 왔을 때 서울역 떠나는 막차 시간이 밤 11시쯤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지인들도 만나고
1: 그쵸.
0: 저녁도 같이 먹고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과정이 책에 나오거든요. 몇 시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이유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뭐 대전에서 출발하는 뭐 기차 시간이 너무 머머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뀌는데 지금은 그 11시 막차였던 것이 오후 5시 30분이 됐다고 해요.
1: 와, 너무 큰 변화인데요.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오후 강연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될 거고 되게 서둘러서 떠나야 네.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서울역뿐만 아니라 전남 순천에서 출발해서 보성, 화순 등을 거쳐서 용산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책이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는데 변경의 정서, 네. 기후위기와 재난, 정치의 자리, 관료주의. 아유, 흥미롭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나라도 없다고 해요. 네. 굉장히 과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의 시선, 중앙의 시선으로 이 지방을 내려다보고 혹은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 책이고요. 저는 또 부모님이 농부 이다 보니까 네. 그런 농민의 삶과 혹은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때도 참 와닿는 대목이 많았던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1: 네. 그러면 이 중에 한 부분을 우리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 건가요?
0: 일단 제목과 관련된 무궁화호에 쓰인 들어가는 글을 네.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무궁화호 하면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요즘은 이제 KTX 등장 이후에는.
0: 맞아요. 근데 평균 속도가 시속 90km고요. 최고 속도는 150km까지 올라간다고 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호 느리다는 평균과 달리 그렇게까지 느린 열차는 아닌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1977년에 우등열차로 불리면서 운행을 시작해서 전국의 모든 노선을 운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열차였는데요. 마치 저자가는 우리 몸의 동맥에 비유를 해요. 무궁화 노선이 구석구석에 닿아서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1: 너무 와닿습니다.
0: 동맥.
1: 동맥. 진짜 피가 돌아야 되는데.
0: 네. 근데 이 저자가 경향신문 칼럼을 쓰던 당시에 무궁화 노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한 글이에요. 이 노선이 적자라는 이유로 코레일이 당시 낡은 객차를 대체할 새로운 객차를 네. 전혀 주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철도 노선을 민간 기업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 것은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철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 때문이었다. 그러니 무궁화호 노선의 소멸은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공성의 후퇴를 뜻한다. 지금은 한물간 교통수단 취급을 받지만 한때는 열차가 근대 문명의 상징이었다. 볼프강 슈벨부시는 철도 여행의 역사에서 철도의 등장이 당시의 사회문화를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한다. 말이나 마차와 달리 철도는 주변 공간과 전혀 교감하지 않는 직선의 최단거리로 목적지를 향하며 여행과 이동의 의미를 바꿨다. 그리고 철도의 규칙적인 운행은 지역마다 달랐던 시간을 통일시키고 표준화했다. 이렇게 효율적인 목표 달성, 표준화된 통일을 추구하던 철도가 약속한 것은 공공재의 보편화였다. 열차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도 문명을 전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감하는 장치였다. 실제로 철도 노선이 생기고 기차역이 세워진 지역은 근대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다. 그런 점에서 철도의 쇠퇴는 근대가 약속했던 대중화된 자유와 평등의 쇠퇴이기도 하다. 물론 무궁화 노선의 폐지가 철도 자체의 폐지는 아니다. 새마을호가 어느 정도 무궁화호의 공백을 채워줄 것이고 고속철도 KTX는 계속 대도시들을 빠르게 이어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기차들의 속도는 평등을 전제하지 않는 속도이고 지불할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되는 자유로운 이동이다.

가령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새마을호는 무궁화보다 33% 비싸고 KTX는 2배 이상 비싸다.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동 비용도 늘어난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근대 문명의 쇠퇴이자 근대 혁명이 지향했던 자유와 평등, 박애의 후퇴를 뜻한다. 근대의 쇠퇴가 새로운 미래나 가치의 등장을 뜻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쇠퇴는 대책 없는 몰락이나 과거로의 복고일 수 있다. 기차 노선이 없어지면 자가용 승용차로 다니면 되지 않냐는 반론이 사회적인 대책을 개인의 능력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듯이 말이다. 한때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말이 선택과 집중이다.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집중하라는 말 같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집중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집중해야 강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소 부작용이 있고 약자가 희생되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일처럼 여겨졌다. 무궁화호의 소멸에 대한 대안이 대도시 중심의 광역철도 논의로 이어지거나 지역의 약화에 대한 대안이 강력한 메가시티 논의로 이어지는 것 역시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약자니까, 지역이 소멸할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집중을 선택하라는 식이다. 이것은 선택으로 포장된 강요이고 대안을 가장한 폭력이다. 민주화 시대를 거쳤다고 하지만 중앙, 지방, 시민의 위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힘이 없을수록 중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지방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말 중앙이 지방보다 강할까? 전기를 생산하고 먹거리를 장만하고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인력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지방이 아닌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끊기고 마트에 진열장이 비고 인구를 이동시킬 교통이 멈춰도 중앙의 힘이 강할 수 있을까? 중앙이 아니라 변경의 시야로 전국을 관찰하면 무엇이 포착될까? 수도권을 떠나는 이주를 선택한 지 13년이 넘었지만 변경의 의미는 알듯 말듯 희망적인 듯 절망적인 듯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의 위치를 계속 지키며 말을 걸 생각이다.

It keeps holding on. It keeps holding on.

0: 그레고리 포터의 홀딩온 듣고 왔습니다. 하승우 작가의 책 무궁화호를 위하여 오늘 김신지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말 문장 하나하나 다 너무나 공감하게 됩니다. 이 무궁화호에 들어가 있는 그 가치가 평등이다.
1: 네.
0: 평등을 전제하지 않는 속도로 다른 기차들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맞아요. 그래서 또책 앞부분에서 이 무궁화호 노선의 폐지와 관련해서 저자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게 공공성의 후퇴라는 점이거든요.
0: 네.
1: 이 서울 부산 간 KTX처럼 우리가 아까 제일 빨리 매진된다 했던 건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내는 노선이기도 하죠. 그런 노선과 달리 일반 철도 노선은 사실 교통복지적인 성격이
0: 그렇죠.
1: 강해서 지역 주민 이동권을 위해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계속 이 적자 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논리로만 이걸 바라보게
0: 네.
1: 되면은 결국 그건 공공성의 후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읍면 단위 역까지 연결해 주는 건 무궁화호가 유일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생활철도 역할을 해주던 무궁화호가 사라지면 촘촘한 지역 간의 연결망이 사라지는 거고 또 농촌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0: 네.
1: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전을 할수 없거나 또 하지 못하는 연령대거나 해서 이 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생활철도로서 얼마나 역할이 큰지 또 기상 악화로 그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0: 네.
1: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 겁을 많이 주고 또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교통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가 하는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사람들이 다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 하지 하는 식으로,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지, 흐름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그 생각에 이르게 됐고요. 지금
1: 네,
0: 읽어주신 글을
1: 네.
0: 통해서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근대 문명의 쇠퇴, 박의 후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시원한 글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저도 사실 그 지역에 강연이나 이런 가보면은, 그러니까 자가용으로는 뭐 택시를 타거나 자차로 갔을 때는 30분이면 갈수 있는
0: 네.
1: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 1시간, 2시간씩 늘어나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고, 또그 단순 이동 시간으로도 그렇지만 배차 간격이

0: 간격 같은 것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정말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저자의 그 서울역에서 막차 시간 얘기도
1: 네.
0: 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전체 편성의 36%에 달하는 주중 44편, 주말 50편의 무궁화 운행이 중단이 된 이야기도 책에 등장을 하고요. 또 이, 뭐, 이 저자가 사는 옥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카페인 분도 지역에 사시면 근교
1: 네.
0: 대도시로 향하는 그 시외버스 노선도 줄어든 걸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면은 저자처럼 이제 신념을 품고 지방으로 내려왔거나 혹은 지방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방 이주를 꿈꿔서 왔던 청년이나 또 이주한 또 새로운 주민들도 못 버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인 거죠. 교통이 점점 불편해지고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전 떠올려 보면 기차역이 생긴 그 주변으로 굉장히 번성하면서
1: 맞아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이 더 이상 서지 않는, 기차 서지 않는 역이 되고 나면 주변 상권이 일단 붕괴를 하죠. 그러면 그곳을 또 나중에는 재개발을 한다고, 또
1: 네.
0: 도시 재생을 한다고 요란을 떨고, 하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의 변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1: 답답하네요,
0: 네.
1: 진짜.
0: 저희 고향도 이제 기차가 서지 않거든요. 예전엔 기차가 서던 곳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다만 이 책에 등장한 해외 사례 하나가 있어요.
1: 네.
0: 2022년 6월에 독일 정부가 9유로만 지불하면 한 달간 독일 전역에 버스, 지하철, 트램, 일반 열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를 했다고 해요. 공공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한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이 티켓 판매를 했는데 당시에 5천만 장이 넘는 티켓이 판매가 되었고
1: 그렇죠.
0: 대중교통 이용률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주변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또이 정책이 퍼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린 더 이상 네일로 같은 게 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1: 저안
0: 보면서
1: 돼요?
0: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1: 네.
0: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해서 여행을 할수 있는
1: 그쵸.
0: 어떤 티켓이 판매되고 그런 게또 활성화된다면은 이것도 또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1: 맞아요. 비용 면에서 좀 접근성 좋도록 그렇게
0: 네.
1: 아주 임시적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까 그 동맥 비유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혈관을 계속 이렇게 자꾸 폐쇄하지 말고.
0: 지금 저희 고향엔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1: 아,
0: 피가
1: 이게
0: 가지 않아요, 지금.
1: 네,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고민해봐야 될 그런
0: 네.
1: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또 만나볼게요.
0: 네, 다음으로 낭독할 부분은요. 또 제가 농부의 딸로서 한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1: 네.
0: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낭독 듣고 가시죠.

몇 달 전부터 언론에서 식품 사막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말은 가게가 문을 닫아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 농어촌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리 중 73.5%의 식품 소매점이 없다. 시장이 멀고 교통도 불편해 농촌의 밥상이 척박해지고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에는 식당조차 없어 집 밖에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사막의 해결책으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실은 개조 트럭을 농협과 함께 운영하겠다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이라는 사막에 이동식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니 이 얼마나 자비로운 발상인가. 그런데 왜 식품 사막이란 말이 불편하게만 느껴질까? 가령 지방 소멸이란 말은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 현실을 묘사하며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표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불안을 가중시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식료품 사막이란 말에는 그런 위험이 없을까? 식료품도 구하지 못하는 척박한 동네에 도대체 누가 살려고 올까? 그리고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농어촌인데 농어촌을 식품 사막이라 부르는 것이 올바를까? 원래 식품 사막은 영양가 있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하지 못하는 도시의 빈민가 지역을 묘사하는 말이었다. 원래 이 개념에서는 식료품점과의 거리보다는 소득과 교통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식품 사막이라는 말이 마치 농촌의 문제인 것처럼 쓰인다. 사실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야말로 메마른 불모지이고 물가가 올라 식료품점이 있어도 신선한 먹거리를 쉽게 집어들지 못하는 도시인들에게도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는 논점은 흐릿해진다. 어쩌면 한국 현실을 묘사할 때는 소외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마치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과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듯이 농민들도 지금의 식품산업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과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축사가 계속 늘어나는 농촌에서는 그로 인한 악취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점점 불거지지만 그걸 해결할 힘은 농촌에 없다. 농민은 점점 더 대형화되는 식품산업 체제의 계약직 노동자가 되어 있고 농촌은 도시에서 소비할 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막대한 투자도 서슴지 않지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부터 확대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농민과 농촌의 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식품산업의 생산 실적이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쌀 한 가마니 가격 20만 원을 보장하라며 머리띠를 묶어야 한다. 식품 사막이라는 말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불편하지 않게 포장하려 든다. 그래서 농민과 농촌을 소외시켜온 사회가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장면은 뭔가 불편하다. 물론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푸드트럭이나 대신 장을 봐주는 주민도움센터, 이동장터 등이 당장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그 노인들마저 사라지면 우리 농촌은, 그 농촌에 기대어 살아온 도시는 어떻게 될까? 손수 기르지도 거두지도 않으면서 소비를 늘려온 도시의 사막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농수산물이 정당한 값을 받고 그 일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로서 인정받으며 농어촌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곳으로 존중된다면 식품 트럭이 돌지 않아도 지역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힘이 세계화되고 거대화된 식품 산업 체제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현실의 풍경을 올바로 그려야 하지 않을까.

0: 황푸하의 해돋이 띄워드렸습니다. 하승우 작가의 책 무궁화호를 위하여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와, 이 진짜 무궁화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런 각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그 너무나 뭐랄까 임시방편적인 대안들이 많이 보이는 거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자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다가 충북 옥천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 변방의 시선으로, 변방의 정서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그서 있는 자리에 따라 내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 달라지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 고향이 시골에 있고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고 하니까 갈 때마다 또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많이 보게
0: 보이죠.
1: 되고 또이 책에서도 사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 국민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주 섞인 말이 사실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0: 참여시키면서 정책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정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그 아픈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묘한 공간이 되었다고 농촌이라는 곳 자체가.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든지 또 이 글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계속 이 도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육류와 농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요즘에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1: 많이 하죠.
0: 근데 그 소멸이라는 말도 여기서 이제 식품 사막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너무 거센 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소멸이라는 말이 그렇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1: 그렇죠. 우리 동네가 지금 소멸 중이래 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0: 소멸 위기라고도 하고 또 그 항상 그 그래픽으로 표시될 때는 막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제 금방이라도 몇 년 안에 이 지역이 땅이 마치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폭력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매년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조 원 가량의 예산으로 조성이 되고 또 계획서를 제출을 굉장히 지자체마다 열심히 해서 근데 이게 1조 원 규모라고 해도 N분의 1로 쪼개면 그리 큰 금액은 이제 지역마다는 아닌 거죠. 근데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운 좋게 사업에 선정되면은 지자체는 우리가 이제 얼마를 받았다 올해 이것을 현수막을 다 내걸고 지역에 그리고 이 정작 그 이 기금 어떻게 쓸 것인지는 컨설팅 업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계속 유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정작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은 뒤로 밀리고 혁신 무엇무엇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런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1: 그렇죠. 네,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닿지도 않는 그런 사업이 우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저게 되는 그렇죠. 거래 하다가 그 또한
0: 현수막으로 그냥 보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자는 이 소멸이라는 위협보다 그리고 소멸이라고 하면 또 어느 또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사라져가고 교통도
1: 맞아요.
0: 불편하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는 데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1: 불안하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겁주기식의 그런 표현보다는 좀 이 농촌과 또 중앙의 관계,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더 들여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식품 사망 얘기도 그렇고 진짜 우리 매일 먹는 밥상 그리고 매일 타는 탈것 그 교통수단 이런 것 뒤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책 통해서 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제철 산문으로 이제 휴가철이 시작됐으니 여러분 무궁화호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속이고 시작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도 그쵸. 좋은 또 제철 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시물의 Here Comes the Sun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하승우 작가의 무궁화호를 위하여였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카페인 분들께 또 우리 수뇌부에게도 뭐 기차 관련 사연들 있으면 추억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케이크 기술 감독님, 케이크 감독님의 사연 볼까요?
1: 어릴 때 친구 친척이 청평에 사셔서 비둘기호를 타고 많이 놀러 가셨대요. 엄청 많이 서고 지금 지하철처럼 길게 마주 앉는 좌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심지어
0: 그냥
1: 화장실
0: 뚫려
1: 바닥
0: 있어.
1: 뚫려 있었다는. 그래서 정차 중에는 화장실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요.
0: 진짜 이 케이크 감독님은 그 기차 화장실의 역사를 아시겠네요. 이 흐름이 얼마나 그 변화되었는가를.
1: 그니까,
0: 그쵸?
1: 그거, 아까 그, 저 택시 기사님이 왜 대추 다 먹고 했다는 시절이
0: 이
1: 시절이지
0: 시절인가?
1: 않습니까?
0: 와.
1: 화장실 바닥에 뚫려 있었던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우리 두부 PD님은 작은 역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서 재수학원 다니러 서울 갈때 기차 타고 청량리역까지 갔어요. 학원에서 다 같이 있는데 선생님이 뭐 타고 학원 오는지 물어봤는데 저만 기차 타고 다녀서 그 후로 촌사람이 되었습니다.
1: 다들 뭐 타고 왔냐고 했는데.
0: 학원생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진짜, 근데 기차 타고 오는 사람은
1: 그쵸.
0: 드물었던 거겠죠.
1: 재수학원을, 서울로 재수학원 갈때 이제
0: 네.
1: 기차 타고 왔어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0: 그러니까요.
1: 촌사람 취급을 받았던.
0: 우리 참깨의 나라 조현출님은 기차 많이 안 타봐서 기차하면 떠오르는 달걀과 사이다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드디어 기차를 타게 돼서 엄청 기대를 하고 탔어요. 근데 다들 먹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와, 이 사이다와 이 달걀이 로망인
1: 아, 이게
0: 거예요.
1: 너무 뭔지 알 거니? 그리고 막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데서 자꾸
0: 네.
1: 기차 나올 때마다 이게 당연한 로망을
0: 사이다의 달걀.
1: 자극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0: 네.
1: 사실 요즘 기차 타고 그두 가지를 잘안 먹잖아요.
0: 커피 차나 좀 지나가고, 그쵸? 커피 카트 지나가거나 하면 커피나 사 먹고, 뭐, 이 정도인 거죠, 보통은.
1: 그쵸. 커피차도 요새 있나요? 전본지 한참 된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판기에서 뽑아 먹고 막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들
0: 진짜.
1: 뭔가를 사서 타거나,
0: 맞아요. 타기
1: 그래서,
0: 직전에 뭔가를 손에 들고 타거나.
1: 옛날에는 그 통로 지나가는 간식차에서
0: 너무 좋잖아요.
1: 또 엄마 막 졸라가지고 뭐 먹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정서는 또 그립네요.
0: 그러네요. 이 우리가 두고 온 풍경들도 지금 많이 있고,
1: 네.
0: 그렇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풍경들도 언젠가 또 과거가 될 테고,
1: 네.
0: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의 나였다면 오늘 이책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진짜 이렇게밖에 할수 없나?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1: 네, 우리 무궁화호에 대해 생각하는 또
0: 네.
1: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제이슨 무라즈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93 밀리언 마일즈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디즈니 영화의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악당 누굴까요? 영국의 데이터 콘텐츠 기업인 픽셀 퍼레이드가 역대 디즈니 영화에 악당 50명을 추려서 그들의 악행 점수를 매긴 후에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건 점수 기준을 그들의 영화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범죄의 무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 학살은 50점, 아동학대는 15점 등등 범죄의 심각성, 죄질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했답니다. 명예의 아니죠. 치욕의 1위 바로 애니메이션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악독한 판사로 등장하는 클로드 프롤로랍니다. 이 프롤로 판사는 살인, 고문, 납치, 종교적 박해 등등 이 종류별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총점 425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특히 그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믿으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공포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곡 바로 그 애니메이션 The Hunchback of Notre Dame의 악당 프롤로 역의 보이스 액터 토니 제이의 노래로 Hellfire, 지옥불 들으셨는데요. 알람 맨켄 작곡, 스티븐 슈와츠 작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의외로 폭력이 약간 희화되는, 그렇죠? 이 좀 가학적인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뭐 톰앤제리를 보면서 깔깔대던 시절에 그 뒷맛이 좀 씁쓸했죠. 그런 구조라면 톰이 늘 당하는 그런 구도에서는 제리가 참 나쁘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세대의 디즈니 말고 뭐 가가멜 그 정도 악당의 이미지라면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 뭐 그런 정도인데, 요즘 디즈니메이션 이 오늘 기사 리스트를 보면 노트르담 꼽추의 클로드 프롤로 판사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의 사람 캐릭터들은 제가 잘 이미지가 그 어떤 인상이 없어요. 라이온 킹의 스카라는 캐릭터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의 캡틴 살라자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말레피센트, 시비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아 헨셀과 그레텔의 또 그 사람 잡아먹는 마녀 뭐 이런 캐릭터가 좀 공포의 대상이긴 했는데 신화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프롤로란 판사의 악행은 실제 리얼리티가 현재적이기도 하네요. 이 독재를 목표로 하는 권력자들의 이미지도 막 스쳐가면서 역대 뭐 세계사에서 히틀러 같은 이미지도 스스로는 이게 명분이 있는 악행이라고 뭐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그 사회 전체가 좀 광기에 휩싸였던 그런 역사도 떠오르고 애니메이션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오반가요? 아무튼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아, 이번에는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이죠. 음악 두 곡 골라봤습니다. 콰지모토 프롤로 주교. 아, 성이 같네. 아까 그 클로드 프롤로와 여기는 프롤로 주교죠. 그리고 그랭과르 역의 새 배우입니다. 갸루 다니엘 라부와 브루노 벨레티에가 함께 부르는 레클로시, 종소리. 그리고 프랑스 배우 엘렌 세가라가 또 부르는 보헤미안, 에스메랄다 역의 배우였죠.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원작자가 빅토르 위고로 같으니까 하나는 뮤지컬, 하나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각색 과정에서 한 사람은 주교, 원래는 주교, 그리고 한 사람은 판사로 이제 변형이 된 그런 상황이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기아루 다니엘라 부아, 브루노 벨레디에르의 레클로시 종소리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에스메랄다 역의 엘렌 세가라의 보헤미안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1년 제74회입니다. 먼저 스코어 부문 캐나다 출신의 허워드 쇼. 그가 담당한 음악은 영화 반지의 제왕 첫 번째 시리즈 반지 원정대 에스코어죠. 주제가 부문 이어서 소개합니다. 미국 싱송라 영화음악가 랜디 뉴만에게 돌아갔습니다. 디즈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의 주제가 If I Didn't Have You의 작사 작곡을 맡았죠.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upon you. The road goes ever on.

를 합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캐나다의 작곡가 하워드 쇼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편에서 Back End라는 제목의 스코어입니다. 이어서 주제가는 디즈니메이션 몬스터스 잉크 몬스터 주식회사의 음악을 작곡한 랜디 뉴먼 미국의 아티스트에게 돌아갔죠. 작사도 담당했고요. 파란 몬스터 역이었죠. 존 굿맨. 그리고 초록색 외눈 몬스터 설리 역의 배우 밀리 크리스탈 듀엣으로 If I Didn't Have You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뒤풀이 음감회 시간. 이번 주에 만난 아티스트 중에서 세분 다시 한번 자리에 모십니다. 1세대 자메이카 레게의 상징 지미 클리프 그의 82년 음반에서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요 먼저 듣고요. 이어서 프랑스의 신트팝 디스코 그룹 니아가라의 1986년 Encore un été 여름이여 다시 한번 또 다른 여름 예 여름을 참 좋아하죠. 근데 곡 제목은 Soleil d'hiver, 겨울의 태양이군요. 세 번째로 목요일에 소개한 브라질의 최초의 보사노바 보컬리스트 엘리제 지 카르도수의 50대 초반 발표한 73년도 곡입니다. Eu bebo sim, 그래 나는 마신다. 이분이 이때는 삼바락의 또 심취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세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획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주제가 수상작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01년 오스카 제74회 시상식에서 소개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가 부르는 언알트라 에스타테, 또 다른 여름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하는 록 뮤지션 에로스 라마조티가 2015년에 발표한 통산 13번째 음반이죠. 퍼펙토, 완벽한.

내 수록곡 라마조티 로드무비 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일상을 탈출해서 바다로 떠나는 이야기 낭독하죠. 창을 연다. 9시가 다 됐네. 태양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들뜨는 것을 느낀다. 월요일 바다로 떠나기 좋은 날. 이글이글 타오르는 도시를 떠나자. 난 도착했는데 넌 아직도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널 깨울 겸 목 언저리에 입을 맞춘다. 에메랄드색 눈동자가 날 응시하면 그 순수한 관능에 나는 폭풍에 휩싸인다. 바로 지금 커피를 마셔야지.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함께 웃으며 떠나는 거야. 세상 위에 붕 뜬 기분이 될 거야. 날 꼭 안아줘. 우린 살아있어. 오늘은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야. 그 무엇도 우릴 막지 못할 거야. 이 노래의 음표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고 넌 거부할 수 없는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바다 앞에서 춥다며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를 안아서는 물에 확 던진다. 맑은 물 속에서 너에게 키스한다. 우리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 그래. 너의 대답에 난 새삼 놀란다. 바다의 파도 속에서 너는 날 미치게 만들 줄 아는구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눈으로 너는 또 내게 말한다. 우리에게 곧 아들이 생길 거라고. 너와 나의 아들이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라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진 못할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의 2015년 곡 언알트라 에스타테 또 다른 여름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아들이 생길 것 같은 남자의 노래였죠.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이어집니다. 잠시 후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죠. 다프트 펑크 그리고 미국의 페럴 윌리엄스가 함께한 메가 히트곡이죠. Get Lucky.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자메이카의 Bob Marley and the Wailers의 Get Up, Stand Up, 1973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회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율디의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입니다. 열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버먼트주의 소도시, 인구 만 명 조금 넘는 소도시의 시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루스 가버스의 26년도 올해 발표 음반 프로파운드라는 음반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 음반 제목처럼 뭔가 깊은 아티스트의 깨달음, 뭐 인생 전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도시에 모여서 랄라랜드의 이 화려함, 뭐 이 음반 산업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부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순진하게 약간 이상향 같은 거라 그러면 좀 오바고 그런 데서 음악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간접적이나마 다 뭐 코멘트 자주 주시는 분들의 글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회색빛 날씨까지 찰떡이었다라는 코멘트, 김아리님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게 왜 애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애증인가라고 오미셀님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인생은 애증의 조합 아닌가요? 예, 이것의 순환? 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문 그 형상이잖아요. 좋다가 싫었다가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단층적이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오묘하고 그렇기도 하죠. 이불 속에서 밤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예, 이불 속에서 음악 들었던 기억이 저도 선하게 떠오르네요. 초등학교 시절에 클래식 전집 같은 거를 엄마가 탁 사오셔가지고 그 외판원한테 사셨죠. 들어라, 이건 네 인생에 피와 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주로 시험 치기 전에 음반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아메리카나는 아니고요, 자메이카나라고 해야 되나? 자메이카의 레게의 시조 지미 클리프. 주중에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지미 클리프의 두 곡을 만나봤는데 거기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좀 더 알아봐야겠다. I can see clearly now라는 그의 커버로 그 쿨 러닝이라는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저는 기억이 대표적인데, 지미 클리프 같은 경우는 뭐 Harder They Come이라는 상징적인 그 자메이카 문화 상품을 또 소개를 했잖아요. 자메이칸 파트와로 연기가 이루어졌고 그게 미국 청중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음악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미 클리프의 보컬을 들으면서 저는 자세히 듣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세아라를 통해서. 이게 소울 가수의 느낌이 더 강한데? 라는 일단 첫인상이었고요. 그 임프레션은 이번에 소개하는 그의 3집 디스코그래피상 69년작인데요.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음반을 들으면서도 예,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었고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구나라고 나름 제 개인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메이카에서 출발해서 런던으로 가서 수없는 시도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음악을 들으면서도 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소울시장, 소울 소비시장을 공략을 했다라고, 뭐 오티스 레딩이라든가 윌슨 피켓 뭐 이런 소울의 거장을 벤치마킹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레게로 전환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보도 보여지는데, 오늘 그 레게 음반을 제가 소개하니까 앞서서 바말리와 웨일러스 음악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레게 하면 이런
묘하게 주술적인 느낌과 어떤 혼합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적인 요소가 거기 비집고 들어간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 토속적으로 자메이카의 사운드다라는 느낌이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라스타파리안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신앙을 설파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고향으로의 회귀 뭐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던 레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지미 클리프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레게는 일단의 수단으로 삼은 건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가 뭐 소울도 그랬고 레게도 그랬고 어떻게든 유명해지려는 수단이었나? 그렇다기보다도 결론적으로 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썼죠. 뭐 비엔남이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반전의 메시지 그리고 하더데이 컴이라는 그 영화의 서사도 결국에는 탐관오리 때려잡는 얘기이면서도 그 음반 산업의 착취, 벌어진 착취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를 노래하는 데 있어서 뭐 딱히 이 장르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클리프는 그런 면에서는 출중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면에는 프로듀서가 정권을 휘둘러가지고 헐값에 이 판권을 사들여서 아티스트에게서 그래서 60년대 중후반에는 그런 식으로 프로듀서의 정권에 의해서 하라면 해 이렇게 좀 변화해야 돼 라는 압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반면 밤말리나 웨일러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유명해지는 시기에는 이들은 전투적으로 음악도 전투적이었지만 약간 그게 그러니까 패시브 어그레시브인가 하여튼 약간 공격성이 묘하게 좀 숨어져 있는 그런 음악과 또 이 성정을 가졌던 밤말리와 또 웨일러스 그런 아티스트들이 등장해서는 인디펜던트한 레이블 시스템으로 그들이 구축을 하기 시작해서 프로듀서나 대형 레이블과 싸우죠. 안 한다.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건 거부합니다. 우리 안 할래요. 차라리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음악적으로도 색깔을 더 지키기 쉬웠다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지미 클리프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살짝 이전 세대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그리고 성정도 그 유명해진 이후에도 세아라를 통해서 소개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쿨 앤 더 갱스라는 팀하고 또 잭슨가의 라토야 잭슨 같은 외부 프로듀서 작곡가를 기용함으로써 그냥 배타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미 클리프라는 아티스트는 그리고 나중 행보를 보니까 또 굉장히 의외의 프로듀서와 아티스트 조합으로 발표한 음반들이 역설적으로 그래미의 또 레게 부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그러니까 지미 클리프의 행보는 본인도 굳이 뭐 작가주의를 고집해서 끝까지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상황도 아니고 그가 소울적인 보컬을 가진 태생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었을 수도 있지만 레게, 팝 레게라고 해야겠죠. 그런 노선으로, 그런 사운드로 충분히 음악을 영위하면서 그런 활동을 펼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음반 지빈 클리프에서 거의 두 곡 빼고 열 곡 수록인데 제가 여덟 곡을 가져왔고요. 앞서 주중에 소개한 더 하더 데이 컴이라는 음반 사운드트랙에서 지미 클리프가 담당한 음악 하더 데이 컴 주제가도 들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폴 사이먼 얘기가 자료 조사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때 그 남아공의 음바칸가 사운드 그리고 브라질의 또 삼바 바테리아에도
천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미 클리프의 리듬 섹션에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레게를 연구한 시절이 또 있었대요. 폴 사이먼. 아, 이 사람은 굉장히 학구적이네요. 그래서 1972년에 또 지미 클리프의 세션을 기용해가지고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오늘 가져온 버전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음반은요. 이게 미국 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오버더빙 그리고 믹싱으로 발표된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확실히 뭐 이런 비유가 맞을까 모르겠는데 한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라면, 미주에서 팔리는 또 그 외에 유럽에서 팔리는 라면 맛이 같을까 궁금해졌거든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음악도 기호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당시 프로듀서들이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이 본격적으로 레게 순도 100%의 음반으로 구성된 이 음반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날것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레이션, 스트링 오버더빙을 포함해서 몇몇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귀에는 지미 클리프 사운드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밥 말리나 웨일러스 사운드는 그들이 음반사가 그렇게 하자 그래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을 터고 오늘 준비한 버전은 음반 디스코그래피상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이지만 이후 미국 릴리스에 가서는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플이라는 앨범 제목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게 그 수록곡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음반에서 9곡 그리고 보너스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Harder They Come까지 10곡입니다. 자세한 제목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들어보죠.

오늘 DJ 선곡 열두 앨범 반장 1969년에 발매된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또는 미국 마켓에 발매된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플의 한 90%를 들어봤죠. 11곡 수록 앨범에서 제가 9곡 골랐고요.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미주에 개봉된 자메이카 메이드 인 자메이카 이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의 사운드트랙에서 지미 클리프가 주연했던 영화죠. 그가 작곡한 주제가 The Harder They Come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자메이카 킹스턴에 그 거주하던 지미 클리프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열어준 프로듀서가 특이하게도 뭐 특이하진 않죠.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국계 자메이칸이었어요. 레슬리 콩이라는 콩 공시성이겠죠. 영어 표기로는 콩 KONG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초기 곡들이 녹음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듀서가 헐값에 사들인 판권으로 나중에 그 라이센싱 장사를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면서 그게 일종의 아티스트에게는 수모죠. 헐값에 넘기긴 했지만 그 음악을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온전하게 뭐 발매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이 그 아까 그 설명한 프로듀서의 나름 횡포였고요. 그 다음에는 레슬리 콩이 단명했어요. 왜냐하면 30대 중반인가 후반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The Wailers의 한 멤버와 관련된 일화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 녹음된 그 자료들을 음원들을 재발매하겠다 라이센스를 팔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 Wailers 멤버에게 걸렸죠.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네가 우리가 이러는데도 그걸 만약에 릴리스를 한다 그렇게 되면 넌 저주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레슬리 콩, 프로듀서 레슬리 콩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웨일러스나 밤말리를 얘기하고 또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약간 좀 이 약간 좀 신비로움 예. 그런 게 있어요. 우스개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레슬리 콩은 그렇게 사망을 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정현 PD가 소개하는 새 음악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순서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로 함께하시죠. 자메이카의 아티스트 그레고리 아이삭스가 부르는 House of the Rising Sun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마카야입니다.
3: 아니, 마카야 씨, 어디 아파요? 오늘 텐션이 평소보다 70%는 낮아 보이는 게 좀 걱정인데요?
2: 맞아요. 점심에 달콤한 디저트를 못 먹었더니 지금 제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4: 지금 저의 배터리는 10%. 방전되기 직전입니다.
3: 아, 이거 10%밖에 안 남았으면 정말 큰일인데요? 아, 근데 마카야 씨, 사람도 휴대폰처럼 이 충전 표시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카야 씨처럼 10% 남았을 때 나만의 충전기를 바로 사용하면 이게 바로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2: 맞아요. 저는 지금 맛집 충전법이 빨리 필요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없던 힘도 갑자기 생기거든요. 파워 업!
3: 오, 역시 마카야 씨답네요. 저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면 텐션이 쫙 올라가는 음악 충전법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때요? 이거 방금 멘트 너무 좋았다. 어때요? 저 좀 약간 DJ답지 않았어요?
2: 그랬죠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캠디 잘했죠요. 아, 역시 캠든 씨는 음악이 아니라 칭찬 충전이 필요한 타입이네요.
3: 아, 들켰네요. 막디의 칭찬으로 100% 충전됐으니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DJ Camden, here to charge up your day.
5: Hello, I'm DJ Makaya, who gets energy from you and from Camden.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캠든.
1: 치크치크치크 DJ 미카야입니다.
0: 오늘 첫 곡은 레드벨벳의 Power Up이었습니다.
2: Power Up, baby 캠든. Power, power, power up.
0: 네, 오늘 오프닝은요, 또 에너지 충전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1: 맞습니다.
0: 마카야씨, 지금 본인 배터리는 네. 몇 퍼센트입니까?
1: 네.
0: 자, 요즘 나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는 거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제 생각에 방금 제가 캡니 씨 에너지를 좀 뺏었던 것 같아요. 6-7 이걸로. 제가 그 캡니 씨 라이브 하는 거 봤는데 요즘 그 6-7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약간 좀 귀찮아진다고 힘이 아니,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0: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는 뭔가 한계가 왔어요. 제 자신으로서도 뭔가 보면서 아, 또 이 장난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1: 근데 이런 장난은 진짜 하는 사람들만 재밌고
0: 그러니까요.
1: 그 옆에 있는
0: 입장에서는 그냥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그래서 뭔가 캡닌 씨의 힘을 이걸로 뺏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0: 뺏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1: 6, 7.
0: 근데 전 또 요즘 제 에너지를 많이 빼앗는 것은
1: 네.
0: 알람인 것 같긴 해요.
1: 아, 그 진짜 저 싫어요. 저 걔랑 사이 진짜 안 좋아.
0: 그래서 네. 저는 알람 그 이제 알람벨? 알아봐나요? 그 곡을 진짜 신중하게 잘 골라야 돼요. 그 곡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좀 질리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저는 좀 몇 번씩 바꿔요.
1: 아, 제가 오늘 일어난 알람 소리 들려드릴까요?
0: 네, 들려주세요.
1: 저는 이 알람 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다 달라요. 일단 이거 있고 그 다음
0: 이거 너무 많이 들려요. 마카야 씨 방에서 저 소리 너무 많이 들려.
1: 저거랑 한두 개 더 이렇게 제가 섞어서 쓰거든요.
0: 네.
1: 저거 없으면 못 일어나요. 캠니 씨는 어떤 느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0: 저 음악 들어요.
1: 약간 좋은 음악이요?
0: 네. 요즘 제가 일어나는 음악은 캣아이의 My Way인데요.
1: 아, 진짜요?
0: 왜냐면
1: 그 곡이 되게 신나는 곡이에요? 아니면
0: 그건 또 아니에요.
1: 이게 사실 캠니 씨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잠귀가 밝아서.
0: 맞아요.
1: 이게 잠귀가 안 밝으면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0: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첫 가사가 Wake up.
1: 아, 웨이크업이구나.
0: 근데 진짜 그 딱 일어나요.
1: 아,
0: 웨이크업 하고 이렇게
1: 약간 누가 말해주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 약간 웨이크업. 네. 일어나야 돼. 이런 느낌.
0: 약간 진짜 약간 그거 방목이 나갔네요. 요즘 뭐 요즘 사실 또 저희가 녹음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저희가 또 녹음 많이 하죠.
0: 되게 제 목의 에너지 뭐라 해야 될까요? 제 성대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뺏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성대 에너지 학교 얘기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제가 다니는 학교.
1: 아, 장난이고. 근데 네. 진짜 녹음을 이렇게 밤새도록 하면 다음날에 보이스 에너지가
0: 네, 보이스 네. 크랙도 있고
1: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다른 에너지로 채워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항공이들과 우리 엔디어의 사랑 응원
0: 맞죠.
1: 저희는 회복을 한답니다. 네.
0: 요즘 또 마카야 씨 이제 본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있나요?
1: 요즘은 음악 작업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왜냐면 이게 음악 작업을 하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더 새롭고 다른 걸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또 곡 스타일들 중에서도 좀 비트감이 있는 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녹음할 때 특히 저는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그럴 때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캠니 씨 진짜 많이 움직여요.
0: 네, 그러니까 맞아요.
1: 뭐라 해야 되지?
0: 무조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벌리고 있긴 해야 돼요. 녹음할 때.
1: 이게 녹음 버릇이라는 것도 다 있거든요.
0: 네.
1: 이게 진짜 신기한데 저희 일단 다른 뭐 아티스트 분들 뭐 영상 비하인드 보면 다 조금씩 습관이 있어요.
0: 맞아요. 각자만의 네. 그게 있더라고요.
1: 저희도 다 있고 캡니 씨는 일단 팔을 좀 크게 벌리세요. 약간 진짜 약간 네.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약간
0: 맞아요.
1: 크게 크게 쓰고
0: 네, 맞아요.
1: 저는 한쪽 손이 그 뒷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이실 텐데
0: 아, 이 포즈 너무 잘 알아.
1: 왼손을 올려서 이렇게 뒷목을 잡아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또스모 씨는 항상 앞에 있는 그 악보 스탠

0: 그걸 두
1: 맞아요.
0: 손으로 잡고 노래를 불러요.
1: 브라이언 씨도 그렇게 하던데.
0: 예. 이게 보컬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재밌습니다.
0: 자, 그러면 이게 또 방전이 되면 티가 나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티가 잘안 나는 스타일이신지 궁금한데요.
1: 저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방전이라는 것은 또 이제 사람의 체력이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바닥까지 간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방전이면 진짜 와우.
1: 그러면 좀 조금 저는 얼굴에서 티가 나는데요. 네.
0: 켄느 씨가 그 되게 솔직해요, 표정이. 그래서 뭐 배고프거나
1: 네.
0: 피곤하거나
1: 네.
0: 아니면 뭐 반대로 행복하거나 설레거나 할때
1: 좀 많이.
0: 얼굴에 적어놓는 것 같아요, 그냥.
1: 근데 진짜, 예.
0: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 되게 귀엽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어디 제가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쿠키 쉐이크 파는 가게가 나와요. 그러면
1: 네.
0: 표정에서 설렘이 그냥 오오오 저기 쿠키 쉐이크 파는데 오오 막 이러는데 진짜 애기 보는 것 같아.
1: 그렇게 해야 사줘요, 누가.
0: 그러니까 사실 캔디 씨가 이런 티를 되게 잘 내요.
1: 수법이
0: 약간
1: 있죠, 저만의 비법.
0: 회사 쪽 분들 약간 보면서 우와 저거 보이세요? 이러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죠. 오케이, 이 기회다. 좋은 리더입니다. 근데 저도 방전이 되면 티가 진짜 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는 티가 안 나는 것
1: 저는
0: 같아요.
1: 솔직히 좀 웃겨요.
0: 어떤 게요?
1: 왜냐면 마카야 씨가 텐션 높을 때 진짜 높잖아요. 막
0: 맞아요.
1: 그게 감당이 안될 정도로 높은데 막 방전되면
0: 그냥
1: 진짜 그냥
0: 말이 없어지다 보니까
1: 예.
0: 그냥 말이 없는 거. 과 저의 원래 텐션이 차이가 너무 나기
1: 그
0: 때문에
1: 갭 차이가 너무 커.
0: 그것 때문에 티가 나는 것 같아요.
1: 그렇긴 해요.
0: 원래면 저기서 막 뛰어놀면서 막 소리 지를 친구가 여기서 조용히
1: 맞아요.
0: 앉아
1: 갑자기?
0: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거 뭔가 주변 사람들도 갑자기 불안해.
0: 에 뭔가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0: 전혀
1: 맞아.
0: 화난 게 아니고 그냥 충전을 한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네, 우리 한국인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또 가득 충전되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0: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노래 듣고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데이식스 힐러.

0: 네, 오늘의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회복하다입니다. 회복하다 means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or regain the original condition.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to recover.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이네요.
1: 네. 네. 이제 근데 대원님도 이런 소리에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 없이 이제 약간, 네 일주일 약간, 만이네요.
0: 한 귀에 들어가서 다른 귀에 빠져나가는 듯이.
1: 이제 보통이면 되게 놀랄만 하잖아요. 보통. 오 뭐야 되게 신기하네요. 목소리 되게 놀라시는데 네 일주일 만이네요. 평온하신 게 너무 웃겼습니다.
0: 아 근데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2: 저요?
0: 네.
2: 아 그렇지 않은데.
0: 또 아닌가요?
2: 그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새벽 3시에 네.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0: 오, 진짜요?
1: 3시예요?
2: 네, 그리고 다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커피 한 잔을 쫙 들켰더니
1: 몇 시에 주무셨어요, 이제?
2: 12시 반이요.
1: 얼마 안 주무셨네요.
0: 진짜 거의 많이 안 잤네요. 네,
2: 그래서 지금 혹시 텐션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왔는데 기분이 좋다고 하시니까
0: 네.
2: 이게 커피의 힘인 건지
1: 지금은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
2: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0: 뭐지? 네,
2: 방송이라 긴장 조금 해서 그런지.
1: 근데 새벽에 일어나셨으면 뭐 하셨어요? 되게 약간 할 일이 없잖아요. 새벽.
2: 그 칼럼 쓰다가 마지막 문단에 마크스 좀 놨었는데.
0: 칼럼이 뭐예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신문 같은 데 쓰는 짧은 글.
0: 아.
2: 음악 소개하거나 뭐 평하거나 이런 거.
0: 네. 그 일하셨구나.
2: 그렇죠. 아. 일했습니다.
0: 아.
2: 남는 시간에 밥도 좀 해 먹고.
0: 네. 어땠어요? 그거 그래도 적는데 좀 인스피레이션 좀 있었나요?
2: 아 확실히 새벽이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0: 아 역시
1: 그건 맞죠.
2: 머리가 맞아요. 딱 맑아서 그런지.
1: 근데 그러니까 일어나면 좀 약간 머리가 다시 리셋되지 않나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없던 아이디어가 생긴다기보다는 네. 꼬였던 게 이렇게 다시 조금 풀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0: 정리되고 좀 회복이 되는 느낌.
2: 맞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새벽에 드는 것 같아요.
0: 아 오늘 딱 저희가 또 회복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앞에서 회복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피곤할 때 나를 회복시켜주는 한 가지 땡땡땡이 있다면?
2: 저는 잠입니다.
0: 잠.
2: 네. 그리고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1: 네.
2: 아무 생각 테크노도 좋아요. 테크노도 좋아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좀 잠들고
0: 아, 집중 굳이 안 해도 되네. 아, 뭔지
2: 반나절 정도 쉬면 좀 돌아오더라고요.
1: 요즘 네. 보고 계신 드라마 있어요?
2: 참교육.
0: 아우 저도요.
2: 재밌더라고요.
1: 재밌죠. 몇 화세요 지금?
2: 끝까지 다 봤습니다.
1: 진짜요? 저 9화까지. 네.
2: 물론 논란은 있는데 확실히. 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1: 진짜.
2: 그냥 정말 생각 없이 계속 보게 되는.
1: 재밌습니다.
0: 자 그러면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스피드 밸런스 게임이라서 네. 제가 3, 2, 1을 엄청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빨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회복할 때 무조건 잔다? 아니면 무조건 움직인다? 하나 둘 셋 무조건 잔다.
2: 아, 우리 다 똑같네.
0: 맞아, 이게 저도 ENFP지만 회복은 이게 또 나중에 ENFP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때만큼은 또 이게 아이가 되면서. 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회복은 계획적으로 한다, 아니면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한다. 하나, 둘, 셋. 끌리는 대로.
1: 끌리는 대로.
0: 계획적으로 나왔습니다.
2: 네.
0: 대화.
2: 저는 내일 반나절은 쉬기 이렇게 써.
0: 오. 아 근데 너무 좋다. 내일 반나절 쉬기라는 그 문장이 왜 이렇게 아름답죠?
2: 아 반나절 쉬는 일이 요새 별로 없군요. 아,
1: 전 요즘 마사지가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2: 아 뭐가 이렇게 결리고 막 네, 뭉치고.
1: 최근에 미국 투어를 갔다 왔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공연이 이제 한 달 안에 되게 많은 공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공연을 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뭔가 한국 전에 있을 때보다 몸이 약간 망가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0: 지금 케넌 씨가 망가졌다 하면서 지금 프리스타일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1: 이러니까 망가지나 봐요.
0: 이런 걸 보셔야 하는데 이게 우리 캔디.
1: 네, 아무튼 뭔가 마사지를 한번 받아서 리셋 해보고 싶습니다.
0: 충전.
1: 네.
0: 마사지로 회복을 하고 싶구나.
1: 아, 네.
0: 그럼 제가 오늘 캔디 방에 가서 마사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 마사지 말고요. 프로페셔널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2: 오히려 다치는 막
1: 이런. 오히려 더 아파지는. 오케이 그러면 저는 마사지 안 해드리고요. 한번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오늘도 대현님이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1: What theme?
2: 오늘은 네, 오늘은 음악 프로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DJ Khaled.
2: 그렇죠, 이제 그런 프로듀서들.
1: 그렇죠.
2: 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콜라보레이션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1: 네.
2: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1: 맞아요. 네.
2: 콜라보레이션 얘기할 때 서로 음악 얘기할 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1: 맞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2: 그래서 프로듀서 주제로도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1: 아, 네. 맞아요.
2: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프로듀서. 자꾸 프로듀서 진짜 한국인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프로듀서라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2: 그렇죠.
1: 이 음악 업계에서 진짜 코어 핵심 진짜 멤버들인데 이 혹시 항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사전적 의미로는 그 감독이죠.
1: 아, 그렇죠. 네.
2: 그런데 감독에도 정말 여러 종류의 감독들이 있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 뭐 영화 감독 중에는 감독만 하는 분도 있지만 직접 시나리오를 쓰는 분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곡도 쓰고 콘솔 앞에서 직접 사운드도 다 만지고 집에서 믹싱도 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어떨 때는 발라드 작곡하는 사람들은 주로 작곡가라고 부르는데
1: 네.
2: 또 힙합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은 또 프로듀서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고
1: 아.
2: 이게 정말 복잡하게 예, 다 얽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적 정의를 하자면 감독.
1: 감독.
2: 네. 예를 들어 내가 음악을 발표하고 싶은데 나보다 음악적으로 조금 탁월한 혹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프로듀서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둘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음악을 발표하고 이게 요즘 음악 제작의 어떤 표준? 가장 흔한 방식인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듀서입니다.
1: 맞습니다. 사실 네. 프로듀서라는 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디렉팅도 해주시고
2: 네.
1: 뭐 음악에 좀 더 추가할 점들도 뭐 개선할 점들도 이렇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음악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2: 그렇죠.
1: 뭐 예를 들면 저랑 캠디도 이렇게 자작 랩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경력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2: 네.
1: 저희가 이렇게 자작 랩을 이렇게 써가면 이렇게 프로듀서님 작가님들과 함께 녹음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서 여기 이런 거 하나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가끔 말해주시는데 확실히 뭔가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하다는 메시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2: 근데 프로듀서들이 되게 부담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2: 이거 괜찮아요? 물어봤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사실.
2: 자기 취향이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답이 없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할 때 항상 물어봐요. 약간 저희가 녹음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걸 딱 고르세요.
2: 네.
1: 이렇게 딱 상의해서 저희는 안 들리고 딱 상의해서 딱 고르시면 그때 딱 이 버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좀 수정해도 될까요? 하면 또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더라고요.

0: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의견이 모여서 노래가 탄생하는 거죠.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음악계의 유명한 프로듀서 분들이 진짜 아주 많으신데 혹시
1: 네.
0: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1: 퀸시 존스라는 인물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정말 엄청나게 히트하고 있는데,
0: 네.
1: 마이클 잭슨이 만든 수많은 명반들에는 그 뒤에 훌륭한 프로듀서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뭐 스릴러라던가 배드 같은 오프 더 월 같은 그런 명반들에는 퀸시 존스가 있었습니다.
0: 퀸시
1: 네, 그래서 퀸시 존스와
0: 존스.
1: 협업이 마이클 잭슨의 명곡들이었고요.
0: 네.
1: 한국에도 뭐 박진영 씨도 있고
0: 박진영.
1: 유영진 씨도 있고 그리고 뭐 예능으로 유명하지만 코드쿤스트도 있고
0: 코드쿤스트.
1: 정말 많은 프로듀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맛보기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Under the Bridge라는 곡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0: 할 때 그 매듭을 같이 엮어줬던 사람입니다.
1: 오. 그러니까
0: 힙합 대중화에 엄청난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1: 와우.
0: 그래서 그 대표곡들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1: 네.
0: 가사들이 심상치 않아요.
1: 아이고.
0: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이 사람의 스타일이 가득 들어간 그런 음악들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릭 루빈이라는 이름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요즘 SNS에 진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1: 어, 진짜요?
0: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창작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쪽에 좀 특화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쪽에 질문이나 그런 걸 답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이제 많이 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당신 뭐 음악적으로 기술 있습니까? 어, 나 작곡할 줄 모른다. 뭐 음향적으로 뭐 테크닉 있어요? 하나도 모른다. 그럼 당신을 왜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내 취향을 분명히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책도 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오, 대단하시네.
0: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1: 네.
0: 영미권 가수들이 아 내 음악이 좀 안 풀리는 게 있는데 혹은 누가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릭 루빈이라는 거. 약간 도인처럼 생기셨어요. 이렇게
1: 아,
0: 산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길고 아, 저 사람은 뭔가 석세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에요.
1: 되게 학교 그 역사책에서 볼 것 같은 수염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오, 되게 멋있으시다.
0: 아, 멋있죠. 분위기 아주 장난 아닙니다.
1: 취향이 확실하네요, 진짜.
0: 네.
1: 취향의 발견, 취향을 발견하셨네.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0: 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콜드플레이라는 영국 락밴드의 명곡 중에 명곡이죠. 비발라비다라는 곡입니다. 아, 이 비발라비다가 수록된 앨범이 브라이언 이노라는 세기의 프로듀서가 만든 앨범이고요. 이 브라이언 이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실험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명작들을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 데이비 보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1: 네.
0: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인데 이분의 이제 베를린 3부작이라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히어로스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앨범들 모아서
1: 네.
0: 그거 다 프로듀싱했고
1: 이야.
0: 또 한국에서 요즘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데 토킹헤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언이라는 아티스트 덕분에 그 토킹헤즈의 주요작들 전성기 앨범 다 만들었고
1: 네.
0: U2라는 세계적인 밴드가 있죠. 이 U2의 전성기 음악도 다 브라이언 이노랑 같이 만들었고
1: 이야.
0: 네. 하여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히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뭐랄까 일반적인 대중음악 문법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1: 나 좀 다르게
0: 나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거 해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걸 만들어줍니다.
1: 와,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거는.
0: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협업하는 게 프로듀서와의 시너지가 되게 좋은 건데
1: 네.
0: 브라이언 이노는 그걸 되게 잘 해내는 사람인 거죠.
1: 이 곡도 레전드 곡이죠.
0: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콜드플레이가 원래 락 밴드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현악기 중심에
1: 그렇죠.
0: 별로 락 안 같은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네.
1: 되게 듣기 편한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브라이언 이노가 왠지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게 되게 사고의 전환이었을 거예요.
1: 그러네. 그러면 진짜 브라이언 이노의 약간 조언 덕분에 콜드플레이가 또 지금 이런 그룹이 또 된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0: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 게 콜드플레이도 브라이언 이노 만나기 전에
1: 네.
0: 엄청나게 히트한 그룹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0: 근데 브라이언 이노가 뭐 이렇게 하지 마. 뭐 이게 뭐야?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자존심 상했다
1: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0: 야, 나 음악 잘하는 사람이다.
1: 아,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2: 근데 비바라비다가 엄청 히트를 쳤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밥 한 끼라도 했겠네.
1: 걔는 지금 밥 한 끼 되게 좋아하시네.
0: 밥 사야죠. 당연히 사야지.
1: 이 정도는 밥 한 끼가 아니라.
0: 네, 이건 제육 돈가스로 안 되죠.
2: 이거 체육탄 썰어야죠.
1: 제육 돈가스.
2: 영국에서 제육 돈가스.
1: 너무 웃기게 제가 최근에 무슨 SNS 뭐 봤는데.
0: 네.
1: 그 뭐지 한국 아저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육 돈가스라 했는데
0: 국밥까지 해서
1: 국밥 맞아요. 근데 그거 딱 말하셔서
2: 그러면 지금 대환리를 한국 아저씨라고
1: 점점
0: 아, 저 이제 너무 좋아요. 그 세 개 없으면 못 살아요.
1: 근데 그 두 개가 나온 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딱 그 뭔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2: 제육 돈가스란 뭐죠?
1: 뭐
2: 국밥 이렇게 세 개.
1: 근데 사실 그 세 개가 제일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2: 돈가스 먹고 싶네요. 오랜만에
1: 돈가스 치즈 돈가스 너무 좋아하는.
2: 무슨 돈가스 제일 좋아하세요?
0: 전 그냥 일본식 말고 그냥 그 경양식 돈가스.
1: 아~ 아~

0: 썰어서 먹네. 네.
1: 아, 알죠, 알죠. 그 약간 동그란 거에 네. 그밥
2: 같이 남산에도 먹고 네. 네. 그 마카로니 샐러드 있고.
1: 아이고 오리지널이다.
2: 네.
1: 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긴 했네. 밥 먹는 얘기로. 그러니까 성공. 오케이. 그러면 이 Viva La Vida 아 너무 좋고요. 우리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2: 네, 다들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듣고 계시고 이 음악을 만든 분이 바로 맥스 마틴이라는 작곡가입니다.
1: 와우, 맥스 마틴.
0: 많이 들어봤어요.
2: 맥스 마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아마 27곡인가 8곡일 겁니다.
1: 와우.
2: 네, 그만큼 맥스 마틴이 대중적인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특히 대단한 게 이분의 첫 번째 전성기가 90년대 후반에 왔어요.
1: 오.
2: 브리트니 스피어스,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런 아. 아이돌 열풍이 일었을 때.
1: 네.
2: 근데 사실 댄스팝 작곡가들은 시대를 좀 타거든요.
1: 네.
2: 왜냐면 늘 젊은 사람들하고 협업하고 그런 젊은 청중들하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감각적인 사운드가 댄스팝이 되게 필요로 하고 그런데 이분은 30년 넘게
1: 대박이다.
2: 계속해서 히트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대단한 부분입니다.
1: 와, 음악만은 진짜 어리시겠네요. 음악적 아, 그렇죠. 감각은.
2: 그래서 맥스 마틴의 음악만 가지고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도 있을 정도고
1: 와.
2: 그때 그 주크박스 뮤지컬의 음악 감독하고 어떤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2: 당신이 이 곡들을 모아서 뮤지컬을 만들어보니까 맥스 마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 오.
2: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라 그러더라고요.
1: 어, 멜로디.
2: 네, 멜로디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고 앞에 좋은 멜로디가 나왔는데 그 다음 멜로디도 좋고 그 다음 멜로디도 좋은 정말 기상천외한 작곡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좋은 것만 나오네요.
2: 계속 좋은 멜로디가 나오는 거죠.
1: 이게 노래라는 게 가끔 처질 때가 있어요. 노래가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보통 코러스가 더 강력하고 벌스들이 살짝 더 뭐 릴렉스 될 수도 네. 있는 그런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오, 되게 그런 게 없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다 신나고 아, 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쉐이크로프만 들어도
2: 네.
1: 쉐이크로프 너무 좋아요.
0: 후렴구가 일단 너무 중독적이라서
2: 이 맥스 마틴 선생님을 통해서 커리어를 바꾼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 중에 하나였고
1: 네.
2: 위켄드도 맥스 마틴의
1: 아, 진짜요?
2: 블라인딩 라이츠가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1: 오, 진짜요? 네. 와 진짜 히트곡들 진짜 많이 만드시네요.
2: 역사에 남을 사람입니다.
1: 이야 네. 엄청난 분이시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대화님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2: 네 맥스 마틴이 작곡한 음악 들어볼까요? 신나게
1: 좋습니다.
2: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듣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Shake It, Shake It 하고 싶은 DJ 캠든과
1: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 DJ 마카 그리고
2: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예,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디앱으로 정치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음악 프로듀서를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네, 듣고 계신 곡은 블랙핑크의 고입니다. 네, 여기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꽤 있습니다만 네,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면 테디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테디는 블랙핑크, 21 두 그룹의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네, 히트곡들 그쵸. 대부분을 담당했고 또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간판 프로듀서이자 또 블랙 레이블의 수장인데 음악적으로는 한국에서 걸크러쉬라는 컨셉을 가장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히트시켰던 네,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21 이전에 걸그룹의 판도는 완전히 달랐죠.
1: 그쵸.
2: 소녀시대 그리고 원더걸스 이런 그룹에 대해 귀여움이 포인트였는데 네. 21이 그걸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겠습니까?
1: 맞아요.
2: 그걸 그대로 블랙핑크가 이어받았고 그 계보를 테디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 걸크러쉬는 이제 걸그룹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됐죠. 아주 일반화가 됐고
1: 진짜 많죠 이제는.
2: 그렇죠. 그래서 K-POP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테디.
1: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곡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좋고 사실 블랙레이블의 수정이시잖아요.
2: 네.
1: 근데 거기도 좋은 곡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네, 되게 독특한 곡들도 많이 나오고
2: 투자도 엄청 받았던데 좀 잘 나갑니다.
1: 아, 진짜 확실히 음악적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2: 네, 듣고 계신 곡은 다들 아시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이자 프로듀서가 바로 켄지인데
1: 켄지.
2: 네, K-POP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K-POP을 넘어서 그냥 한국 음악 팬들 중에 켄지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1: 진짜.
2: 네, 그만큼 유명한 작곡가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1: 네.
2: 한국인입니다. 네, 외국 사람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그 앞서 테디는 뭔가 이렇게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자기 색깔이 분명한 프로듀서라면
1: 네.
2: 켄지는 제 생각엔 좀 다방면에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1: 오~
2: 네. 그러니까 이런 댄스팝도 잘 만들고 좀 부드러운 곡도 잘 만들고 아주 어려운 곡도 했다가 아주 대중적인 것도 잘 만들고

0: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테디 같은 캐릭터를 가르치지 않은 참 대단한 분인데 정말 멜로디를 잘 만듭니다. 네. 다시 만난 세계 들어보시면 굳이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1: 그렇죠. 네. 켄지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0: 그렇죠.
1: 근데 여기 또 켄지님이 버클리 음대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0: 공부 좀 하시는 분.
1: 이야, 버클리.
0: 네, 그래서 가끔 어려운 화성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다들 K-POP 음악이 워낙 대중적이기 때문에 조금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가끔 이렇게 커버해보거나 이렇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면 네. 와, 되게 어려운 진행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코드를 막 바꿔서 이런 거는 와 누가 짜는 거야 싶은 그런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런 능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켄지입니다.
1: 켄지. 저도 이제 K-POP 음악을 들을 때 항상 이 작사 작곡을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이 켄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 이거는 무조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믿고 간다.
1: 네, 믿고 가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사실 켄지가 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그 뭐 비슷한 시기 뭐 보아의 히트곡들 이런 곡들로 상당히 유명한데.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이름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스파의 슈퍼노바를 또 진덕해서 히트시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슈퍼노바.
0: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1: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0: 대단합니다. 네.
2: 야, 오케이. 그러면 음악 프로듀서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나
0: 그댈 만나러 가는 네, 듣고 계신 음악은 천용성의 대설주의보라는 곡인데요. K-POP 프로듀서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여러 씬의 이제 음악 프로듀서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단편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용성 씨는 공연 가보면 기타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포크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조근조근하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단편선이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협업한 앨범을 딱 들어보면 꽉 찬 밴드 사운드 혹은 막 클래식 악기들이 막 들어간 되게 멋진 화려한 곡들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인디 씬에서 좀 가장 멋진 편곡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협업 앨범을 내서 굉장히 좋은 앨범을 만든 아티스트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천용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유동 같은 아티스트도 그렇고 네. 상당히 많은데 뭐 선과영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 단편선 씨를 중심으로 이제 오소리웍스라고 이렇게 사단이 생기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단편선 씨의 솔로 음악도 좋지만 이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이 요즘 아주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노래 좋네요.
2: 그러니까요.
0: 정말 좋습니다.
1: 잔잔해서 좋다.
0: 네. 예전에는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막 말달리자 나오고 그리고 되게 이상하고 재밌는 이름을 가진 밴드들이 나와서 막 엉뚱한 음악을 선보이고 그래서 홍대 앞 하면은 B급 이미지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실력 있고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사운드와 편곡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단편선이죠.
1: 멋있습니다, 진짜.
2: 멋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대설주의보까지 맛보기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왕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정말 다 좋은 곡들에서 뭐 들어야 되지? 저 오랜만에 소녀시대 음악 듣고 싶어요. 네, 다시 만난 세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겠습니다.

0: 항공인들의 일상의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정산소.
1: 장항동 정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0: Please tell us how your day went. You can submit your story to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오늘의 심판은 바로 저 캠든입니다.
0: 와우!
1: 네, 두 분은 오늘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자, 최근 2주 연속 대화님이 계속
0: oh my gosh.
1: 이기셨는데요.
0: 우리 분발해야 돼.
1: 네, 오늘도 대화님이 승리하실지 아니면 그 2주 동안 우승하신 대화님을 깨뜨릴
0: oh my
1: 막디가
0: gosh.
1: 다시 태어날지
0: 태어나야 돼.
1: 매우 궁금한데요.
0: 네.
1: 오늘 심판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Stutis Antosh 님께서 I made slime with my situationship. Please manifest it turns into more. 라고 하셨는데
2: 네, 썸 타는 사람이랑 같이 슬라임 만들었어요. 제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빌어주세요.
0: 되게
2: 좋습니다.
0: 귀여운데요?
2: 자, 근데 데이트 너무 예쁘게 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슬라임
0: 이게
1: 와. 슬라임 데이트
0: 좀 어리신 분 아니에요?
1: 그럴 것 같은데.
0: 그렇죠. 뭔가 아 그래도 많아도 20대 초반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너무 귀엽고요.
2: 네.
0: 아, 일단
2: 너무너무
0: 내가
2: 귀엽습니다.
0: 좋아하는 사람이랑 슬라임 데이트를 했다는 게 아 진짜 너무 귀엽고 아니, 뭔가 동생 같아.
1: 그리고 과로에 제발 더 깊은 관계를 발전하게 빌어주세요.
2: 근데 친구끼리는 사실
0: 네.
2: 그 슬라임 같은 거 잘 안 만들지 않아요?
0: 그쵸. 사실

0: 뭐
1: 관계가 깊어질 것 같은데.
0: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 생각에
2: 신기하다. 근데
0: 좋은
2: 진짜
0: 시작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좋은 시작이에요.
2: 블라인드 데이트.
0: 왜냐면 이게 나중에 되잖아요. 저 이제 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좀더 깊어지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그때 기억나? 우리 슬라임 만들었을 때. 이러면서 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얼마나 귀여워. 아, 드라마 보는 것 같네.
2: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0: 아, 제가 또 웹툰을 많이 보는데.
2: 슬라임 만들었어요. 아, 웹툰을.
0: 이런 그 귀여운 스토리들이 네. 되게 많아요.
1: 연애를 만화로 배우시는군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앤디어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앤디야 사랑해.
2: 네, 근데 이게 또 사연자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빌어주세요라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그럼 이것처럼 혹시 요즘 좀 빌고 싶은 소원이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0: 아, 소원.
2: 네.
0: 아, 소원은 뭐 항상 많죠.
2: 네, 가볍게. 네.
0: 지금 제 소원은 소원을 이뤄줄 그 지니를 갖는 게 소원이에요. 네, 그 요술램프 갖는 게 제 소원이에요.
1: 그러면 소원을 빌어서 소원을 확보하는 거네요.
0: 맞아요. 왜냐면 세 개가 되잖아요, 일단. 소원 하나 빌어. 아, 나 요술램프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해서 소원 세 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요술램프 빌어서 네 친구들 다 불러. 그러면 그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요술램프들이. 무제한인 거죠.
2: 저는 소원 있어요.
0: 뭐예요?
2: 여행이요.
0: 여행?
2: 네.
0: 또 저랑 여행 가고 싶으시군요.
2: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질문.
2: 네.
0: 캠디는? 대왈리와 여행을 가고 싶나요? 아니면 막디와 여행을 가고 싶나요? 자,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2: 단둘이서인 거죠.
0: 단둘이서.
2: 알겠습니다.
0: 뭔가 대왈리 고를 것 같아.
2: 저는요 대왈리 고르겠습니다.
0: 아, 진짜 우리가 함께한 3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네.
1: 아니, 저의 의견은 필요 없는 거죠?
0: 네. 대왈리는 그러면 막디와 가고 싶나요? 캠디와 가고 싶나요?
1: 전 혼자 가겠습니다.
0: 솔로
2: 다 차였어.
0: 아, 이게 어쩔 수 없네.
1: 네. 아, 네.
2: 근데 저 진짜 혼자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어디 가고 싶으세요?
2: 약간 하와이.
0: 오,
2: 하와이.
1: 알로하. 경치가 그렇게 좋대요.
2: 네, 하와이 아니면 괌도 제가 예전에 갔다 왔는데요. 괌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슬슬 또 어쨌든 저희가 또 노래를 추천을 네. 받아야 되는데요.
0: 네.
2: 혹시 여러분들 준비 좀 되셨나요?
1: 네. 전 떠올랐어요.
0: 오케이.
2: 오, 네. 오케이, let's go.
1: 아, 워낙 귀여워서. 네, 귀여운 톤의 목소리가 생각났고 가사도 비슷한 것 같아서요.
0: 네.
2: 저 별로 안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0: 싶은 분이 취향이 확실하시네.
2: 아닙니다.
1: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0: 우주를 줄게.
2: 우주를 줄게.
1: 네.
0: 아, 다 준다는 거죠.
1: 그렇죠.
2: 근데 되게 좋습니다. 일단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1: 귀엽잖아요.
0: 오늘 캠디 되게 예쁘게 쳤네요.
2: 그러니까요. 오늘 되게 예쁘게 쳤습니다. 아, 처음입니다.
0: 소리가 맑긴 맑네 오늘.
2: 네.
0: 오케이,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줄게.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2: 네네네.
0: 저는 창모 씨의 빌었어 가겠습니다. 빌었어 빌었어 밤마다.
2: 오케이.
0: 넌 바보잖아 그대 하늘에다가 비는 걸 보면
2: 있나 봐.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그만하세요.
0: 아,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2: 두 분 다 너무 좋으셨고요.
0: 네. 와, 그러면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2: 좋습니다. 그러면
0: 오케이.
2: 오늘 두 분이 너무 둘 다 좋아가지고
0: 네네.
2: 가위바위보 딱 한 판만
0: 좋습니다.
2: 하는 걸로
0: 단판.
2: 하겠습니다. 네.
0: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1: 제가 이겼습니다.
2: 자, 그럼 오늘도 대왈리의 우승 축하드립니다.
0: 대왈리가 종이를 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곡 요정 또 이렇게 대왈리 3주 연속으로 됐고요.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2: 네.
0: 아, 오늘 좋은 음악 들려주신 대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어떠셨나요?
1: 3주를 해보니까 약간 욕심이 나네요.
2: 이 우승이요?
1: 한 8연승까지 한번 가보겠다.
0: 네. 이게 3위랑 8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1: 그 정도는 돼야 되게 기쁠 것 같아요.
0: 약간 음원 차트 1위 하면 이런 기분인가? 약간 이럴 것 같긴 해요.
2: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오늘 우리 대왈리의 추천곡으로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영어랑 좀 친해지는 방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변 환경을 영어로 바꿔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장 해외로 이사갈 순 없고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휴대폰 언어 설정 바꾸기입니다. 맨날 들여다보는 게 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영어로 바꿔도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낯선 단어들이 슬쩍슬쩍 나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하고 헷갈리겠죠. 근데 그게 또 영어랑 친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아, 난 그런 거 못해. 아우, 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not to worry. 그냥 이 시간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벌써 귀가 뚫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 첫 곡입니다. Chris Allen, Better With You.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6월 26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휴대폰 말고도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 늘리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 이 뭐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추천 언어를 영어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굳이 공부하려고 안 해도 이 피드에 계속 영어가 섞여 들어오니까 늘 수밖에 없겠죠. 왠지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시간 함께 해주실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왠지? 휴대폰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몰래 바꿔드리고 싶은. 그랬더니 주말 동안 훈민정음 마스터해서 월요일에 바로 나랏말싸미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바로 우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I tell you, I always have to say hello with a laugh. Because you make me laugh all the time.
0: 아, 왠지 뭔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쌤은 뭐라 그럴까?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뭐 전화기라든가 뭐라든가 모든 게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1: Yeah.
0: 그럴 때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1: It is actually very important. I mean, it's very hard. And so everything is in English. And I think that's why my Korean has not improved that much.
0: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 전화기나 무슨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1: all 뭐가 English.
0: 다 영어로 돼 있고.
1: It's all English. So this is what I want to tell people is that it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been in a country or how long you've been somewhere. Even me, after all these years, my Korean is okay. But if you don't deliberately study, if you don't make it a habit of studying, like my mom has been in Korea in America for over 40 years. It doesn't matter if you don't study.
0: 얼마나 오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이죠.
1: It

0: 네.
1: Yes. 그뭐 자연스럽게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0: Sure.
1: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좀 이런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를 일부러 영어 계정을 따로 만드는
0: Oh, I
1: 거예요.
0: think that's a great
1: 네.
0: idea.
1: 남들한테 comments도 남기고 남들이 남긴 comments에 댓글도 하고 DM도 하고
0: Yeah.
1: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Right?
0: Great advice.
1: 오케이.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 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한줄한 문장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0: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1: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종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1: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흡연 위험을 암시하던 표현 대신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새로 적용됩니다.
0: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1: 멕시코에서 한 반려오리가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상징 오리 멀리는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로 주목받으며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1: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종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전에는 월급 500만 원이라고 하면 꽤 고소득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16%라면은 뭐 한 이전엔 6명 중에 1명 정도는 5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얘기 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 반도체 또 호황 덕분이겠죠.
0: Yeah, right. So really recently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3.713 million workers, about 4 million, earned an average monthly wage of more than 5 million won as of October last year. So as you mentioned, it accounted for 16.5% of all wage earners.
1: 네.
0: And this is pretty high.
1: 와, 16.5%면 진짜 꽤 많은 숫자인 건데요.
0: Yeah.
1: Right?
0: So 5 million, like you said, 5 million before was considered, you know, like
1: Yeah.
0: on the high end.
1: Right. 오, 누군가가 저는 뭐 그 월 평균 한 500만 원 벌어요. 이러면 오, 와. 뭐 이런
0: yeah.
1: 얘기가 나오는데 숫자가 무슨 10% 언더대가 아니라 16.5%면
0: That's right.
1: 그렇죠.
0: So like you mentioned, the major industries, a large number of the employees, 24% of manufacturing workers okay. earned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So, of course, with this whole export-oriented companies and semiconductor industry, that also has affected the wage.
1: 그러니까 이 산업별 격차는 좀 뚜렷하다고 하는 거.

0: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24%가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았지만 또 보건 사업 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5.4%에서 그쳤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인이 느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이그 혜택이 일부 업종에만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또 분명히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1: Yeah, so a lot of the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ctually the employees. Their wages are worsening. And they're not able to pay off their loans.
0: 대출 감당도 안 되고요.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0: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이렇게 나왔는데요. Workers들의 share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돈을 받는 share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No, actually it just means that the share of workers, meaning they belong to something, a larger whole.
0: Okay. Yeah,
1: a certain portion of workers.
0: 아, por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큰 것 중에 얼만큼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1: That's
0: 거잖아요.
1: Right. Mm-hmm.
0: 아, 그러니까 그 500만 원 넘게 버는 workers들의 비율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네요.
1: Yes.
0: Oh, where's my share? 그런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 Mm-hmm.
0: Okay. 자, 그리고 그만큼이 지금 has topped 넘어간 거예요.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라고 했는데요. 16%를 넘어갔다 of all wage earners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So in this context, basically it just means employees,
0: right.
1: people who work for a company and they get a wage or a salary.
0: Okay.
1: Okay. So basically, wage earners are not people who have their own businesses or have their employment through investments,
0: right.
1: but they work for a company.
0: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비즈니스 오너스라든가 self-employed 된 사람은 제외한 것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ah.
0: So all wage earners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임금 근로자들,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을 얘기를 하겠네요.
1: But you do have to keep in mind, typically, a wage earner, or anytime we talk about wages, we're usually talking about working class or blue-collar workers who get an hourly rate or a daily rate, or maybe even a weekly rate. But in this case, we're just talking about people who belong to a company.
0: 아, 오케이. So 여기서는 뭐 시간당 얼마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회사의 직원 정도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0: 다만 업종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산업 간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Pay gap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뭘 얘기를 할까요?
1: Okay. So a gap is usually means like space. Okay. So pay gap is that sort of difference in how much money two groups of people earn.
0: Okay.
1: Okay. So if there is a gap, it means that one group makes much more or much less than the other group.
0: 아, 그러면 여기서 between industries니까 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을 받는데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적게 받는다.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네요.
1: That's correct. That's correct. And they continue to widen.
0: Okay.
1: So when we say that the gap widens, it means that this kind of difference is becoming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0: 갭이 더 커지는 거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A는 막 이만큼. 근데 인더스트리 B는 조금 이런데 그게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한마디로 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아닌 사람은 더 적게 벌게 되고.
1: Yeah, it becomes a little unfair in some ways. Yeah.
0: Okay. So pay gap continues to widen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이

0: 이게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divided into haves and have nots.
1: Oh, this is a great expression. Mm-hmm. And this simply means have money or don't have money.
0: Oh.
1: Uh-huh. So haves are people who are wealthy.
0: Okay.
1: Have nots are the people who don't have the money. So they are poor.
0: Oh. 그러면 이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1: Yes.
0: 무슨 뭘 한다는 동사가 아니라
1: 그러니까
0: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Yeah.
0: 이걸로 그냥 S를 붙여서 사람을 만드는구나.
1: Yeah.
0: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Do's and don'ts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S만 붙이면 되나?
1: Yeah.
0: 이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haves and have nots는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share of workers earning more than 5 million won a month has topped 16% of all wage earners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But as pay gaps between industries continue to widen, concerns are growing that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divided into haves and have-not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George Ezra with Green Green Gras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in South Korea as part of a pilot program. While the company stresses that ads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0: ChatGPT를 운영하는 OpenAI가 국내에서도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대화 내용과 광고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료 AI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지 늘 과제였잖아요. 근데 오픈 AI도 결국에는 이제 광고 모델을 꺼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1: Well, so it is an advertising pilot. So when we've talked about the word pilot, which is it's not

0: the final.
1: Mm-hmm. 시범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죠.
0: Right. Mm-hmm. Uh-huh. It is just kind of doing just that. They're kind of testing the waters. And it's following the launch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mm-hmm. and Canada. And the program began on June 9th. So this is going to appear for adult users on the free tier and the Go plan.
1: Okay. Mm-hmm. All right. So 무료 이용자 그리고 고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에게만 좀 이제 성인 이용자에게만 노출이 된다.
0: Mm-hmm. And so OpenAI is being very adamant, meaning mm-hmm. that they are very strongly saying that these advertisements are separated mm-hmm. from the ChatGPT responses.
1: Okay.
0: Because as you know, mm-hmm. when we're doing a search mm-hmm. or when we're looking at something, right. some ad pops up.
1: 근데 내가 항상 생각해 오던 게 뜰 때 있어요.
0: That's right. Mm-hmm. Yeah, because they know the algorithm.
1: Ah,
0: so okay. a lot of people are worried. Wait a second. Uh-huh. We put a lot of stuff
1: right.
0: on ChatGPT.
1: Yes.
0: We're always talking with ChatGPT. They know a lot about me.
1: Right.
0: So a lot of people are worried about these privacy concerns.
1: Ah.
0: Like they have all this information. So now they're going to utilize.
1: Oh,
0: they're going to
1: okay.
0: take advantage. So OpenAI is like, oh, no, we're not doing that.
1: Oh, so basically they are saying, oh, no, these are two different things. They're,
0: well,
1: they're totally separate. 이렇게
0: right.
1: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Well, I mean, that's what they say.
1: That's what they say. Okay, 알겠습니다. 자, 무료 서비스만큼 도입은 뭐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감수하고 무료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뭐 비용을 내고 광고 없는 서비스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날 것 같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in South Korea as part of a pilot program.
1: ChatGPT를 운영하는 OpenAI가 국내에서도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ADS라고 하는 거 일단 뭘 줄인 걸까요?
0: Okay, it is short for advertisements.
1: Advertisements.
0: It's too long. Advertisement. So ads is much, it's shorter.
1: Right.
0: Right?
1: 선생님이 지금 표정이 it's too long 하는데 힘들어 해보였어요.
0: We're too busy.
1: Right.
0: Yeah.
1: So 광고를 얘기를 할 때 advertisements 복수로 쓴다면은 할 수가 있는데 줄여서 ad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testing ad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시험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ah. Mm-hmm. Yeah. So just like you can test products,
1: right.
0: You can also test ads and see how they do.
1: 근데 그게 바로 as part of a pilot prog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Right. So the pilot program it has many different parts.
1: Right.
0: And this is just one part of it.
1: 아, okay. So pilot progra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범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환이다. 일환으로다가 이런 ads 테스팅을 좀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테스팅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0: Sure.
1: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뭐 지역에서 뭐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지
0: yeah,
1: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0: Or in what country. It's all different, right?
1: 어느 쪽에서 traffic 생기는지. I see. Alright, 연결해보겠습니다.
0: While the company stresses that ads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1: 대화 내용과 광고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다른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는 그냥 광고인 거고 대화 내용이랑 연관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s to linger 한다. Continue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데 linger 한다는 건 뭘까요?
0: Oh, linger is a good word. Linger can either be positive or negative. Like when someone has a nice perfume or cologne and it lingers in the room. Ah, smells good. However, something can also linger. Maybe, you know, like, I don't know, kind of like a... Like an uncomfortable feeling can linger.
1: 뭔가 찜찜하게.
0: So, yeah, it stays longer than it should.
1: Mm-hmm.
0: I should not keep feeling.

0: 남아있다. 근데 여기에다 continue까지 더 들어가니까 계속 남아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아무리 안심시켜도 이게 쉽게 떠나지 않죠.
1: Yes.
0: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penAI is testing ads on ChatGPT in South Korea as part of a pilot program. While the company stresses that ads will not be mixed with users' chats, concerns over personal data continue to linger.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The Once with You're My Best Frien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1: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흡연 위험을 암시하던 표현 대신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새로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담뱃값 경고 문구와 그림은 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표적인 금연 정책 중 하나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표현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요?
2: Yeah, this is their sixth round of health warning images and messages for cigarette packs. Mm-hmm. And they're going to take effect on December 23rd. Mm-hmm. Now, before, they kind of hinted.
1: Right.
2: For example, oh, the road to lung cancer.
1: Okay.
2: But this time, it's going to be very direct.
1: Mm-hmm.
2: Smoking ends

0: in lung cancer.
1: Wording like it is, lung canal.
0: It is not like it could lead to. No, it will.
1: It might. It could.
0: No,
1: it will.
0: It will.
1: Mm-hmm.
0: Be ready.
1: Okay.
0: Yeah.
1: All right. So,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뭔가 살짝 sugarcoating을 해가지고 mm-hmm. 부드럽게 만들고 하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바꾸는 그런 뭐랄까 문구 표현을 가져오게 된 거네요.
0: Mm-hmm. And we just got a flash mm-hmm. of the pictures.
1: Right.
0: Of some of these warning images.
1: Yes.
0: It's really hard to look at.
1: I know.
0: Yeah. So
1: 이거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 yeah. 같은 거라든가 문구라든가
0: right,
1: 이런 것들.
0: Right. Yeah, it's not just cancer. It's mm-hmm. like heart disease, eye disease, right. you know, vascular disease, mm-hmm. so many.
1: Right. Mm.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1: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가 한층 더 직설적으로 바뀝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By the end of this year 이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Warning labels, 라벨이 아닙니다. Labels입니다. Mm-hmm. Labels on cigarette packs가 will become far more, 훨씬 더 많이 blunt하고 and hard-hitting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blunt하고 hard hitting 둘 다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s. First of all, blunt means to be very direct and straightforward. Almost to the point that it could be offensive or rude. So if someone is very blunt in their comments, it could be a sign of honesty, but sometimes it kind of shows a lack of manners. Could be.
1: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를 보고선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너 살쪘어. 그냥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0: That's blunt. You know, sometimes I must say people can be very blunt about your weight.
1: Right.
0: Like, you know, like, 살 빠졌네. Or 살쪘어요. You know, it's very blunt.
1: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쁜 느낌으로 no.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0: That's right. Well, in Korea, I think it is just part of our cultural
1: right.
0: thing. It's like part of a greeting. But in American culture, right. it can seem a little too blunt.
1: Mm-hmm. 너무 대놓고 말하는, 너무 직설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irect나 straightforward보다 더 강하게 들릴 수도 있다.
0: Oh, yes.
1: 그리고 아차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blunt에서 끝이 아니라 hard-hit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So if something is hard-hitting, it really has a strong emotional impact. So it's like bam! It really hits you hard.
1: Right.
0: We have that expression. It really hit me hard.
1: Right. 이 hit이 얼굴을 이렇게 뭐 가격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려 버리는 건
0: right.
1: 굉장히 충격을 준다. 약간 shocking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I agree.
1: 아, okay. So 이제 올해 말까지 그런 warning labels가 이제는 돌려서 돌려서 하는 게 아니다.
0: That's right.
1: 이제는 blunt하고 그리고 제대로 뭔가 기억에 남게 히링을 해버린다. So hard hitting은 강한 인상을 주는 충격을 주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1: 흡연 위험을 암시하던 표현 대신 결과를 단정적으로 알리는 문구가 새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Spell out 하는 거예요, 쌤. 잠깐만요. Could you spell out your name? 해서 이름 스펠링
0: yeah.
1: 스펠링 불러달라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0: Okay. Yes, we do say that, but in a figurative sense. If you say, do I have to spell it out for you? means, do I need to make myself explain this so that you absolutely understand? So when someone doesn't seem to understand something,
1: okay.
0: you say, do I have to spell it out? Let me spell it out for you.
1: Okay.
0: You didn't understand. Let me tell you again so there are no misunderstandings.
1: Okay. So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pell out 한다는 건 철자를 댄다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do I have to spell it out for you? 이러면 제가 굳이 이거 다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spell out은 뭔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So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1: 오해가 없도록.
0: That's right. And when you say this, it's a little strong. You're kind of like 답답해. You're like, okay, can I, do I need to speak?

0: spell this out, or let me spell this out. It's almost like you didn't understand. Let me tell you again.
1: 거의 경고의 수준이네요.
0: A little bit, yeah.
1: 그러면 여기서 spell out consequence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당신이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in no uncertain terms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Okay, so this is very spell. So in no uncertain terms is a double negative. Okay, you know what that is. So if you look at it closely, it really means it's completely certain. But they do in English use the negative for emphasis.
1: Right.
0: To stress a point.
1: Okay.
0: In no uncertain terms. And this is an expression that is often used.
1: Right.
0: Okay. I will tell you in no uncertain terms. Again, this expression is also very strong.
1: 아, 그러니까 그냥 분명히 말해줄게요. 이거보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강하잖아요.
0: Yes.
1: 그런 것처럼 uncertain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인데 거기다 또 앞에 no를 걸어서 그렇지 않은을 써서 일부러 no를 뺀 거네요.
0: Yeah.
1: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terms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런 용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o 절대로 uncertain한 그런 언어를 활용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 단어를 쓴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0: Yes.
1: 이러면서 이런 느낌. 이 부분 전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0: 있네요. Yes, I have to say. I have to say.
1: 느낌 자체가. Okay.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By the end of this year,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will become far more blunt and hard-hitting. Instead of merely hinting at the dangers of smoking, the new messages will spell out the consequences in no uncertain term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S Club 7 with It's All Righ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Joe.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멕시코에서 한 반려오리가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상징 오리 멀리는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로 주목받으며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상이랑 사진 보면 너무 귀여워요.
1: 그러니까, so cute.
0: 아니 오리가 이렇게 귀엽다는 건 저는 평소에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1: You know, I know someone whose parents raised two ducks.
0: Really?
1: In the apartment.
0: Wow.
1: Yeah. And they treat them like children.
0: Wow.
1: But you know, I mean, all animals, right. when you raise them from a very young age, right. they become like your babies.
0: 그렇죠. 그냥 dog이라고 하면, 이거 아파트에서 심지어 이게 가능해?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패밀리가 돼버리는
1: sure.
0: 거예요. 오케이, 자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경기장 밖에서도 이 예상치 못한 화제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곤 하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오리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오리 축구 팬들한테는 정말 경기만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0: 멕시코에서 한 반려오리가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pet dog 이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Yeah. 그렇죠? 반려 dog인 거죠.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게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Well, you know, this we cover the news at Evening Special mm-hmm. and it's an expression that comes up a lot.
0: Yes, 실제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Well, because the news covers special events.
0: Right.
1: That's why it's in the spotlight.
0: 맞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스팟라이트 안으로 우리 기대하지 않게 waddled into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Okay, so waddle is the way they walk. You know how they walk? They walk side to side. You know, like penguins waddle. It's so cute the way they walk. Yeah, exactly. And have you seen the penguins walking?
0: Yes, 뒤뚱뒤뚱 걷는 거.
1: Yeah, and also children when they learn how to walk. They can't walk. You know, they kind of find their balance.
0: Yes, yes.
1: So you can say they waddle sometimes too.
0: Okay. 그래서 스팟라이트에 원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는 뜻인데 좀 여기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위트를 좀 넣은 거네요.
1: Yes.
0: 그래서 뒤뚱뒤뚱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관심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1: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승리를 부르는 행운의 상징 오리 멀리는 월드컵 비공식 마스코트로 주목받으며 대통령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좋아요. Merlin, Merlin,
1: the,
0: right,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So lucky duck인데요. 많은 팬들이 지금 이 친구를 승리의 뭔가 상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Merlin이요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Okay, well, I think Korean people also say 마스코트.
0: 마스코트.
1: Yeah, yes. so in English we say mascot.
0: 이거는 좀 발음만 조금 바꿔주면 되겠네요.
1: Yeah, yeah. It's spelled M-A-S-C-O-T. And the important thing is it's not the official mascot. It's right. the unofficial mascot.
0: Oh, 그런 게 또 인정이 되나요? Unofficial
1: well,
0: mascot.
1: It's almost as

0: If the people have decided that he is the symbol of victory,
1: okay.
0: he is the one that will bring our team luck.
1: 누구한테서 어포인티드가 된 게 아니라 yeah. 그냥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어 그래 너 마스컷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0: Yeah, because a lot of people have seen like him waddle on the street in the right, streets right. with like a little like
1: the
0: jersey,
1: uniform. Yeah, yeah,
0: uniform.
1: Yeah, yeah.
0: yeah, so they're kind of like, oh my gosh, you know, it's our
1: 사람들의 의한 마스컷이 된 거네요.
0: However, 호돌이 was the official mascot
1: 호돌이요.
0: in 1988.
1: Wow.
0: You know why I remember this? Because yeah. I came to visit Korea in 1988.
1: Really?
0: Yeah. right after high school.
1: 저는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의 느낌이었는데요.
0: Yeah.
1: 호돌이 너무 귀여웠고.
0: It
1: 근데
0: was.
1: 호돌이는 공식이었잖아요. So official,
0: official
1: mascot.
0: That's right.
1: But this Merlin,
0: unofficial.
1: the dog, 얘는 이제 unofficial mascot이 되겠군요. 그래서 발음은 여러분들 mascot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0: Wow. Okay. And so this word score may be a little bit confusing because we use it in different ways. Like, you know, they scored, you know, 10 points or they scored a goal, right? Here, score an invitation basically means to successfully get something, win something that you wanted.
1: Oh, so 만약에 win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land 하거나 이러면 뭔가를 따내고 얻어낸 거잖아요.
0: So not anyone has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1: right?
0: So you score an invitation. That's why it's score an invitation.
1: 마치 점수를 내는 거 같은 거네요. 그쵸?
0: It's almost like awesome. I scored, but it wasn't a goal, but it was this valuable invitation
1: from the president.
0: Yeah.
1: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진짜.
0: Yeah.
1: Okay, 그래서 초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be or get invited. by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쓰는데 score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비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ah, I think so too. Because like with friends, like, hey, dude, you know, I scored some tickets to the basketball game.
1: 어디서 얻었다.
0: Yeah. Right. Or like, oh, I scored us some great seats. You know. Right. So this is how it's used.
1: Okay. So you wouldn't use it, you know. For I don't know anything formal or 이런 거에는 score 쓰기가 좀 그렇겠네요.
0: Maybe, maybe. But you know, if you score an invitation, that's fine too.
1: Okay. So 초청장을 얻어낸다라고 얘기할 때, 초대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score an invitation. 그리고 이왕이면 from까지 같이 가서 도대체 누구에게서 초청장을 받았느냐 이러면 from someone까지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pet duck in Mexico has unexpectedly waddled into the spotlight. Merlin the lucky duck, many fans see as a symbol of victory, has become the World Cup's unofficial mascot and even scored an invitation from the president.
1: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표현,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표현들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linger. 아까 기억나시죠? 뭔가 좋은 냄새든 안 좋은 냄새든 right? 아니면 그런 불안한 감정이든 뭐가 됐든 간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continue to linger 하면 계속 남아있다. 오래 지속되다.
0: The smell of paint continued to linger for days.
1: 페인트 냄새가 며칠 동안 계속 남아있었어. 자, 그리고 방금 했지만요. Score an invitation. 이것은 초대를 받다, 초청을 따내다가 되겠죠.
0: I somehow scored an invitation to the movie premiere.
1: 나 어쩌다 보니 영화 시사회 초대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따낸 겁니다. 그렇죠? 자, somehow는 어쩌다 보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도로 해석 가능하고요. 자, in no uncertain terms. 아주 분명하게 애매하지 않게.
0: Kristen made it clear in no uncertain terms that she wasn't interested.
1: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한 걸까요? 크리스틴은 관심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걸 확실하게 만들었다.
0: I think 작가님 knows me too well.
1: 어, 그러니까요.
0: Yeah, because you know, when I was younger, I did that.

0: 어, 굉장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I was very like, what? How are you?
0: Yeah. Would you be interested in going to the movies?
1: Oh, no, thanks. Sorry, I'm busy.
0: 확실하게 했다. busy로 그냥 끝냈네요. 어, 자, spell out consequences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결과를 분명히 설명하다.
1: They spelled out the consequences before we signed the contract.
0: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다 설명해 줬어. spell out,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haves and have nots. 굉장히 특이했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입니다.
1: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seemed to be growing.
0: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 심지어 여기도 아까 나왔던 gap이 나오긴 했네요. 그렇죠? Right. Mm-hmm. 자, as part of라는 게 있었어요. 뭐뭐의 일환으로, 뭐뭐의 일부로.
1: I joined the workshop as part of my training program.
0: 네,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워크숍에 참가했어, 뭐 조인해서 합류했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뭔가 blunt and hard-hitting. 어, 저는 이거 심지어 무서웠어요. 이 표현 설명할 때. 자,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한, 뭐 거침없는.
1: His speech was blunt and hard hitting.
0: 네. 그 사람 연설 진짜 직설적이고 강렬했어. 그래서 blunt라고 하는 거는 direct라는 단어보다 더욱 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정도로 강하게 말한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는 거. 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너무 귀여운 표현이기 때문에요. waddle, waddle이라고 하는 거 뒤뚱 뒤뚱 걷답니다.
1: The toddler waddled toward his parents.
0: 아기가 부모님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갔어. 그러니까 덕만 그러는 게 아니네요. 아이한테도 yeah. 쓸 수가 있겠네요.
1: Yes.
0: Okay. 자,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Coldplay. It's A Sky Full of Stars.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폴리 마켓이나 아니면 카우시 같은 예측 시장에 조금 특별한 베팅 대상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입니다. 이 주식도 스포츠도 아닌 스타 커플의 결혼 또는 뭐 결혼식이 하나의 베팅 상품이라는 거 굉장히 놀랍죠. 대체 어디에 돈을 건다는 걸까요?
3: Oh, boy. I tell you,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the Kalshi and Polly market these days.
2: Right.
3: So it's interesting because they've been betting on everything.
2: Right.
3: The war in Iran, what happened in Venezuela. And now it's like Taylor Swift.
2: Uh-oh.
3: She's a big name. Mm-hmm. She's getting married.
2: Wow.
3: So now they're like betting on her.
2: Wow.
3: But this is, I don't know. You know, this is interesting.
2: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거의 미국에서 인기가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3: Oh, so many people.
2: 네, 그리고
3: love her.
2: 또 트래비스 켈시는 또 엄청난 또 뭐랄까요? 스타 둘 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3: Yeah, I think 네. so. I mean, but of course Taylor Swift is the bigger star.
2: Right.
3: I think Travis Kelce. Like if you're a footballer, if you're a football fan, you may have heard of him, but everybody has heard of his name because of Taylor Swift.
2: Right. 그래서 뭐 훨씬 더 큰 스타긴 하지만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 많이 가진 나머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3: That's
2: 충격적입니다.
3: Right.

0: 다행이네요.
1: Alright.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0: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1: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에 돈을 걸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녀의 결혼이 뜻밖의 경제 현상으로 또 번지고 있습니다. 이 팬들의 관심을 넘어서요. 실제 돈이 오가는 예측 시장이 형성이 된 건데요. 결혼식 관련 베팅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장소는 물론 뭐 하객 명단 누가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베팅 대상이 막 되면서 새로운 팬 문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스타의 사생활을 너무너무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죠, 거의. 오늘 이 기사의 일부를 모두 4개 파트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한창이던 시절에는요. 팬들 사이에서 마스터마인드라는 놀이가 유행을 했다고 해요. 공연 전에 그날 어떤 의상을 입을지 어떤 노래를 부를지 막 그런 거 예측해보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또 누가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좀 뭐 약간 일종의 팬 참여 같은 게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for bragging rights. Now, some are taking that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On sites such as Kalshi and Polymarket, where there are markets for betting on everything from game scores to political appointments to daily high temperatures, millions of dollars in bets are being placed in a seemingly niche category, Swift's wedding with Travis Kelce.
1: 상위권에게 상품을 주는 앱에서 참여한 팬들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은 그저 내가 맞췄다 하고 자랑하는 재미로 이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팬들은 이런 추리 본능에 실제 돈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부터 정치 이슈, 날씨까지 다양한 대상에 베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에도 수백만 달러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긴 희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돈까지 거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와, 근데 이 마켓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정치 이슈도 그렇고 날씨 얘기까지도 베팅을 하고.
0: Sam, this is crazy right now. And so some people, economists are even looking at the market, like Kalshi.
1: Right.
0: Through people's eyes. What are they thinking? What are they betting on? So in order to get a sense of the vibe or what's going on, they look at these markets. I mean, they look at these, you know, prediction markets.
1: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비즈니스가 되는 거네요.
0: Crazy.
1: Wow. Okay,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for bragging rights.
1: 상위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앱에서 이 게임을 즐기는 팬들도 있었지만 많은 팬들은 그냥 집에서 순수하게 내가 맞췄다 하고 자랑하는 재미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Swifties라는 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Swift의 팬들을 얘기를 하는 게
0: 되겠죠. Yeah, like you know the army.
1: Yeah.
0: Yeah, BTS.
1: 다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0: Yeah.
1: 네. So, so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Partook 했다는 거. 이건 사실 partake의 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부분적으로 뭘 했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덩어리 표현 자주 쓰는 거는요. Take part in 어디. 흔히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participate in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집에서, 그렇죠? Purely for bragging rights를 위해서라고 했네요.
0: This isn't a very unusual expression. And maybe you've heard this for the first time. First of all,

0: Well, to brag, it means to show off, mm-hmm. to kind of like, you know, I did this, you know, na-na-na-na-na-na. So that is to show off something. Now, rights is an interesting thing. Why mm-hmm. is it bragging rights? Mm-hmm. So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hat in some competition, mm-hmm. you won and you have earned the right mm-hmm. to brag.
1: To brag about.
0: There you go.
1: Whatever you did.
0: That okay. is bragging rights.
1: okay. 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Uh-huh. 이 brag 한다는 거가 보통 우리 bragging about something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show off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show off는 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brag about something은 purely 말로 하는 자랑인 yeah. 거잖아요. Yeah. 근데 그걸 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Yeah. 나 이거 했다.
0: 네, 나.
1: 나 저기 뭐야, 크리스틴 쌤이 팥빙수 사줬다 막 이런 거 bragging. Yeah. Yeah. Okay. Right. So bragging rights는 자랑할 거리, 의수될 권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Okay, 연결해 볼게요.
0: Now some are taking that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1: 그런데 이제 일부 팬들은 그런 호기심과 추리 본능에 실제 돈까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ome are taking that QUI입니다, 여러분들.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떤 spirit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Now it's interesting because in the Korean translation it's 호기심. But in English we also have the word curious. So you may wonder, well,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someone who is curious and who is inquisitive?
1: Okay.
0: It's a good question. Right.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Curiosity, to be curious, is just like one thing. Oh, I'm just curious about something. Like, I wonder, right? Inquisitive is a particular kind of mind that wants to know more, that wants to question. And it has the kind of feeling like there's some intelligence behind it. And that if you have an inquisitive spirit or an inquisitive mind, you are always asking questions. Why? Who are we?
1: Okay. So, curious. 한 거는 그냥 one time thing일 수 있는 거잖아요.
0: Yes.
1: 그냥 나는 I'm just curious.
0: Curious,
1: you know,
0: yeah.
1: Out of curiosity. 근데 inquisitive 한 person은 뭔가 하나의 nature를 얘기를 하는 거래요.
0: Yes.
1: 이 사람은 계속 뭔가를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0: yes.
1: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다.
0: Exactly.
1: 오케이. 훨씬 더 그러니까 또 호기심의 성향이 깊은 거네요.
0: Yes.
1: 아, okay. So 여기서 spirit이라고 하는 건 영혼 뭐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성향, 탐구심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nquisitive spirit, 호기심이 많은 성향, 탐구심이고요. And putting money behind it이라고 했는데 돈을 그 뒤에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0: Well, basically putting money behind it, they are betting.
1: Betting on
0: yes.
1: it. 아, okay. 결국에 이거는 돈을 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On sites such as Kalshi and Kapali Market, where there are markets for betting on everything from game scores to political appointments to daily high temperatures, millions of dollars in bets are being placed in a seemingly niche category. Swift's wedding with Travis Kelce.
1: 카시나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스포츠 경기 결과나 정치권 인사, 심지어 그날의 최고 기온까지 다양한 대상에 베팅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뜻밖의 분야에 수백만 달러가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수백만 달러가 in bets are being placed. 이렇게 돼 있어요.
0: Yeah.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people are betting on.
1: All right. 수백만 달러가 걸리는 거네요.
0: Yeah.
1: Okay. 그러면은 bet을 건다라고 할 때 bet on something이라고도 해도 되고
0: yes.
1: place a bet on something이라고 해도
0: right.
1: 되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아, 그래서 그 많은 돈이 걸려 있다. 뭔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Some Swifties played on an app with prizes for top scores, but many partook at home purely for bragging rights. Now, some are taking that inquisitive spirit and putting money behind it. On sites such as Kalshi and Polymarket, where there are markets for betting on everything from game scores to political appointments to daily high temperatures, millions of dollars in bets are being placed in a seemingly niche category. Swift's wedding with Travis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에 돈을 걸겠습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건 영화나 게임, 드라마, 음악 등에 숨겨놓은 암시나 힌트, 뭐 비밀 메시지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그 스위프트 팬덤은 이런 이스터 에그 찾기 문화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속에 소품이나 뭐 의상 색깔, SNS 뭐 게시물, 인터뷰 발언까지 분석을 하면서 다음 앨범이 나오는 건가? 새로운 발표를 암시하는 건가? 뭐 이렇게 추리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팬들의 분석 습관이 예측 시장과 의외로 잘 맞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죠.
1: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in Taylor's behavior and the Easter eggs and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 said Sarah Baker Bailey, a professor at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wait a minute, why don't I make a little money off of this weird superpower?
0: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테일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숨겨진 힌트를 찾아내고 숫자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하는 데 익숙한 팬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 능력으로 돈도 벌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다 잘 알고 있는데
1: yeah.
0: 이 돈까지 된다고? 그거 해보지 뭐 이럴 것 같은데요.
1: Sure. I mean like if you can predict what she's gonna do
0: right?
1: and people are putting money, betting, why not?
0: 그러니까요. 모든 걸 럭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0: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는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in Taylor's behavior and the Easter eggs and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 said Sarah Baker Bailey, a professor at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0: 테일러의 행동 패턴이나 숨겨진 단서들을 읽어내고 숫자에 담긴 의미까지 분석하는 데 능숙하다면요. 전문가 미국 서던 커네티컷 주립대의 사라 베이커 베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you can pick up patterns 할 수 있다면 이러고 있는데요. 패턴을 왜 줍는 걸까요?
1: It's interesting how you use this expression pick up patterns. In this context, it means to recognize, to sometimes detect, as if you have a sixth sense.
2: Okay.
1: You pick up a vibe,
2: 뭔가, we say. 뭔가 패턴이 있는데? 이 사람 하는 행동에 뭔가 패턴이 있어. 이걸 알아차리는 거네요.
1: Yes, that's it. Yeah. So,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that's what it's saying. Okay. It's like you... Oh, you see it.
0: 흐름이 some, 보이네요.
1: Yeah, people don't see it, but you see it.
0: Okay. So, 딴 사람들이 모르는 패턴을 그냥 내가 딱 픽업했다는 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아차렸다라는 느낌.
1: Yep.
0: 뭔가 노리스했다는 느낌. 그리고 그걸 recognize해요. 오, 이거가 있구나. 패턴이 있어. 그렇다면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하게 된다면. 근데 뭘 잘하냐면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think through라고 하는 단어 덩어리가 하나 나온 것 같고요. Yeah. 그리고 numerology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1: This is a little different from just thinking.
0: Right.
1: If you think through something, you are carefully considering or analyzing. You are like totally from A to Z, you are thinking about this.
0: Okay.
1: So you do it by step by step. And there's a kind of analytical process. It is not just like, oh, let me think about this.
0: Okay.
1: But you are analyzing.
0: 아, okay. 그러면 think through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think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곰곰이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think through, 그 다음에 numerolog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숫자에 담긴 의미를 분석을 한다.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So fun fact, Taylor Swift, number 13 is a very important number for her.
0: Oh, why so?
1: Why? Because she was born on December 13, and she turned 13 on a Friday the 13th, and her first album went gold in 13 weeks.
0: Wow.
1: And she painted 13 on her hand at concerts for years. So 13 is a big number for her.
0: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결혼을 13일에 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1: maybe,
0: 있겠고.
1: Okay, like, like 1-3. They're looking at 1-3.
0: 아, okay. So 그런 숫자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진짜 think through라고 하는 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본다라는 뜻인 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자, 연결해볼게요.
1: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wait a minute, why don't I make a little money off of this weird superpower?
0: 그렇다면 잠깐, 내가 가진 이 이상한 능력으로 돈도 좀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이렇게 되네요.
1: Yeah. A natural expansion is just basically saying the next logical step.
0: Okay. 점점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1: Yes, like okay, so I can do this. Well, what can I do next? That is to make a little money off of it.
0: 아, okay. So 뭔가 생각을 딱 한 다음에 그게 바로 it's a natural expans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expansion 자체는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거, 생각이 발전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쌤, make a little money off this weird superpow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Okay, so we all know make money. Make money off of is the key right here. If you make money off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money through something.
0: Right.
1: And that is, in this context, weird superpowers.
0: Okay.
1: Your exceptional ability to figure out these patterns.
0: 뭔가 추리를 잘하는 거죠.
1: Yeah.
0: 아, okay, 그래서 그런 superpower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make a little money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

0: 이거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참고로 make money off 뭐 doing something or some kind of a noun 같은 게 나오면은 뭔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여기 지금 사실 off of라고도 나오고요. 실제로는 of 뒤에 나오는 of를 제거하기도 하죠 보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of를 한 번 더 쓰는 게 redundant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원어민들은 전혀 상관없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쌤 그거 있잖아요. Can't take my eyes. 어떤 사람은 실제로 off you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off of you, off of you. 이게 라임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 That is true.
0: 특이한 것 같아요. 영어는. 네.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If you can pick up patterns and recognize patterns in Taylor's behavior and the Easter eggs and get really good at thinking through the numerology, said Sarah Baker Bailey, a professor at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then it's a natural expansion to say, Wait a minute. Why don't I make a little money off of this weird superpower?
0: 네, 노래 듣고 오죠.
1: Well, speaking of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this is dedicated to you. We're going to listen to Morton Harkett's song, Can't Take My Eyes Off You.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배팅 시장은요. 단순히 결혼할까 안 할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어디가 될지 어떤 유명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할까

0: NFL 스타 선수라는 점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스포츠 베팅에 익숙한 팬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에도 관심을 갖게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fans might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celebrities' public lives because they were emotionally invested or because they hoped to increase the chances they would get concert tickets, albums, and merchandise.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0: 과거 팬들이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이나 음반, 굿즈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돈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fans might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celebrities' public lives because they were emotionally invested, or because they hoped to increase the chances they would get concert tickets, albums, and merchandise.
0: 과거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소식을 따라다닌 이유는 감정적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콘서트 티켓이나 음반, 굿즈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1: Yeah, so before these prediction market apps or platforms came about, that's what it's saying. Because Kalshi and Polymarket, it's not something that'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It's like recently been really hot these days. So that's what it's saying. So before this, what could they do?
0: 뭐 어디 돈을 걸고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Right? So 여기서 그러면 쌤, rise라고 하는 거가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발생한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등장한 것을 의미하겠네요.
1: Appearance.
0: 뭔가 확 하고 나와.
1: Yeah, it's coming up again.
0: Okay, so rise of such platforms. 뭔가 돈을 건다든가 이렇게 하는 플랫폼 등장 전에는요. 팬들은 뭐 관심을 가졌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Emotionally invested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invested, investment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1: 투자.
0: 그렇죠?
1: That's right. Yeah, that is true. When we think of the word invest, we think of stock market. Right. Okay. But if you are emotionally invested, it means that you deeply care about a person, that you are emotionally attached and involved. You spend that much time, you invest your time emotionally into that person.
0: 그러면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마치 돈을 투자한 것처럼 돈이 아닐 뿐인 거잖아요.
1: Your time.
0: 맞아요. 시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뭔가 투자한 것처럼 몰입했다, 완전 빠져 있다라는 뜻이
1: Yeah,
0: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그 사람 다니는 데마다 다
1: Yeah.
0: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1: And you have all the albums and you have like, I don't know, whatever there is of
0: 오케이.
1: Taylor Swift.
0: So 여기서 emotionally invested 되어 있다는군요.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쓰지 않나요? 나는 그 어떤 organization에 heavily invested 돼 있어. 이렇게도 쓰지 않나요?
1: Oh, yeah. So basically, it could mean two things. It could be literally money, you invested money into that organization, or it could be that you are very much committed and you have spent your energy and your time in that
0: 실제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던가,
1: Yes.
0: involved가 세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뜻도 되겠군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0: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심과 열정을 쏟을 새로운 창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바로 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그 관심에 대한 아울렛이 어디 쇼핑 가야 되나요?
1: Okay. So an outlet means a way to kind of express something. A channel,
0: Okay.
1: or kind of to release your feelings or whatever it may be, your energy. So, like children, for example, they're very active. They've got a lot of energy. So, they need an outlet. That's why we take them to the playground.
0: Right.
1: Release it.

0: 에너지가 어린아이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출할, 뭔가 분출을 한다고 하나요? 그런 어떤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곳이니까 아울렛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여기서 outlet for that attention 이라고 하면 그 관심을 어딘가 쏟을 창구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Before the rise of such platforms, fans might have paid close attention to celebrities' public lives because they were emotionally invested or because they hoped to increase the chances they would get concert tickets, albums, and merchandise. Now, there's another outlet for that attentio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Calum Scott and Leona Lewis with You Are the Reason.

0: Deep Dive Daily. Would you bet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위프트는 평소 사생활을 공개하는데 매우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배팅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팬심과 사생활 침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팬의 생각 들어볼게요.
1: Still, for many Swifties,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is crossing a line. I don't think that you can really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if you're trying to place bets about their personal life, said Tanner Holcomb, a 30-year-old consultant in Washington, D.C., who attended five Eras Tour shows,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when she shares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

0: 많은 스위프티들은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팬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돈을 걸면서 진정한 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위프트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할 때도 매우 신중했다며 그만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렇죠. 진정한 팬의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This is a true fan.
0: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으로 이러면 이게 당신이 팬이냐.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till, for many Swifties,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is crossing a line.
0: 하지만 많은 스위프티들에게는 이런 베팅이 선을 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Betting on the star's personal life. 그렇죠? 그 개인 사생활에다 대고 돈을 거는 거는요. is crossing a line. 라인을 크로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 So we have an expression go too far, which is very similar.
0: That's right.
1: So if you cross a line,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hat goes beyond something that is appropriate or respectable or acceptable.
0: Right.
1: So basically you are just, it's negative. So there is a line and like, you can stay there, but if you pass, if you cross that line, it's like, oh, that's not right. That is unacceptable.
0: 이거는 그러면 정말 우리말로 선 넘지 마. 이거나
1: yeah, it's the same thing.
0: 그냥 똑같은 거네요.
1: It really is.
0: 어떤 표현들은 정말 좀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서 이게 We are the world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 We are the world. Yeah. You know? I mean, we are all humans and we all think alike.
0: 그러니까. So, cross a line이라고 하면 선을 넘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 전에도 한번 들어봤었던 go too far이라고 하는 거. 너무 넘지 말아야 할 뭔가를 넘어버렸을 때 쓰는 표현. 그리고 상대방한테 경고할 때도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Oh, yeah. So. I mean, especially like with kids. When you're a parent, like, and the kids start, you know, some kids, when they become teenagers, they swear at their parents.
0: Right.
1: You cross the line.
0: That's a big no-no.
1: That's a big no-no.
0: Okay, so cross a line이라는 하는 것은 선을 넘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I don't think that you can really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if you're trying to place bets about their personal life, said Tanner Holcomb, a 30-year-old consultant in Washington, D.C., who attended Five Eras tour shows,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0: 에라스 투어 공연을 다섯 차례나 관람한 한 팬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돈을 거는 사람을 진정한 팬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스타에게도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You can't call yourself a supporter of an artist, you know, if you're trying to, you know, place bets.
1: Make money from
0: right,
1: it.
0: Make money from it.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eah. Basically, you know, it's kind of like if you're trying to make money from all these personal things from her life, he's saying that's wrong because the artist also deserve privacy.
0: Right.
1: Meaning they should be able to keep certain parts of their life private and not public.
0: 아, 근데 그거를 없애게 해서는 안 된다. So citing the artist's right to some privacy.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뭐에 대한 권리, 뭔가를 가질 권리라고 할 때 right 뒤에 to를 쓰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Okay? Right to 무엇? 이렇게 하면 뭔가를 내가 가질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ome privacy, 사생활에 대한 나의 권리. 그거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1: That's
0: 접근하는
1: right.
0: 권리가 되겠네요. 그것을 이유로 들며. 그리고 이건 약간 typical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뉴스에서 이 citing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유로 들며, 예로 들며 라고 할 때 이게 툭 등장하니까요. 알아두시면 또 귀가 뻥뻥 뚫리겠죠.
1: Oh, yes. 네.
0: 자, 연결해 볼게요.
1: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when she shares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
0: 그는 테일러는 자신의 사적인 삶을 공개할 때도 정말 신중한 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찐팬이네요.
1: Oh, yeah.
0: 다 알고 있어요. So he added, she's been really careful 해왔다. When she shares glimpses into her private life 라고 했네요. Glimpse라고 하는 거는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랑 트래비스 켈시 결혼식에 돈 걸고 있다는 거 들었어? 장소에 하객 명단에 뭘 입을지까지 걸고 있대.
0: 오케이. 난 이렇게 걸어보지. 장소는 우주는 아님. 아, 옷은 턱시도는 아님. 아, 하객 명단에 마유는 없음.
1: 첫 두 개는 틀릴 수도 있는데 마지막 건 확률 100%임.
0: 사람이 너무 단호하네. 아니 왜요? 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이렇게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1: Sorry.
0: 마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Oh, no. 네, Very unlikely.
0: 저의 뭔가 바람을 이제 볼 수가 있네.
1: Okay.
0: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마지막 건 확률 100%임. 굉장히 얄밉게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1: That last one feels like a 100% lock.
0: 오.
1: 오.
0: 잠깐만요. Lock은 이렇게 자물쇠 아니에요? 뭐 잠궈두는 거 아니에요?
1: Yeah, this is a fun expression.
0: Right.
1: It's a very casual expression. Mm-hmm. A 100% lock means it is guaranteed, almost guaranteed, near certainty.
0: That my name is
1: absolute.
0: Not on the list.
1: Yeah, it's okay. Absolute, mm-hmm. I'm sure.
0: 100%니까 이제 잠궈, 더 이상 묻지 마.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Alright. So 100% lock이라고 해버리면은 100% 확정인 것. 너무 슬프네요.
1: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we use that word lock in a variety of ways. Let's lock this in. Meaning let's finalize this.
0: Right.
1: Let's wrap it up.
0: Okay.
1: So it is that feeling of like final, guaranteed, like no way. It's all very just final.
0: 이거는 파이널이다. 더 이상 여기에다가 you cannot make any changes to that.
1: Cannot. That's right.
0: 100% lock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그냥 100% 확정.
1: It is okay. 확정.
0: Alright. 이거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본다면은요. 크쌤 대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랑 트래비스 켈시 결혼식에 돈 걸고 있다는 거 들었어?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나왔었던 동사 중에 아까 뭐 place a bet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뭔가에 돈을 걸다. 뭐가 있었죠?
1: Well, to bet on something. So people are betting on their wedding.
0: Right.
1: Yeah.
0: 뭔가에 돈을 걸다. 그럼 여기서 bet이 verb로 쓰인 거네요. 동사로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Yeah. And oftentimes in casual conversation, I bet you $10 that, you know, you're going to be late or, you know, you're going to do something or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And this has been around for so long,
0: right,
1: you know,
0: right.
1: like friends, guys, you know, like, hey, you want to bet? You know, it's always about betting.
0: 실제로 돈 걸지도 않으면서 내게 할래?
1: 이거, yeah.
0: 이거 이게 한국에서도 똑같거든요.
1: Yeah.
0: 걸지도 않아요.
1: 근데 okay, 만 원. I'll bet you 10,000원.
0: 그만큼 본인이 certain하다.
1: That's
0: 나
1: it.
0: 이건 100%. Okay. 자, 그리고 마유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객 명단에 마유는 없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명단에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좋을까요?
1: Well, on a list.
0: On a list.
1: On을
0: 써야겠군요.
1: So we say like a wedding list. And this is also very important. And I have to say that it's a very different wedding culture.
0: Right.
1: In Korea, you know, invitations are sent to a wide variety of people. But in America, usually when they have their wedding, it's a very specific list.
0: Okay.
1: Not everybody is invited.
0: 와,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really? 결혼식에 그냥 다 오세요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완전히 select people만 올 수 있겠네요.
1: So you cannot go if you don't have an invitation.
0: 초대장이 거의 필수네요.
1: Yeah.
0: Okay.
1: It's 100%.
0: 그래서 그 리스트 위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그 yeah, you gotta 종이 be on 위에 that 써 list.
1: 있어야 되니까 yes. on a list라고 하면 명단에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루 한 문장이 마지막 건 확률 100%임 한마디로 확정이다 변화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었죠?
0: That last one feels like a 100% lock.
1: 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Did you hear people are betting on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s wedding? They're betting on the location, the guest list, even what she might wear.
2: I'll bet on this. The venue won't be outer space. She won't wear a tuxedo. Oh. And Mayu won't be on the guest list.
0: Oh, well, the first two could be wrong. But that last one feels like 100% lock.
2: Once again, that's cold.
0: Oh, gos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is week.
0: Yes, hope you enjoyed us. Throughout the week, we got to end the week with our final song. It is by Snow Patrol, and the song is Open Your Eyes.
1: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a wonderful weekend. We'll see you next week.
1: Oh, yeah. Bye. Bye-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1: Mm-hmm.
0: 공원을 막상 가려고 하면 사람도 많고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1: Mm-hmm.
0: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와, 여기 오길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길 잘했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You would say, I'm glad we came.
0: 네, I'm glad we came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물론 공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어디를 갔든지 참 잘 왔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What i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I'm glad we came.
0: I'm glad we came. 이죠. 자, 우리 오길 잘했다 라고 하는데 이 잘했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I'm glad.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I'm glad. glad가 기쁜, 뭐 다행인 이런 뜻이니까요. I am glad인데 이걸 또 줄여서 I'm glad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해도 완성된 문장이에요. 기쁘네, 기쁘다, 다행이다 이럴 때 I'm gla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다행인지 얘기할 때는 그 뒤에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온 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왔다. 이 표현이 이제 뒤에 와요. 우리는 we잖아요. 그래서 I'm glad we, 자, 우리가 온 거니까 I'm glad we cam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와서이지만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 거는 과거에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형태인 came을 써주면 돼요. I'm glad we cam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잭을 따라해볼까요?
1: I'm glad we came.
0: I'm glad we came.
1: I'm glad we came.
0: I'm glad we came.

0: We came. Good job, everyone. 우리 스타트 잉글리쉬에 오신 우리 스타님들, 다들 I'm glad we cam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패턴 연습해 볼까요?
1: Pattern practice.
0: All right, Zach, what's today's pattern?
1: Today's pattern is I'm glad we came. There's mm-hmm. we came. We came is a sentence by itself.
0: Right.
1: We came. So we're going to take I'm glad and then add another kind of sentence, a subject and object.
0: 그렇죠. 그래서 I'm glad we came에서 보면 we가 주어고 came이 동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은 완성된 문장이 I'm glad 뒤에 붙는 건데 그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여기 왔어. 그게 참 다행이다. 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쁨과 안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So when can we use this expression?
1: Well, let's start with a sentence. The weather is nice.
0: The weather is nice. 날씨는 참 좋다.
1: Mm-hmm. So, I'm glad the weather is nice.
0: 아, I'm glad만 붙여서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하나의 청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glad the weather is nice.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 I'm glad she remembers me.
0: She remembers me. 그녀는 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요 말은 앞에 I'm glad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I'm glad she remembers me. I'm glad she remembers me.
1: I'm glad he understands the problem.
0: He understands the problem 이라고 하면 그가 문제를 이해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서 그 앞에 I'm glad만 붙여준 거죠. I'm glad he understands the problem.
1: I'm glad you like it. 내가 마음에 들어 해서 다행이야.
0: 아니, 잭쌤, 이렇게 선물 주시다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It's my favorite book. 네, 이렇게 I'm glad you like it 이라는 표현은 선물을 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like it. 이 문장이야말로 진짜 생활 영어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1: mm-hmm.
0: 많이 외워두면 좋겠네요.
1: I'm glad they live here.
0: I'm glad they live here. 자, they live here가 뭐죠? 그들이 이곳에 산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다행이다. I'm glad they live here 라고 말할 수 있겠죠.
1: I'm glad she enjoys the class.
0: She enjoys the class. 그녀는 그 수업을 좋아한다, 뭐 즐긴다 라는 말인데 그래서 다행이니까 I'm glad she enjoys the clas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m glad she enjoys the class. What else?
1: I'm glad it's not too windy.
0: It's not too windy. 라고 하면 너무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요.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날씨를 얘기할 때 it's로 문장이 시작하죠. 그래서 I'm glad it's not too windy. 라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 Mm-hmm. I'm glad it's Friday.
0: 요것도 진짜 실생활 영어입니다. 네, I'm glad it's Friday. 금요일이라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얘기할 때도 it's로 시작하지만 요일을 말할 때도 it's로 시작하잖아요. It's Friday. 금요일이다. 뭐 금요일이에요 라는 말인데 I'm glad를 앞에 붙여주면 이렇게 감정이 섞이게 되는 거죠.
1: Kayli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0: What?
1: I'm glad you're my friend.
0: 감동이에요. I'm glad you're my friend. 자, you are를 줄여서 your로 발음을 한 거고 스펠링은 y-o-u 그 다음에 apostrophe mm-hmm. r-e 축약 형태니까요. y-o-u-r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you're my friend. 당신은 나의 친구예요 라는 말이니까

0: 하다가 I'm glad you're my friend. 당신이 내 친구라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이죠. Mm-hmm. 아, 이것도 외워서 친구에게 말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특히 영어 수업 같이 듣는 친구에게 이런 말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1: Mm-hmm. Now, I've said this one before. Mm-hmm. It's a very good way to receive a compliment if you're a performer.
0: 아, 공연하는 사람. Mm-hmm. 네. 아, 공연하는 사람이면 누군가 칭찬을 해줬을 때 그걸 되받아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주셨는데
1: I'm glad you enjoyed it.
0: I'm glad you enjoyed it. 자, 여기서는 과거 형태가 나왔죠. 물론 여기서 동사는 과거 형태, 현재 형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you enjoyed it. 당신이 그거를 좋아해서, 뭐,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I'm glad you enjoyed 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Mm-hmm.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here's another feel-good one. Mm-hmm. I'm glad we met.
0: I'm glad we met.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에요. 일단 만난 건 과거잖아요. 그래서 we met, 과거 형태를 써주고요. I'm glad we met.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You know, that's something I want to say to you, Zach.
1: Oh,
0: I'm glad we met.
1: Thank you.
0: 네, 우리를 이어준 거는 우리 크리스틴 쌤이죠. Kristen had introduced you to me.
1: Mm-hmm, that's right.
0: Thank you, Kristen. Shout out to Kristen.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glad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배워봤고요. 요 뭐뭐 자리에는 문장이 들어간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연습해 볼까요?
1: I'm glad the weather is nice.
0: I'm glad the weather is nice.
1: I'm glad she remembers me.
0: I'm glad she remembers me.
1: I'm glad he understands the problem.
0: I'm glad he understands the problem.
1: I'm glad you like it.
0: I'm glad you like it.
1: I'm glad they live here.
0: I'm glad they live here.
1: I'm glad she enjoys the class.
0: I'm glad she enjoys the class.
1: I'm glad it's not too windy.
0: I'm glad it's not too windy.
1: I'm glad it's Friday.
0: I'm glad it's Friday.
1: I'm glad you're my friend.
0: I'm glad you're my friend.
1: I'm glad you enjoyed it.
0: I'm glad you enjoyed it.
1: I'm glad we met.
0: I'm glad we met. 자, 이렇게 연습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쭉쭉 뽑아가지고 그거 위주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저 노을 좀 봐요. 기가 막히네요.
3: 정말 그래요. 우리 오길 잘했어요.
2: 저도요. 완벽한 하루였어요.
3: 다음에 또 와요.
0: 노을이 참 예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저 노을 좀 봐요. 기가 막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노을이 영어로 뭔지 기억이 나야 되겠죠. 노을은 해가 지는 거니까 sunset 라고 표현을 합니다. sunset. 반대로 해가 뜨는 거는 sunrise 라고 하죠. 자, sunset. 그걸 봐라. 우리 뭐뭐를 봐라 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look가 들어간 표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다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 막힌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지 앞에서 얘기한 거를 되받아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따가 대화해서 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길 잘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연습했던 그 표현이죠. 저도요. 뭐 요거는 간단하네요. 그쵸? 완벽한 하루였어요. 완벽한 하루. 완벽한 하루. 요거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또 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오다.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서태지 노래를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0: 근데 home,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이곳에 오는 거니까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대화 내용을 쭉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2: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1: Me too. It was a perfect day.
2: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저 노을 좀 봐요. 기가 막히네요.로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0: 저 노을 좀 봐요. 여기부터 해볼까요?
3: Look at the sunset.
0: 그렇죠. Look at the sunset. Look at 뒤에 대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look at the sunset인데 물론 sunset은 매일매일 새롭게 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노을이기 때문에 the sunset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sunset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네요 라고 했잖아요.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기가 막히네요?
3: There's one long word, mm-hmm. but it's made out of two words. It's breathtaking.
0: Breathtaking. 자, breath는 숨이에요. Take는 뭐예요? 가져가는 거죠. 숨이 멎을 정도로 기가 막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It's breathtaking. 이 표현은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아주 멋진 절경이 있을 때 It's breathtaking.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이어서 아내가 정말 그래요. 우리 오길 잘했어요. 라고 했죠.
2: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0: 정말 그래요.
3: It really is.
0: 그렇죠. It's breathtaking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t is 라고 대답을 하면 그렇다. 앞에 말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it is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 라고 했기 때문에 it really is 한 번 더 강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오길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 I'm glad we came.
0: 네, 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마스터가 되셨죠? I'm glad we came. 우리 오길 참 잘했네. 저도요, 완벽한 하루였어요.
1: Me too. It was a perfect day.
0: 저도요.
3: Me too.
0: 완벽한 하루였어요.
3: It was a perfect day.
0: 완벽한 하루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일 중에 오늘 하루였다라는 의미로 It was a perfect day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직 하루가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보낸 시간이 더 길죠. 그래서 여기서는 It was 과거 형태로 사용해 줍니다. It was a perfect day.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다음에 또 와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2: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What did she say?
3: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네, let's come back home이 아니고 그냥 come back again이라고 했죠. Come back 자체가 돌아오다라는 뜻이고요. Let's come back again. 우리 또다시 여길 와요라는 말이 되고 next time은 다음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영어에서는 맨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영어로 들어볼까요?
3: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1: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2: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1: Me too. It was a perfect day.
2: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3: I'm glad we came.
0: 네, 자,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 I'm 하면서 입을 닫은 상태죠. 그리고 glad라고 발음할 때는 le 발음이 가장 강력하게 들려야 돼요. 하나의 음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G 발음, 끝에 D 발음 살짝 해주시고요. W를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으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모양만 만들어주세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내가 언젠가 이 말을 한 번은 꼭 쓰고 싶었는데 혹은 이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못 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좀 와닿는 그런 표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1: Right.
0: 자, 나는 이런 때 영어가 꼭 필요했다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Oh yeah, we'd like to listen to your questions.
0: Yes.
1: And hopefully we'll put them into our textbook so we can help you more practically.
0: Absolutely. Right. 그렇죠. 그 항상 always has to be the learner oriented. 항상 그 배우시는 right. 분들의 입장에서 저도 뭐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하니까 말이죠.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떠실까요? 요즘 저희도 이제 특강을 많이 가는 입장이긴 한데
1: right.
0: 발표를 들으러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1: Mm-hmm.
0: 자,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다. 네. 밖에서 온갖 소음이 다 들린다.
1: Okay.
0: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
1: The windows are open.
0: Uh-huh.
1: It's noisy outside.
0: Right.
1: You want to ask somebody to close the window.
0: Yes.
1: How do you ask that question?
0: 그렇습니다. 항상 Would you please close the window?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고 또 많이도 하게 되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또 잘 안 나와요.
1: 그렇다 해서 close the window. 하면 안 되고 명령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근데 사실 공손하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lose the window, 뭐 open the window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말만 그 뜻만 통하게끔 하기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가장 적절하게 얘기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말로 듣겠습니다. "저기 혹시 그 창문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거리 소음이 상당히 거슬려서요."
1: 안 되긴요. 닫아드릴게요.
0: 아우, 고맙습니다. 밖에 저렇게 많은 차량 소음이 들리는 상태에서는 집중하기가 참 힘드네요.
1: 아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제 훨씬 조용해졌네요.
0: 네, 훨씬 나아요. 아우, 이제서야 정말 발표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네.
1: Simple?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close the window, please 라고 해도 되겠지만 please를
1: right.
0: 붙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좀 더

0: 더 공손하게 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부터 시작합니다.
1: Sure.
0: 네.
1: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1: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do you mind인데,
0: Do you mind?
1: mind는 우리 머리, 정신, mind 있지만,
0: 네.
1: do you mind? You're asking somebody nicely if it is okay. Is it okay to close the window?
0: 그렇죠. Is it okay for you to close the window? 라고 말할 것을 Do
1: Right.
0: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라고 한 거네요.
1: Right.
0: 자,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인 거죠. 그죠?
1: Sure.
0: 근데 Do you mind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Do you mind 뭐 opening? Do you mind closing? 뭐 Do you mind 뭐 sitting? 뭐 여러 가지로
1: Right.
0: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직역하면 당신은 뭐뭐 하는 게영 마음에 걸립니까? 꺼려집니까?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1: So you feel bad, you feel sorry. 정말 죄송한데 창문 좀 닫아도 괜찮을까요?
0: 네.
1: 닫아주시겠어요? 라는 이제 부탁이잖아요.
0: 그렇죠.
1: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1: Right.
0: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 하면 좀 안 될까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전 제일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1: Sure.
0: 자, 이에 대해서 만약에 흔쾌히 수락한다면 우리 시험 볼때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였는데 Do you mind?라고 누가 물었을 때 제가 해드리고 말고요. 라고 하면 오히려 No, not at all. 이라고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1: No, I don't mind.
0: 네.
1: It's not a problem.
0: 그렇죠. 저 전혀 꺼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1: Right.
0: 혹은 of course no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워낙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그런지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라고 할 때 Sure! 라고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no가 맞는데 그냥 sure, no problem. Sure, I'll do it.
0: 네.
1: No problem.
0: 그렇죠.
1: Yeah.
0: 그럴 때 sure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제가 꺼리하고 말고요. 라는 뜻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 Nobody.
0: 네.
1: That's right.
0: Sure는 일단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 Right.
0: So,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하면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좀 해달라라는 말이죠.
1: Right.
0: 근데 만약에 내가 창문을 내 마음대로 닫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1: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Do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0: Do you mind if I close the window? Do you mind me closing the window? 해도 돼요?
1: 문법상으로는 안 돼요. My가 맞아요.
0: 그렇죠.
1: 헷갈릴 수 있어요.
0: 네.
1: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가 정확한 이 문법상으로 맞는데 가끔씩 이 원어민들도 me라고 쓰긴 써요. Do you mind me closing the window?
0: Do you mind me closing the window?
1: 그걸 막 직역해서 틀리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grammatically it's wrong, but colloquially, we use it all the tim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하게 되면 내가 문을 닫는 행위가 당신에게 꺼려지느냐?
1: Right.
0: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1: I'm so glad you mentioned that. Because people use both all the time. My 하는 사람도 있고, me 하는 사람이 있는데, I think it's okay.
0: 네네.
1: Personally, I use both.
0: Yeah. 그렇죠. Do you mind me closing the window? 하면은 내가 창문을 닫는다는 것이 괜찮냐?
1: Sure.
0: 이 말이 되는 거고
1: right.
0: Do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하면 나의 창문 닫는 그런 행위가 괜찮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my가 됐든 me가 됐든 중간에 들어가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괜찮냐는 말이고
1: right.
0: 그런 게 없이 그냥 do you mind closing? 하게 되면 당신이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말이 되는 거고
1: That's right.
0: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하는데요. 거리의 소음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1: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0: 네, 거슬린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distracting, 조금 집중이 안 되게끔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1: I cannot focus, I cannot concentrate. It's distracting.
0: It's distracting.
1: 막 공부하고 싶은데 보영이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 You're so distracting.
0: 그렇죠.
1: Stop singing.
0: 네. 정신 산란하게 정말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나의 주의를 흐트린다라는 말이 distrac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right.
0: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그러니까 A is B. 아주 간단한 문장 구조인데요.
1: Right.
0: 여기서 A의 자리에 온 것이 the street noise가 되는 거고요.
1: Mm-hmm.
0: 거리의 소음, the street noise is 그것이 어떤 거냐? Pretty distracting. 꽤나 조금 상당히 거슬린다, 신경 쓰이게 만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The street
0: 네.
1: noise is pretty 또는 very distracting.
0: 그렇죠.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그랬을 때 제가 물론 닫아드리죠.

0: Not at all.
1: Not at all.
0: Not at all.
1: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건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mm-hmm. Do you mind? 잉 하면 당신이 뭐뭐 하는 것이 싫어요? 해줄 수 없나요? 하면 안 될까요?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그랬을 때 No, I don't mind closing the window.

0: Not at all.
1: 네, 자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죠.
2: Thanks.
1: Thanks. 자 그런 다음 아우 밖에 저 많은 차량 소음이 막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집중하기가 꽤 힘들어요.
2: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1: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네, right. 그냥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부분만 먼저 보면 It's hard to focus. 그러니까 포커스 하기가 어렵다. It's right. hard to focus. 근데 좀 어려워요. 좀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kind of가 됩니다.
2: It's kind of. It's kind of hard. It's kind of difficult.
1: It's kind of hard to right. focus.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 뭐 때문에 어렵다고?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2: Right.
1: 네.
2: With all that traffic. There's so much traffic.
1: 그렇죠. Yeah. 밖에 저 심한 교통 소리 혹은 차량 소음이란 말이 right.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가 들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with로 연결한 건데요.
2: There are so many cars outside. They're 네. honking and the engine noise.
1: 그렇죠.
2: Traffic.
1: 사람들 싸우는 소리, 뭐 부르는 소리
2: That's right.
1: 해서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자, 이런저런 모든 그런 소리라고 했을 때 with all that traffic, traffic outside. 그러니까 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right. 이런 상황적인 조건이라든가 뭐 표현하는 말을 이어서 할 때 이때 right. with로 연결하는 거죠.
2: 여기서 focus 대신 뭐 네. pay attention 해도 괜찮아요. It's kind of hard to pay attention
1: 그렇죠.
2: or focus with all that noise outside, all that traffic outside.
1: Pay attention, 주의를 yeah. 집중해서 기울이는 거죠.
2: Right.
1: 저희 영어 시간마다 영어 선생님 들어오시면 차려 경례 이런 거 하거든요. 저희는 attention, bow 이렇게 했어요.
2: Attention, that's right.
1: 절하라고. Bow.
2: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1: 네.
2: 뭐 장교가 딱 들어와서 attention,
1: 차려 이런 말이죠.
2: 차려.
1: That's 정말
2: right.
1: 그랬어요. 네, 자,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럼요, 충분히 제가 이해하죠.
2: Oh, I get it.
1: I get it.
2: I get it.
1: 네, 아, 나 왜 그런지 이해한다. 그래서 뭐 창문 닫아달라라고 얘기하고 다 내가 이해한다. I get it. 그러면서 자 덕분에 이렇게 창문은 닫았더니 훨씬 조용해졌네요.
2: Ah, it's much quieter now.
1: It's much quieter. Now, 네, 참 이렇게 비교급 많이 씁디다요.
2: 예, yeah. quiet는 조용한 거고,
1: 네.
2: 네, 더 조용한 quieter.
1: 그렇죠.
2: 그래도 조금씩 들리나 봐요.
1: 네.
2: 근데 훨씬 덜 들리는 거죠.
1: 그렇죠.
2: It's much quieter now.
1: 네, 그 이제 이때 wow, it's quiet now라고 하게 되면 정말 아까는 막 시끄럽다가 지금은 조용해졌다는 뜻이 되는
2: 아예 안 들리는 거고.
1: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아까도 그냥 웬만큼 조용했는데 지금은 진짜 더 조용해졌다라고 해서 it's quieter인데요. much quieter now라고 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now much quieter 훨씬 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2: much quieter now.
1: much quieter. 그러니까 quiet Be quiet 할 때 quiet가 나오잖아요. 근데
2: right.
1: quiet의 이제 비교급은 more quiet라고 하기보다 quieter 뒤에 er을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2: Mm-hmm.
1: 네.
2: It's much quieter now.
1: It's much quieter now.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Thanks.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0: I get it. It's much quieter now.
1: 네, 이렇게 it's much quieter now라고 말하니까 이제 얘기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네, 정말 훨씬 나아졌죠.
2: 아, much better.
1: Much better.
2: Much better.
1: 네, 상대방이 it's much quieter now 그랬을 때 yes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much better 훨씬 나아졌어요.
2: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yeah, much better
1: yeah,
2: 이럴
1: 그렇죠.
2: 것 같아요.
1: 네.
2: Yeah, you're just agreeing with them.
1: 그렇죠. Yeah. much better.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정말 발표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들을 수가 있게 됐네요.
2: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1: 네.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자, actually란 말은 전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니 확실히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2: Right.
1: 네.
2: 윈도가 올라가 있을 때는
1: 네.
2: you can hear the presenter.
1: Right.
2: 뭔가는 들리는데 네. 자세히 안 들리잖아요.
1: 맞아요.
2: You're too much. There's too much distraction.
1: Mm-hmm.
2: Now I

0: can actually hear. I can really clearly hear what he's saying.
1: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난 할 수 있게 되었다. Now I can. 아까도 it's much quieter now. 이제서야 좀 더 확실하게 훨씬 더 조용해졌네라고 한 것처럼 right. Now I can actually. 이제서야 나는 실제로 할 수 있게 됐다.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자, 이럴 때 listen to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isten to mom, listen to the teacher, listen to me 하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듣는다라는 뜻의 이제 listen to를 쓰잖아요.
0: Listen, right.
1: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소리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듣는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라서 hear를 씁니다.
0: Hear.
1: 네.
0: I can hear you.
1: I can hear you.
0: 근데 좀 다른 맥락에서 네. 보영사의 메시지를 깊이 마음속으로 지금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에서 hear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I hear what you're saying.
1: 어, 그렇죠.
0: Oh, I hear you.
1: I hear you.
0: But that's a very specific context.
1: 그렇죠.
0: Yeah.
1: 하나 이제 그 idiomatic expression인 거죠.
0: Sure. Yeah,
1: I hear you. 그러면
0: 나 네 말,
1: 어, 나 네 말 듣고 있고 공감해. 라는 말이 I hear you.
0: Right.
1: 여기서는 hear는 실제로 내가 귀를 듣는다는 뜻이 됩니다.
0: Sure.
1: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뭐라고 발표자가 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얘기할 때 저기 뒤에서 제 말씀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0: right.
1: in the back?
0: Can you hear me in the back?
1: 그렇죠. 저기 뒤쪽에서.
0: Yes, I can. It's so far.
1: 그렇죠. 그럴 때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를 듣고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So, yes, we can hear you from here. 여기서 당신 말이 들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0: Yes.
1: 네.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이때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뭐라고 발표자가 말하고 있는 건지라는 뜻의 어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0: Yeah. Basically, 네. the details of what he's saying, we can hear.
1: 그렇죠. 드디어 들을 수가 있게 됐네. 아유, 자, 마지막 부분 들어보죠.
2: Much better.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1: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그렇게 쭉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미로 나눈다면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하고 뚝뚝 끊어서 따로따로 연습하셨다가 묶어서 한꺼번에 발음하셔도 나쁘진 않겠어요.
0: Actually.
1: Actually.
0: 진짜 제대로 들린다.
1: 그렇죠. 실제로.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3: Not at all.
2: Thanks.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3: I get it. It's much quieter now.
2: Much better.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자 이런 표현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입에 착 붙여봐야죠.
0: Let's go.
1: 저기 그 창문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1: 그 거리의 소음이 상당히 거슬려서요.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0: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1: 어유 안 되긴요. 닫아드릴게요. Not at all.
0: Not at all.
1: 아유, 고맙습니다. Thanks.
0: Thanks.
1: 밖에 저 많은 차량 소음이 들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집중하기가 꽤 힘들거든요.
2: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0: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1: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I get it.
0: I get it.
1: 아우, 이제 뭐 훨씬 조용해졌는데요?
2: It's much quieter now.
0: It's much quieter now.
1: 훨씬 나아요. Much better.
0: Much better.
1: 이제서야 정말 발표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2: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0: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1: 여기까지입니다.
0: Ooh, good job.
1: 실제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0: Mm-hmm.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oo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인간은 언제 감칠맛을 알게 되었을까? 1908년 이케다 기쿠나는 혀가 느끼는 다섯 번째 맛을 발견합니다. 감칠맛이라 불리는 맛이었는데요. 이 맛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감칠맛을 발견한 이후 조미료 회사들은 감칠맛을 주는 물질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 조미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감칠맛 조미료가 우리 입에 들어오면 혀의 세포는 놀랍게도 그것을 구별해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입안에 군침이 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 조미료는 과식을 부르는 악당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민런이 내세운 건 이른바 심리적 현실이라는 문제였다. 요컨대 결혼한 이래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코끼리가 존재했고 우리는 코끼리의 배 미치자 네 발 사이에서 코끼리를 집삼아 살며 아이 둘을 낳았다고 했다. 이제 큰아들이 7살, 작은 딸이 6살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아빠인 척, 남편인 척 살아갈 수 없다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나.

하바이룽의 책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델의 Love in the Dark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서사원에서 펴는 화바이롱 작가의 소설입니다.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의 한 구절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이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 쓴 화바이롱 작가는 대만 작가고요. 이 소설은 약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체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주인공은 정팡이라는 여자고요. 밍런이라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밍런이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연극을 이어갈 수 없다. 내가 결혼 제도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코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팡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좀 당혹스럽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 민런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팡이 왜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여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 영화 쉐리 댄스의 한 대목이 요즘에 SNS상에서 이렇게 잘려서 돌아다니던데요. 많은 공감을 얻는 그 지점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대목이었죠. 쉐리 댄스에서 비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뭐 열정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작가는 누구나 우리 삶의 목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봐 줄게. 곁에서 그 목격자가 되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였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던 게 기억이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팡이라는 이 아내가 어떻게 보면 맥런 그 남편 삶의 목격자 역할을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혼 후에도 이제 결혼 서류상의 결혼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너의 삶의 목격자 역할을 끝까지 해줄게라는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 지점 같이 떠올라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봤습니다. 알쏭달쏭 하시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루시아의 부디, 권순관의 시절 인연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우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우주라는 서늘하고 칠흑 같은 캔버스 위에 홀로 떠있는 작고 푸른 구슬. 우주 비행사들이 고된 훈련 끝에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선의 작은 창문 너머로 지구의 온전한 모습을 처음 마주했을 때 겪는 압도적인 심리적 변화를 일컬어 조감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순간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지도책의 선명한 국경선도, 인종이나 이념의 첨예한 대립도 그 아득한 거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얇고 연약한 대기권에 의지해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단 하나의 온전하고 위태로운 안식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조감 효과는 단순히 풍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비좁은 사고방식이 우주의 거대한 침묵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매우 서늘하고도 철학적인 각성의 순간입니다. 지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작은 세계에 갇혀 아등바등 하루를 버텨낼 때가 많습니다.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느끼는 짜증,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늘 무겁고 시끄럽기만 하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땅을 가르고 서로에게 뾰족하게 나를 세웁니다. 하지만 시선을 수백 킬로미터 밖의 궤도로 끌어올려 그 서늘한 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조망해 보면 어떨까요?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던 그 모든 번뇌들이 한없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주의 광활한 무심함 앞에서는 인간의 거창한 권력욕이나 이기심조차 그저 찰나의 티끌처럼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궤도 위에서 지구를 조망하는 일은 결코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활하고 막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결국 같은 궤도를 돌며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생명체가 저 얇은 대기층이라는 유일한 방어막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물리적 진실은 혐오와 분열 대신 묵묵한 연대감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증명합니다. 때때로 눈앞에 팍팍한 현실에 매몰되어 숨이 막힐 듯 답답한 날이라면 잠시 마음의 고도를 저 높은 우주 끝까지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고민들도 한 걸음 크게 물러나 너그러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면 결국 둥글고 푸른 궤도 위를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에 불과하다는 묵묵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듣고 왔습니다. 이 조감 효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우리 일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내 눈앞에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유독 좁아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일상을 이렇게 조망한다는 상상,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 조감 효과의 몇십만 분의 일 정도는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시선의 여유를

0: 집 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그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퀴퀴한 곰팡이와 시큼한 맥주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 깊은 지하 공간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흉측스러운 쇳소리를 내는 육중한 철제 압축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압축기를 다루는 늙고 초라한 노동자의 이름은 한태아. 그는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캄캄한 지하실에 틀어박혀 세상 사람들이 내다버린 폐지와 당국의 검열로 금지된 수많은 책들을 압축기에 쓸어넣고 짓이겨 네모난 뭉치로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술에 절어 사는 보잘것없는 늙은 노동자이자 위대한 지식과 문화를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는 야만적인 도살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태아의 진짜 삶은 압축기의 굉음 속에서 전혀 다른 거룩한 우주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당국에 의해 소각장으로 버려진 수많은 명저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한태아는 그 속에서 칸트, 니체, 괴테, 노자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을 기적처럼 구출해냅니다. 그는 쥐들이 오가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맥주를 마시며 파괴되기 직전의 그 활자들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폐지를 압축해 네모난 꾸러미를 만들 때마다 그 중심에 자신이 구출한 가장 아름다운 고전 한 권을 심장처럼 조심스레 박아 넣습니다. 꾸러미의 겉면에는 명화가 그려진 복제품을 정성껏 감싸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포장하죠. 파괴의 임무를 띠고 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책을 사랑하는 은밀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35년 동안 무수히 많은 책을 읽고 활자를 집어삼킨 한태아의 머릿속은 그가 만들어낸 단단한 폐지 꾸러미처럼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로 빽빽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은 자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악취나는 지하실에 갇힌 철저한 외톨이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만은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과 끝없이 대화를 나누며 찬란하게 깨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지만 고독하지 않다. 내 고독은 시끄럽기 때문이다. 적막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세상이 쓸모없다며 내다버린 책들의 외침과 한태아의 심장 박동이 뒤엉켜 뿜어내는 그 경이롭고도 시끄러운 고독이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존 메이어의 빌리프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의 끝. 만약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다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아름다운 문장들이 남아서 당신을 살게 할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체코 문학의 거장, 보흠의 흐라발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들의 쓸쓸하고도 눈부신 무게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지하실에서 35년간 책을 압축하면서 자신만의 철학적 우주를 지어올린 인물이죠. 한티아. 그는 그 고된 노동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파괴 속에서도 의미를 보존하는 일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무자비하게 변합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압축 공장이 들어서면서 한타의 그 정성스럽고 느린 파괴의 의식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죠. 그 위기 속에서 한타가 어떻게 또 이 삶을 이어가는지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죠.

어느 날 한탄은 부부니에 새로 생겼다는 거대한 현대식 압축 공장을 찾아갔다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곳은 한타의 퀴퀴한 지하실과는 차원이 다른 밝고 거대하며 폭력적일 만큼 효율적인 공장이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노동자들은 두꺼운 장갑을 낀 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지는 수백만 권의 책들을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제목 한번 쳐다보지 않은 채 거대한 기계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차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대신 깨끗한 우유를 마시며 휴가를 떠날 계획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차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젊은 노동자들에게 책은 그저 처리해야 할 쓰레기이자 아무 의미 없는 종이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활자 속에 담긴 인류의 피땀 어린 사상도, 아름다운 문장도, 새로운 공장의 거대한 효율성 앞에서는 그저 빠르게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한차는 깨닫습니다. 책과 함께 호흡하고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폐지꾸러미 속에 예술을 빚어넣던 자신의 그 낭만적인 시대가 영원히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사실을요. 세상은 더 이상 지식의 무게나 노동의 숭고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차는 자신이 속했던 세계가 통째로 부정당하고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정체성이 허망하게 폐기 처분되는 끔찍한 진짜 종말을 목격한 것입니다. 낡고 초라한 자신의 지하실로 돌아온 한차는 조용히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숭배하고 사랑했던 노발리스의 책을 펼쳐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압축기의 통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책들로 푹신하게 채워진 그 어둡고 안락한 공간에 웅크려 눕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밀려나 영혼 없이 버려질 바에야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활자들과 함께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한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자신의 운명을 끝맺을 압축기의 초록색 작동 버튼을 누릅니다. 사방에서 철판이 조여오는 마지막 순간, 한태의 뇌리에는 그가 35년 동안 삼켜왔던 위대한 문장들이 눈부신 별빛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콜드플레이의 오 듣고 왔습니다. 더 클래식, 오늘은 무자비한 세상의 속도 앞에서도 기어이 활자의 무게를 지켜낸 노동자 한태의 이야기, 부흠의 흐랍 아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 만나봤습니다. 이 소설 정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그런 소설입니다. 두께는 얇지만 이 여운이 엄청나게 두텁게 우리 삶에 드리워지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피해서 내 안의 목소리로 가득 찬 당신만의 시끄러운 고독을 꼭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장 여기서 덮겠습니다. 레이 라몬테인의 Can I Stay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제철 산문 가지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제철 산문으로 오늘 이 책 제목에 그 기차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차 여행 혹은 뭐 일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억 좀 많이 있나요, 작가님?
1: 저는 일단 지역 강연이나 북토크 네. 다니게 되면서 기차를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매진되는지도.
0: 맞아요.
1: 특히 주말, 보통 이렇게 직장인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주말로 행사가 잡힐 때가 네. 있잖아요. 근데 주말은 정말 한 달 전에, 특히 그 인기 노선 구간은 한 달 전에 거의 열릴 때 막 마감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못 갈 뻔한 적도 있고요.
0: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북토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니 그쵸? 너무 빠르게 내가 가야 되는 시간대에 없고 맞아요. 돌아와야 되는 시간대에 없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1: 이게 기차를 자주 안 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네. 몰라서 상황을 맞아요. 그런 일도 생기고 근데 저는 기차 여행은 버스 타는 거랑 또 다르게 뭔가 그 특유의 정취가 있는 것 같아요.
0: 낭만적인.
1: 낭만적인 정취가 있고 또 멀미도 기차는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듯이 갈 수 있는 그 기분이 있어서 뭐 좀 일로 가긴 하지만 네. 기차를 타게 되면 기분이 좀 좋은 그런 것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여행의 일부 같고
1: 네.
0: 저도 기차를 타면 약간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탈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탈 것이라고 제 나름으로는 그런 인상을 받나 봐요. 운전을 무서워하니까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기차가 좀 더 편한 느낌? 안전벨트 안 해도 되는 거의 유일한 거 아닌가요?
1: 그렇기도 하네요.
0: 비행기 안전벨트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자동차도 안전벨트를 네. 하잖아요. 근데 기차는 안 하잖아요.
1: 작가님 그러면 앉으실 때 그 4인석 자리 있잖아요. 중앙에 네. 있는 그 자리에도 종종 앉아보셨는데 그 자리 굉장히 내향이 되기 힘든 자리잖아요.
0: 맞아요. 원해서 앉은 적은 없죠. 자리 없거나 할 때. 그쵸?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앉는 거죠.
1: 그럴 때도 항상 친구들과 그 만일에 이제 둘이서 예매를 해야 될 때 네. 앞뒤로 앉을 것이냐 옆으로 앉을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취향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 4인석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는 앞에 있으면 서로 아는 사이끼리 다리를 곁

0: 잘 수 있고 대신 옆에 타인이 앉죠. 네. 그 중에 너는 뭐가 낫니? 뭐 이러면서
1: 어때요? 작가님은?
0: 앞이 나온 것 같아요.
1: 앞에 그냥 나 아는 사람이 있는 거?
0: 네. 왜냐하면 다리가 겹쳐
1: 다리가 너무 길어서 계속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제 다리는 짧은데 아 뭔가 자다가 찰 수도 있고 너무 걱정되잖아요.
1: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경우에 옆으로 그래도 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런가? 네, 옆으로. 궁금하네요. 우리
1: 혹시나 그게 사인석이 뒤집어져 있을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아, 궁금해요?
0: 카페인 이거? 여러분들의 취향도 궁금해지고.
1: 사인석에서 마주보고 앉을 것인가 아니면 옆에 앉을 것인가.
0: 둘일 때.
1: 네.
0: 그리고 어렸을 때는 더 완행열차를 탔던 기억들이 있어서 네. 고속열차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1: 진짜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 경주. 무궁화호 이거 타고 밤에 도착했던 기억나요. 경주에 서울에서 딱 밤에 타서 경주에 새벽에 도착했던 기억.
0: 맞아요. 저 예전에 다른 책에 쓴 적이 있는데 네. 그 강릉으로 KTX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타고 제가 강릉을 간다 KTX로 네. 기사님이 얼마나 걸리냐 요즘에 택시 기사님 물어보셔서 이제 2시간이면 가요 라고 했더니 네. 정말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1: 그렇죠.
0: 예전에 정동진 가려면 이러면서 딱 그렇게 새벽에 도착한 밤 내내 가는
1: 맞아요.
0: 그래서 동트는 걸 보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때는 기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가다가 배고프면 감 따먹고 창문 너머로 손 뻗어서 감 따먹고 대추 따먹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 그게 가능했던 네. 시절.
0: 제가 저를 지금 놀리시는 건지 아닌지 너무 헷갈려서
1: 요즘에는 창 밖으로 손 내밀지도 못하죠.
0: 그쵸.
1: 요즘 뭐 KTX, SRT 이런 것들 생각하면
0: 그쵸.
1: 정말 빠르잖아요.
0: 네, 그래서 정말 그랬을 풍경이 막 그려지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그 기억이 오래 남아있었어요. 그 해주신 이야기가.
1: 기차에 얽힌 이야기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으로 주시면 어떨까요?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 기차에서 본 사람, 잊히지 않는 경우 많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행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도 좋고요. 기차에서 만난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사연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뭐 오늘의 책 음악 듣고 와서 열어볼게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철 산문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하승우 작가의 무궁화호를 위하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무궁화호를 위하여. 와, 하승우 작가 저자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1: 네, 수도권을 떠나서 충북 옥천에 정착한 정치학자 하승우 작가님이신데요. 아렌트의 정치, 시민에게 권력을 등 공동저서와 번역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60여 권의 책을 편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이 암과 삶의 간극을 좁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도권을 떠나서 충북 옥천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이 서울과 옥천을 오가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무궁화호 노선이 점차 사라지는 흐름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살때그
0: 네.
1: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시선으로 볼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낸 책입니다. 그 일간지에 연재했던 칼럼과 그
0: 네.
1: 밖의 글들을 모아서 묶였는데요. 일단 제목에 들어간 무궁화호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치학자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 지방과 이 중앙으로 나뉜 우리나라의 그 현실 안에서 같이
0: 네.
1: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카페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정말 그 옥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 옥천을 오가던 그 무궁화호 노선이 점점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1: 네.
0: 나중에 없어진다 하는 거 너무 큰
1: 그쵸.
0: 문제잖아요.
1: 그리고 아마 듣고 계신, 저는 진짜 지역 북토크 가면 카페인 분들
0: 네.
1: 꼭 만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인 받으러 오실 때 카페인으로
0: 그쵸.
1: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 시외버스라든지 혹은 이제 서울 혹은 그 근교에 있는 좀 대도시로.

0: 향하던 기차 횟수가 점점 노선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화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졌다 하는 이야기에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저자도 이제 12년 동안 이 교통편의 변화를 점점 체감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예시도 처음에는 서울역에 이제 서울에 일을 하러 오거나 뭐 강연이든 어떤 일을 하러 왔을 때 서울역 떠나는 막차 시간이 밤 11시쯤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지인들도 만나고
1: 그쵸?
0: 저녁도 같이 먹고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과정이 책에 나오거든요. 몇 시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이유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뭐 대전에서 출발하는 뭐 기차 시간이 너무 머머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그 11시 막차였던 것이 오후 5시 30분이 됐다고 해요.
1: 와, 너무 큰 변화인데요?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오후 강연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될 거고 되게 서둘러서 떠나야 집에 갈수 있는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서울역뿐만 아니라 전남 순천에서 출발해서 보성, 화순 등을 거쳐서 용산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책이 이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는데, 변경의 정서로
0: 네.
1: 기후 위기와 재난, 정치의 자리, 관료주의. 아유, 흥미롭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나라도 없다고 해요. 굉장히 과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의 시선, 중앙의 시선으로 이 지방을 내려다보고 혹은 그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 책이고요. 저는 또 부모님이 농부 이다 보니까 그런 농민의 삶과 혹은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때도 참 와닿는 대목이 많았던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1: 그러면 이 중에 한 부분을 우리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어떤 대목을 읽어주실 건가요?
0: 일단 제목과 관련된 무궁화호에 쓰인 들어가는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무궁화호 하면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요즘은 이제 KTX 등장 이후에는
0: 맞아요. 근데 평균 속도가 시속 90km고요. 최고 속도는 150km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궁화호 느리다는 평균과 달리 그렇게까지 느린 열차는 아닌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1977년에 우등열차로 불리면서 운행을 시작해서 전국의 모든 노선을 운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열차였는데요. 마치 저자가는 우리 몸의 동맥에 비유를 해요. 무궁화 노선이 구석구석에 닿아서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1: 너무 와닿습니다.
0: 동맥.
1: 동맥. 진짜 피가 돌아야 되는데.
0: 네, 근데 이 저자가 경향신문 칼럼을 쓰던 당시에 무궁화 노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제를 지적한 글이에요. 이 노선이 적자라는 이유로 코레일이 당시 낡은 객차를 대체할 새로운 객차를 전혀 주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철도 노선을 민간 기업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 것은 소득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철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 때문이었다. 그러니 무궁화호 노선의 소멸은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공성의 후퇴를 뜻한다. 지금은 한물간 교통수단 취급을 받지만 한때는 열차가 근대 문명의 상징이었다. 볼프강 슈벨부시는 철도 여행의 역사에서 철도의 등장이 당시의 사회 문화를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얘기한다. 말이나 마차와 달리 철도는 주변 공간과 전혀 교감하지 않는 직선의 최단 거리로 목적지를 향하며 여행과 이동의 의미를 바꿨다. 그리고 철도의 규칙적인 운행은 지역마다 달랐던 시간을 통일시키고 표준화했다. 이렇게 효율적인 목표 달성, 표준화된 통일을 추구하던 철도가 약속한 것은 공공재의 보편화였다. 열차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도 문명을 전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감하는 장치였다. 실제로 철도 노선이 생기고 기차역이 세워진 지역은 근대적인 공간으로 변신했다. 그런 점에서 철도의 쇠퇴는 근대가 약속했던 대중화된 자유와 평등의 쇠퇴이기도 하다.

물론 무궁화 노선의 폐지가 철도 자체의 폐지는 아니다. 새마을호가 어느 정도 무궁화호의 공백을 채워줄 것이고 고속철도 KTX는 계속 대도시들을 빠르게 이어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기차들의 속도는 평등을 전제하지 않는 속도이고 지불할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되는 자유로운 이동이다. 가령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새마을호는 무궁화보다 33% 비싸고 KTX는 2배 이상 비싸다.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동 비용도 늘어난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근대 문명의 쇠퇴이자 근대 혁명이 지향했던 자유와 평등, 박애의 후퇴를 뜻한다. 근대의 쇠퇴가 새로운 미래나 가치의 등장을 뜻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쇠퇴는 대책 없는 몰락이나 과거로의 복고일 수 있다. 기차 노선이 없어지면 자가용 승용차로 다니면 되지 않냐는 반론이 사회적인 대책을 개인의 능력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듯이 말이다. 한때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말이 선택과 집중이다.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집중하라는 말 같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집중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왔다. 집중해야 강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소 부작용이 있고 약자가 희생되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일처럼 여겨졌다. 무궁화호의 소멸에 대한 대안이 대도시 중심의 광역철도 논의로 이어지거나 지역의 약화에 대한 대안이 강력한 메가시티 논의로 이어지는 것 역시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약자니까, 지역이 소멸할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집중을 선택하라는 식이다. 이것은 선택으로 포장된 강요이고 대안을 가장한 폭력이다. 민주화 시대를 거쳤다고 하지만 중앙, 지방, 시민의 위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힘이 없을수록 중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지방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말 중앙이 지방보다 강할까? 전기를 생산하고 먹거리를 장만하고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인력을 보내는 곳은 바로 지방이 아닌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끊기고 마트에 진열장이 비고 인구를 이동시킬 교통이 멈춰도 중앙의 힘이 강할 수 있을까? 중앙이 아니라 변경의 시야로 전국을 관찰하면 무엇이 포착될까? 수도권을 떠나는 이주를 선택한 지 13년이 넘었지만 변경의 의미는 알듯 말듯 희망적인 듯 절망적인 듯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의 위치를 계속 지키며 말을 걸 생각이다.

0: 그레고리 포터의 홀딩온 듣고 왔습니다. 하승우 작가의 책 무궁화호를 위하여 오늘 김신지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말 문장 하나하나 다 너무나 공감하게 됩니다. 이 무궁화호에 들어가 있는 그 가치가 평등이다.
1: 네.
0: 평등을 전제하지 않는 속도로 다른 기차들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맞아요. 그래서 또책 앞부분에서 이 무궁화호 노선의 폐지와 관련해서 저자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결국 이게 공공성의 후퇴라는 점이거든요.
0: 네.
1: 이 서울 부산 간 KTX처럼 우리가 아까 제일 빨리 매진된다 했던 건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노선이기도 하죠. 그런 노선과 달리 일반 철도 노선은 사실 교통복지적인 성격이
0: 그렇죠.
1: 강해서 지역 주민 이동권을 위해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계속 이 적자 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논리로만 이걸 바라보게
0: 네.
1: 되면은 결국 그건 공공성의 후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읍면 단위 역까지 연결해 주는 건 무궁화호가 유일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생활철도 역할을 해주던 무궁화호가 사라지면 촘촘한 지역 간의 연결망이 사라지는 거고 또 농촌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0: 네.
1: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전을 할수 없거나 또 하지 못하는 연령대거나 해서 이 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생활철도로서 얼마나 역할이 큰지 또 기상 악화로 그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0: 네.
1: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 겁을 많이 주고 또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교통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가 하는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사람들이 다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 하지 하는 식으로,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지,

0: 가용으로는 뭐 택시를 타거나 자차로 갔을 때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네. 거리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 1시간, 2시간씩 늘어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또 그 단순히 이동 시간으로도 그렇지만 배차 간격 같은 것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정말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저자의 그 서울역에서 막차 시간 얘기도 네. 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전체 편성의 36%에 달하는 주중 44편, 주말 50편의 무궁화 운행이 중단이 된 이야기도 책에 등장을 하고요. 또 이 뭐 이 저자가 사는 옥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카페인 분도 지역에 사시면 근교 네. 대도시로 향하는 그 시외버스 노선도 줄어든 걸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면은 저자처럼 이제 신념을 품고 지방으로 내려왔거나 혹은 지방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방 이주를 꿈꿔서 왔던 청년이나 또 이주한 또 새로운 주민들도 못 버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인 거죠. 교통이 점점 불편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전 떠올려보면 기차역이 생긴 그 주변으로 굉장히 번성하면서
1: 맞아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이 더 이상 서지 않는 기차가 서지 않는 역이 되고 나면 주변 상권이 일단 붕괴를 하죠. 그러면 그곳을 또 나중에는 재개발을 한다고 네. 또 도시 재생을 한다고 요란을 떨고 하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의 변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하다
1: 답답하네요 네. 진짜.
0: 저희 고향도 이제 기차가 서지 않거든요. 예전엔 기차가 서던 곳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다만 이 책에 등장한 해외 사례 하나가 있어요. 네. 2022년 6월에 독일 정부가 9유로만 지불하면 한 달간 독일 전역에 버스, 지하철, 트램, 일반 열차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를 했다고 해요. 공공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한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이 티켓 판매를 했는데 당시에 5천만 장이 넘는 티켓이 판매가 되었고
1: 그렇죠.
0: 대중교통 이용률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주변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또 이 정책이 퍼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린 더 이상 네일로 같은 게 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1: 그쵸.
0: 어떤 티켓이 판매되고 그런 게 또 활성화된다면은 이것도 또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1: 맞아요. 비용 면에서 좀 접근성 좋도록 그렇게 아주 임시적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아까 그 동맥 비유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혈관을 계속 이렇게 자꾸 폐쇄하지 말고
0: 지금 저희 고향엔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1: 이게
0: 피가 가지 않아요 지금.
1: 네. 우리가 다 같이 정말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또 만나볼게요.
0: 네, 다음으로 낭독할 부분은요. 또 제가 농부의 딸로서 한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낭독 듣고 가시죠.

몇 달 전부터 언론에서 식품 사막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말은 가게가 문을 닫아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 농어촌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행정리 중 73.5%의 식품 소매점이 없다. 시장이 멀고 교통도 불편해 농촌의 밥상이 척박해지고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에는 식당조차 없어 집 밖에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사막의 해결책으로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실은 개조 트럭을 농협과 함께 운영하겠다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이라는 사막에 이동식 오아시스를 만들어주겠다니 이 얼마나 자비로운 발상인가. 그런데 왜 식품 사막이란 말이 불편하게만 느껴질까? 가령 지방 소멸이란 말은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 현실을 묘사하며 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표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불안을 가중시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식품 사막이란 말에는 그런 위험이 없을까? 식료품도 구하지 못하는 척박한 동네에 도대체 누가 살려고 올까? 그리고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농어촌인데 농어촌을 식품 사막이라 부르는 것이 올바를까? 원래 식품 사막은 영양가 있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하지 못하는 도시의 빈민가 지역을 묘사하는 말이었다. 원래 이 개념에서는 식료품점과의 거리보다는 소득과 교통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식품 사막이라는 말이 마치 농촌의 문제인 것처럼 쓰인다. 사실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야말로 메마른 불모지이고 물가가 올라 식료품점이 있어도 신선한 먹거리를 쉽게 집어들지 못하는 도시인들에게도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는 논점은 흐릿해진다. 어쩌면 한국 현실을 묘사할 때는 소외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마치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과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듯이 농민들도 지금의 식품산업 체제에서 자신의 노동과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축사가 계속 늘어나는 농촌에서는 그로 인한 악취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점점 불거지지만 그걸 해결할 힘은 농촌에 없다. 농민은 점점 더 대형화되는 식품산업 체제의 계약직 노동자가 되어 있고 농촌은 도시에서 소비할 식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막대한 투자도 서슴지 않지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부터 확대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농민과 농촌의 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식품산업의 생산 실적이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쌀 한 가마니 가격 20만 원을 보장하라며 머리띠를 묶어야 한다. 식품 사막이라는 말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불편하지 않게 포장하려 든다. 그래서 농민과 농촌을 소외시켜온 사회가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장면은 뭔가 불편하다. 물론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푸드트럭이나 대신 장을 봐주는 주민도움센터, 이동장터 등이 당장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그 노인들마저 사라지면 우리 농촌은, 그 농촌에 기대어 살아온 도시는 어떻게 될까? 손수 기르지도 거두지도 않으면서 소비를 늘려온 도시의 사막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농수산물이 정당한 값을 받고 그 일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로서 인정받으며 농어촌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곳으로 존중된다면 식품 트럭이 돌지 않아도 지역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힘이 세계화되고 거대화된 식품 산업 체제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현실의 풍경을 올바로 그려야 하지 않을까.

0: 황푸하의 해돋이 띄워드렸습니다. 하승우 작가의 책 무궁화호를 위하여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와, 이 진짜 무궁화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런 각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그 너무나 뭐랄까 임시방편적인 대안들이 많이 보이는 거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자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다가 충북 옥천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 변방의 시선으로, 변방의 정서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그서 있는 자리에 따라 내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 달라지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 고향이 시골에 있고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고 하니까 갈 때마다 또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많이 보게
0: 보이죠.
1: 되고,

0: 이 책에서도 사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 국민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이 자주 섞인 말이 사실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참여시키면서 정책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정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그 아픈
1: 네.
0: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묘한 공간이 되었다고 농촌이라는 곳 자체가.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1: 네.
0: 않는다든지 또이 글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계속 이 도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육류와 농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책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요즘에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을 많이
1: 많이
0: 쓰잖아요.
1: 하죠.
0: 근데 그 소멸이라는 말도 여기서 이제 식품 사막에 대한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1: 네.
0: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너무 거센 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소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1: 그렇죠.
0: 살고 있는 지역을.
1: 그렇죠. 우리 동네가 지금 소멸 중이래 했을
0: 네.
1: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0: 소멸 위기라고도 하고 또그 항상 그꼭 그래픽으로 표시될 때는 막 붉은색으로
1: 네.
0: 표시가 돼요. 이제 금방이라도 몇년 안에 이 지역이 땅이 마치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폭력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매년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 네.
0: 1조 원 가량의 예산으로 조성이 되고 또 계획서를 제출을 굉장히 지자체마다 열심히 해서 근데 이게 1조 원 규모라고 해도 n분의 1로 쪼개면 그리 큰 금액은 이제
1: 네.
0: 지역마다는 아닌 거죠. 근데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운 좋게 사업에 선정되면은 지자체는 우리가 이제 얼마를 받았다 올해 이것을 현수막을 다 내걸고 지역에 그리고 이 정작 그이 기금 어떻게 쓸 것인지는 컨설팅 업체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계속 유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정작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은 뒤로 밀리고 혁신 무엇 무엇이라고 이름이
1: 답답합니다.
0: 붙은
1: 네.
0: 그런 사업이 추진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1: 그렇죠.
0: 네,
1: 그
0: 그런
1: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와닿지도 않는 그런
0: 그렇죠.
1: 사업이 우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저게 되는
0: 그렇죠.
1: 거래 하다가 그
0: 그리고
1: 또한
0: 현수막으로
1: 그냥,
0: 보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자는 이 소멸이라는 위협보다, 그리고 소멸이라고 하면 또 어느, 또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사라져가고 교통도
1: 맞아요.
0: 불편하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는 데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1: 불안하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겁주기식의 그런 표현보다는 좀이 농촌과 또 중앙의 관계,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더 들여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식품 사막 얘기도 그렇고 진짜 우리 매일 먹는 밥상 그리고 매일 타는 탈것 그 교통수단 이런 것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책 통해서 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제철 산문으로 이제
1: 네.
0: 휴가철이 시작됐으니 여러분 무궁화호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시작을
1: 네.
0: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도
1: 그쵸.
0: 좋은 또 제철 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시므의 Here Comes the Sun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하승우 작가의 무궁화호를 위하여였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카페인 분들께 또 그리고 수뇌부에게도 기차 관련 사연들 있으면 추억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케이크 감독님의 사연 볼까요?
1: 어릴 때 친구 친척이 청평에 사셔서 비둘기호를 타고 많이 놀러 가셨대요. 엄청 많이 서고 지금 지하철처럼 길게 마주 앉는 좌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심지어
0: 그냥
1: 화장실
0: 뚫려
1: 바닥
0: 있어.
1: 뚫려 있었다는. 그래서 정차 중에는 화장실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요.
0: 진짜 이 케이크 감독님은 그 기차 화장실의 역사를 아시겠네요. 이 흐름이 얼마나 그 변화되었는가를.
1: 그니까,
0: 그쵸?
1: 그거, 아까 저 택시 기사님이 왜 대추 다 먹고 했다는 시절이 이
0: 이
1: 시절이자.
0: 시절인가? 와.
1: 화장실 바닥에 뚫려 있었던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우리 두부 PD님은 작은 역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서 재수학원 다니러 서울 갈때 기차 타고 청량리역까지 갔어요. 학원에서 다 같이 있는데 선생님이 뭐 타고 학원 오는지 물어봤는데 저만 기차 타고 다녀서 그 후로 촌사람이 되었습니다.
1: 다들 뭐 타고 왔냐고 했는데.
0: 학원쌤이 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진짜, 근데 기차 타고 오는 사람은
1: 그쵸.
0: 드물었던 거겠죠.
1: 서울로 재수학원 갈때 이제
0: 네.
1: 기차 타고 왔어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0: 그러니까요.
1: 촌사람 취급을 받았던.
0: 우리 참깨의 나라 조현줄님은 기차 많이 안 타봐서 기차 하면 떠오르는 달걀과 사이다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드디어 기차를 타게 돼서 엄청 기대를 하고 탔어요. 근데 다들 먹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엄청 실망했던 기억이. 와, 이 사이다와 이 달걀이 로망인
1: 아, 이게
0: 거예요.
1: 너무 뭔지 알 거니? 그리고 막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데서 자꾸
0: 네.
1: 기차 나올 때마다 이게 당연한 로망을
0: 사이다의 달걀.
1: 자극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0: 네.
1: 사실 요즘 기차 타고 그두 가지를 잘안 먹잖아요.
0: 커피 차나 좀 지나가고, 그쵸? 커피 카트 지나가거나 하면 커피나 사 먹고, 뭐이 정도인 거죠, 보통은.
1: 그쵸. 커피차도 요새 있나요? 전본지 한참 된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판기에서 뽑아 먹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들
0: 진짜.
1: 뭔가를 사서 타거나,
0: 맞아요. 타기
1: 그래서,
0: 직전에 뭔가를 손에 들고 타거나.
1: 옛날에는 그 통로 지나가는 간식차에서
0: 너무 좋잖아요.
1: 또 엄마 막 졸라가지고 뭐 먹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정서는 또 그립네요.
0: 그러네요. 이 우리가 두고 온 풍경들도 지금 많이 있고,
1: 네.
0: 그렇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풍경들도 언젠가 또 과거가 될 테고,
1: 네.
0: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의 나였다면 오늘 이책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진짜 이렇게밖에 할수 없나?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1: 네, 우리 무궁화호에 대해 생각하는 또
0: 네.
1: 일주일 보내셨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제이슨 무라즈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9th Street Million Miles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요, 내가 가려는 길 앞에 자꾸만 적이 나타나고 어려운 미션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오히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맞는 길로 갈 때는 적들이 어떻게든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막아선 어려움도 레벨업 직전에 마주한 미션 같은 게 아닐까. 나를 찾아온 퀘스트를 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원어스의 레벨업 들으면서 6월 26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캐릭터가 몇 걸음 가기도 전에 자, 나를 한번 이겨볼래? 하면서 적이 등장합니다. 또 조금 가다 보면 미션이 등장하고요. 그걸 깨야 해요. 그래야지 보상도 받고 내 게임 캐릭터의 레벨도 올라가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좀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인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어? 이거 내 길 아니야? 맞아. 맞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우리에게는 레벨업이라는 멋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바다님들 요즘 인생에 어떤 미션을 깨고 있는지 저한테 이야기 들려주실 분, 또 노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정승재의 경청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045 문자 메시지 아니면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경청과 함께 해주시는 그분, 본업은 감성 발라드 여신이지만 경청에 오면 명랑소녀로 변신하는 그분, 케이신인가? 이 노래를 들어요.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검은 반도체입니다. 검은 반도체, 이게 뭘까요? 김이랍니다. 김, 우리 김밥 할 때 먹는 그 김이요. 김, 밥에 이렇게 기름 발라서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게 요즘 전 세계에서 인기래요. 한국 드라마 K-POP을 통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김 먹는 걸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검은 종이를 먹지? 막 이랬대요. 그런데 요즘은 야! 이거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음식 아니야? 감자칩처럼 간식으로 먹기도 참 좋네 이러면서 직접 사 먹고 기념품으로도 막 간직하고 한국에 오면 잔뜩 챙겨간다 그러네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됐대요. 김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잖아요. 여기에 빗대서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는 거죠. 음식을 반도체에 비유하니까 살짝 웃기긴 한데 작고 얇은 김 한 장이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검은 반도체 맞는 것 같죠?

정승재의 경청, 김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죠. 조니 스팀슨의 김미 김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김 얘기해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검은 반도체. 이 김이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얘기. 김 수출액만 따져봐도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늘더니 지난해에는요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드라마와 K-POP 우리 문화, K-문화라는 게 정말 그쵸? 해가 다르게 와 영향력이 아주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에도 김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참기름이랑 소금으로 이렇게 탁 구워가지고 탁 먹는 거. 그 고소한 맛의 매력을 외국인들이 알아버린 거죠. 우리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밥에 김을 싸 먹었을 뿐인데 우리도 모르게 세계 음식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노래입니다. 히트.

생선님의 마음을 맞추면 선물이 또르르 굴러갑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검은 반도체 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 이거 먹고 싶었습니다. 뭐? 김 위에 밥을 얇게 펴는 거예요. 속재료 가득 넣고 돌돌돌 말아서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 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도 살짝 뿌리고 이게 탁탁탁탁탁탁 무슨 밥? 김밥! 여기서 오늘의 장르불문 생선물 퀴즈 나갑니다. 저 생선님이 지금 김밥집에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메뉴에 딱 4개의 김밥이 있습니다. 과연 생선님은 그 4개 중에 어떤 김밥을 주문할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김밥의 정석, 깔끔한 맛이 매력인 야채 김밥. 2번 고소한 참치와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참치김밥. 3번 부드러운 치즈로 고소함을 더해준 치즈김밥. 4번 달짝지근하게 볶은 소고기가 들어간 소고기김밥. 보기 한번 더 들려드립니다. 1번 야채김밥, 2번 참치김밥, 3번 치즈김밥, 4번 소고기김밥. 김밥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생선님은 이 중에 어떤 김밥을 주문할 것인지 바로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주문할 때마다 다릅니다. 지금 느낌이 오는 김밥은 무엇일까?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죠. 더 자두의 노래 김밥.

더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 퀴즈. 지금 당장 생선님이 김밥집에 있으면 어떤 김밥을 주문할까요? 1번 야채김밥, 2번 참치김밥, 3번 치즈김밥, 4번 소고기김밥 중에 오늘의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참치김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김밥은 참치김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팝니다. 시중에. 뭐냐면 집김밥을 좋아합니다. 단무지와 햄과 계란과 우엉과 시금치. 거기에 당근 들어가도 됩니다. 왜? 맛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당근은. 암튼 그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요즘 김밥집에는 다. 이상해. 그리고 야채김밥을 시키잖아요. 원조김밥이랑 제일 비슷해 보여서. 그러면 야채김밥은 어떤 느낌이냐면 재료가 덜 들어간 느낌이야. 그래서 그 엄마가 싸주는 그 집김밥 있잖아요. 그 맛을 느끼기가 김밥집에서는 정말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김밥집에서 먹을 때는 대부분 맛이 이렇게 고르게 평준화된 참치김밥을 즐겨 먹습니다. 저희 취향을 정확하게 맞추신 바다님들 추첨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요. 경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내 이름과 아이디가 있다 싶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합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소다팝.

평소의 나보다 조금 더 용감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기 직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모으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 마음의 용기를 충전해줄 노래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언제나 씩씩한 목소리로 바다님들께 인사해 주시는 그분, 오늘은 또 얼마나 씩씩하게 인사를 해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완전 씩씩해. 개씩씩.
1: 아니 씩씩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 갑자기 없던 텐션도 끌어올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0: 진짜?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군인에서도 잘했겠다.
1: 군 저요?
0: 네.
1: 근데 말투가 이래가지고 차렷! 다 앞으로
0: 그
1: 와!
0: 길게 빼면 안 돼. 차렷! 이렇게 해야지.
1: 차렷!
0: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죠. 좋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발라드 여신이잖아요.
1: 아닙니다.
0: 뭐가 아니에요? 발라드가 아니에요? 여신이 아니에요?
1: 그냥 열심히 한 게
0: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별명이 하나 더 추가됐다면서요. 행사 여신.
1: 아,
0: 이제
1: 네네.
0: 그 장윤정님에 이어서 전국을 그냥 하루에 몇 개씩 해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행사 엄청 다니신다면서요.
1: 아, 너무 감사하게도.
0: 많이 네. 불러요?
1: 오, 그 좀 네, 뭐 감사하게도 많이 네. 불러주시네요. 네.
0: 진짜 너무 좋다.
1: 좋아요, 좋아요.
0: 몇 개씩 해요, 진짜?
1: 네? 아니, 뭐 맨날 다른 것 같아요.
0: 달라요?
1: 네, 맨날 달라요.
0: 아니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 그러면 그 차 타고 가요?
1: 차 타고 갈 때도 있고 비행기 탈 때도 있고 KTX 탈 때도 있고.
0: 진짜? 네. 그러면 매니저분이랑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1: 네, 그 너무 힘들면 거는 거의 왔다 갔다 해요.
0: 최근에는 군악 연주회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1: 맞아요.
0: 군대 강원도. 안 간 거예요?
1: 네, 강원도 인제
0: 난리 났겠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군인 아저씨들 아니 어떤 느낌이에요? 보통 네. 난 너무 궁금했어.
1: 네. 안 가보셨어요?
0: 군부대 무슨 행사요? 저는 행사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1: 하긴 네. 군인들을 상대할 일이 별로 없으시겠구나.
0: 아무튼 나는 항상 궁금했었던 게 걸그룹 오면 군인들 막 눈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 걸그룹이나 이런 가수분들도 여성 가수분들도 네. 군인을 딱 보면 잘생긴 사람이 딱 들어와요?
1: 와, 근데 진짜.

0: 잘 안 보여요 무대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으시잖아요.
1: 그쵸.
0: 그냥 그래서 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보이고 안경을 썼나 안 썼나 정도밖에는 안 구분이 안 돼요. 엄청 멀고 이래서 그리고 군부대는 일단 앞도 다

0: 저도 신나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러는데 너무 괜찮다고 하면서 제 노래를 또 막 다 따라 불러주세요. 그럼 감동.
1: 아니 오늘 우리의 주제는 네. 나한테 용기를 주는 노래예요. 네. 그렇죠. 네. 군부대 얘기도 했지만 군인 아저씨도 용기를 많이 줄 것 같고.
0: 맞아요.
1: 그렇죠. 네. 그런 느낌에 케이시님은 군부대뿐만 아니라 행사 많이 다니시면 좀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원래 그런 끼가 있었어요? 아니면 가수 된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쓰는 게 적응이 된 거예요?
0: 아직도 적응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전에는 아예 못 나가봤고 저는 그래서 학창시절 때 뭐 장기자랑
1: 그거 안 했어요?
0: 이런 거 못 나갔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1: 그랬구나.
0: 그리고 가수 된 다음에도 무대 서는 게 맨날 떨리고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떨긴 해요. 저 잘 떨어가지고.
1: 지금도?
0: 네, 잘 떠는데 어쨌든 가서 잘 해내야 되니까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는 곡이어도 또 연습을 하고 올라가요.
1: 그러면 팬분들이 있는 콘서트 때가 더 긴장돼요? 아니면 행사가 더 긴장돼요?
0: 아, 당연히 팬분들, 제 팬분들이 많은 콘서트가 긴장이 돼요.
1: 긴장이 되는구나.
0: 왜냐하면 그만큼 더 뭐랄까 원래 약간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1: 아, 뭔지 진짜? 알아요? 예. 뭔지 알죠.
0: 뭔지 알죠. 이게 아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 앞에서 더 잘 못하겠고.
1: 아 그럼 엄마 아빠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해?
0: 그리고 내 노래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가사도 다 알 거고.
1: 아, 그렇구나.
0: 그러면 내가 음을 틀리든 가사를 틀리든 이 친구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1: 그치.
0: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내 팬들이니까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0: 뭔가 더
1: 뭐
0: 잘해야지
1: 보여줘야 되니까
0: 내가 막 더 잘하고 싶고 아, 나 뭐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 다 보여주고 싶고 하니까 욕심이 많아져서 그때 더 떨리긴 하는 것 같아요.
1: 떨리고 용기가 필요한 지금
0: 맞아요.
1: 용기가 필요할 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 첫 번째 노래는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0: 이건 진짜 제가 많이 듣는 노래. 요즘에도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상은님의 언젠가는 이 노래.
1: 정말 명곡 중 하모니카로 시작하지 않아요?
0: 맞아요. 삐삐삐삐 그리고 젊은 가사가 미쳤어요. 젊은 날엔 젊은 걸 모르고 우리는 사랑 앞에서도 막 모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뭔지 알죠?
1: 뭔지 완전 알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살아봤고 해서 인생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1: 맞아.
0: 내가 맨날 가는 길이니까 아 여기에 이 코너 돌면 분식집 있고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인생도 뭐 약간 이 친구는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경험치가 좀 쌓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 그게 다 내가 아는 게 정답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해요.
1: 오, 반성을 하게 되네.
0: 네.
1: 이게 1993년에 나왔어요.
0: 아.
1: 저 고2 때 케이시님 3살 때.
0: 안 태어났어요. 저 95년생이어가지고.
1: 93년이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0: 네. 저 95년생.
1: 95예요?
0: 네.
1: 와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노래를 접하게 됐어요?
0: 저는 옛날 노래를 엄청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늘 부모님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으시고 흥얼거리시고 해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1: 원래 이상은님이 제 기억으로는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 출신이거든요.
0: 담다디 부르신 담다디. 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 영상도 그러니까 봤어요. 저.
1: 담다디만 그런 까불까불스러운 노래고 나머지는
0: 맞아요.
1: 다 이런 분위기라니까.
0: 맞아요.
1: 되게 좋아요.
0: 그리고
1: 정말.
0: 엄청 중성적인 느낌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머리도 짧으시고. 그리고 지금 봐도 아직도 엄청 패셔너블하세요.
1: 맞아. 만나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1: 아,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0: 만나본
1: 혹시나 내가 실패할까 봐 나랑 안 맞을까 봐 지금도 되게 불안한 도전을 좀 막 망설이는 이런 바다님들이 계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이 들으면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언젠가는 이 노래가. 그쵸?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0: 있죠. 저는 음악을 늦게 시작한 편이니까 음악을 내가 19살에 시작해서 이게 될까? 왜냐면 19살이면 이미 그 미리 일찍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거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
1: 예.
0: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1: 될까?
0: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약간
1: 아,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0: 아니 이제 그 아기 때는 그렇잖아요.
1: 애기
0: 뭔가
1: 때
0: 내 노래로 뭔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노래를 누가 들어줄까? 이런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몰랐고 그리고 막 20대 초반만 해도 제가 이렇게 솔로 가수를 할 거란 생각도 못했고.
1: 그러면 처음에는 걸그룹 준비했었어요?
0: 아, 솔로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걸그룹

0: 준비시켰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1: 회사에서?
0: 네네네. 그 1년 정도, 1년 좀 넘게를 걸그룹을 원래 준비를 했었어요.
1: 그러면 지금 알려진 걸그룹 중에 내가 여기 멤버였을 뻔했다 이런 거 있어요?
0: 근데 뭐 붙어야 되긴 한데 그 프로젝트가 몇 개 있긴 있었어요.
1: 네. 그랬었구나. 뭐 얘기하기 싫은가 보시네요.
0: 네.
1: 나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 첫 번째 곡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상은의 노래입니다. 언젠가는.

0: 이상은의 언젠가는 듣고 왔습니다. 짐작컨대 우리 케이시님은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1: 애들은 모르는데 그죠?
0: 네,
1: 제가 혼자
0: 불렀어요?
1: 부르고. 맞아요.
0: 그쵸,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1: 마이크 잘안 왔어. 그래서 애들 막 21 노래 부르고

0: 그러는데 막, 이상한 노래였어요.
1: 막 걸그룹 노래 불러야
0: 내가
1: 되는데
0: 내가 제일 잘 나가
1: 나는 갑자기
0: 있는데.
1: 언젠가
0: 정말
1: 그런
0: 그랬구나.
1: 스타일이었어요. 네.
0: 그래도 친구들 중에서는 노래 잘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겠다.
1: 근데 정말 몇 명 잘 몰랐어요.
0: 몰랐어요?
1: 네, 잘 몇 명만 알았던 것 같아요.
0: 야, 소연이 노래 되게 잘해, 알아? 막 이런 걸 몰랐구나.
1: 근데 어렸을 때 막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진짜?
1: 네.
0: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1: 많이 늘었어요.
0: 그랬구나. 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늘 수 있어요?
1: 그럼요. 한 70대쯤.
0: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1: 인생 70부터잖아요. 그렇죠.
0: 아직 나 시작도 안 했네. 그러면
1: 그러니까 아직 너무 아기잖아요. 좋네. 우리
0: 두 번째 노래는 뭐예요?
1: 이 노래는 저는 진짜 이 노래 들으면 눈물 나는 노래인데 싸이의 기댈 곳이라는 노래요.
0: 오늘 어떻게 지금 제 그 페이보릿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0: 유출됐나?
1: 와, 저는 이 싸이님이 부르신 것도 좋은데 그 김필님이 한번 부르신 적 있었어요.
0: 저기 불의 명곡에서 했잖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막 너무 좋았어요, 진짜.
0: 그 싸이님의 표정이
1: 맞아요.
0: 이렇게 쳐다보는 감동받은 표정, 싸이님의 그죠?
1: 맞아요.
0: 진짜 너무 좋은 노래.
1: 감동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
0: 맞아요.
1: 이 노래는 결국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노래 들으면서 아씨 나 기댈 곳도 없는데 내가 한번 용기 내서 내가 나를 믿어봐야겠다 라면서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0: 기댈 곳이 없어요?
1: 저 기댈 곳이 없죠.
0: 회사
1: 저 회사 없어요.
0: 회사 없어요?
1: 네.
0: 진짜?
1: 네, 작년에 나왔어요.
0: 그렇구나. 진짜 기댈 곳이 없네.
1: 네, 뭐 기댈 곳. 그리고 이제 약간 전 약간 좀 강한 스타일이고 전 제가 약간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0: 진짜?
1: 네.
0: 그러면 섭외 전화도 직접 받으세요 다?
1: 아니요, 근데 이제 팀원들이 있어요. 레이블은 있어요.
0: 레이블은 있고
1: 다 있어요. 다.
0: 그런 것도 다 있어요.
1: 네네네. 회사만 없어요.
0: 회사만 없고. 네. 그런 게 또 레이블만 있는 게 가능하구나.
1: 네네네.
0: 그러면
1: 또
0: 차량 유지비나 이런 거는요?
1: 그런 건
0: 매니저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1: 그건 제 저랑 같이
0: 개인으로?
1: 네.
0: 그러시구나. 몰랐어요. 왜 용기를 주는 노래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기댈 곳이 나는 없으니까 오히려.
1: 이걸 듣는데 막 여기선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기댈 곳이 다 있어요?
0: 기댈 곳이요?
1: 네.
0: 저는 없어요.
1: 기댈 코바요 다 없다니까요. 생각해보면.
0: 어차피 인생은 외로운 거야.
1: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댈 곳이긴 해요. 청소년기까지는. 근데 20살 되고
0: 아니지.
1: 성인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려요.
0: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는 것 같은데.
1: 기대도 되죠. 누우셔도 되죠. 거기
0: 그런
1: 있다.
0: 느낌이야.
1: 그러니까 한 20살 되고 성인이 되면 확실히 이제 청소년 때랑 다르게 청소년 때는 막 집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보호막이 있는 느낌인데 20살이 되면은 그게 싹 사라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다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0: 그러네.
1: 뭔지 아시죠?
0: 맞아요. 완전 뭔지 아는. 네. 기댈 곳. 그 다음에 또 다음 노래는 뭘까요?
1: 원곡 가수는 모르겠어서.
0: 네.
1: 저는 이 이혜리 선배님이 불렀던 나는 문제 없어.
0: 나는 문제 없어.
1: 네.
0: 그거요?
1: 이 버전은
0: 황규영님이 원곡 가수예요. 이 세상 위에
1: 내가 있고 나를
0: 우리 듀엣하자. 잘 맞는데?
1: 진짜.
0: 그런 다음에 군부대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1: 지진짜.
0: 왜 지진짜는 뭐예요?
1: 지진짜 야호.
0: 이 노래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1: 그냥 이 노래 듣고 있으면 그래 나는 문제 없어 가보자 약간 이런.
0: 말 그대로.
1: 네,
0: 나는 문제 없어.
1: 가사 자체가 계속 이 3분 넘게 저한테 용기만 주는 노래잖아요.
0: 용기만 주는 노래.
1: 네.
0: 얼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케이씨님이 가져오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 싸이의 기댈 곳, 이혜리의 나는 문제 없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싸이의 기댈 곳, 이혜리 님이 부른 나는 문제없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원래 노래 원곡 있잖아요. 황규영 님의 노래는 훨씬 빠른 노래예요.
1: 맞아요.
0: 예, 근데 이 노래는 되게 천천히 부르는 조용한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SJY032님이요. 가호의 시작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노래가 이태원 클라스의 OST.
1: 알죠, 알죠.
0: 그 누구죠? 그 박세로이.
1: 박세로이.
0: 너무 갔죠, 좋았어 진짜.
1: 갔죠, 이 노래.
0: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했었던.
1: 맞아요.
0: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좀 이렇게 교육을 되게 잘 시켰었던.
1: 맞아요.
0: 언제나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1: 맞아요.
0: 그래서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노래. 전주부터 아주 힘이 나는 노래예요. 할 수 있다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그런 느낌. SJY032님이 추천해 주신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시님과 바다님이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골라오신 노래들로 꽉꽉 채워보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있죠?
2: 네, 나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 들어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용기를 주는 노래. 용감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겁이 많으신 편일까요? 우리 케이시님은. 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무서운 얘기 겁. 벌레 무서워하는 겁. 네.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거나 이런 뭐 암벽 뭐 암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겁도 높은 있잖아요.
2: 높은 데 또 올라가는 고소공포증 이런 거.
1: 맞아. 그런 것도 있고.
2: 근데 그런 건 또 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 그랬댔잖아요. 집에 도둑 든 줄 알고 집을 맨날 수색했다고.
1: 어, 맞아. 그랬었지.
2: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니까 집 안에 누구든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1: 극N이네요, 정말.
2: 네, 조금 소리만 나면 무조건 가서 확인해요.
1: 그럼 어렸을 땐 그런 것도 있었겠다. 좀 소리 나면 아우 얘네들 아직 내가 집에 있는데 전자레인지랑 피아노가 지금 놀러 가나 보다 뭐 이런 거 그죠?
2: 아니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나와라. 지금 나와 봐준다. 나와 나와.
1: 진짜?
2: 나와라. 그래서 옆에 툭툭 치면서 나와. 야 봤어 봤어 나와.
1: 진짜 진짜?
2: 진짜 그랬어요.
1: 그랬어요?
2: 맨날 빈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했어요.
1: 분명히 나 없을 때는 얘네들끼리 논다라고 생각했죠.
2: 아, 토이스토리처럼? 네. 네, 무조건요.
1: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2: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랑 위치가 달라지니까.
1: 위치가 달라져요.
2: 위치가 달라져요. 그럼 맨날 나랑 갖고 놀던 인형이 없어. 맨날 없어져 있어.
1: 엄마지 뭐.
2: 아, 근데 그때는 그냥 상상으로.
1: 상상을 했어요. 네. 가장 크게 용기 내서 뭔가를 했다. 되게 자랑스러웠다. 그런 적 있어요, 최근에?
2: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1: 용기 내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 저 용기 내서 했던 거는요? 전 맨날 용기 내요. 근데 운동하러 가기 싫거든요.
1: 그것도 용기인가?
2: 용기 내는 거죠. 그것도.
1: 어떤 운동 하신다 그랬죠?
2: 헬스요.
1: 아, 헬스. 거기에 PT 하시는 거죠?
2: PT도 하고 혼자도 하고. 혼자도 용기는 하고. 아닌 것 같고. 근데 약간 몰라 이거 쓸 수 있지 모르겠는데 저 회사 나온 것도 엄청 큰 용기였어요.
1: 그럼요.
2: 네, 10년 동안 한 회사에 있었거든요. 한 회사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나오면 저는 음악을 제가 아예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를 잡아주고 있는 손들이 다 빠지는 거니까 혼자 나오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해보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크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어쨌든 안전하긴 하잖아요.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는 삶을 내가 버리고
1: 맞아. 엄청난 용기야.
2: 네, 이게 아마 엄청 큰 용기였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이직할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1: 그럼요.
2: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렇죠. 직업 전학, 바꿀 때.
2: 전학 가는 느낌도.
1: 맞아, 맞아.
2: 여기에 이미 이런 친구들과 다 친한데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혼자서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때 진짜 큰 용기였던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우리 바다님들도 용기 내고 싶을 때 어떤 노래를 또 들려주면 힘이 나는지 궁금한데 바다님들이 추천해 주신 노래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죠.
3: 이제 눈 작아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1: 웰컴 투 더 쇼 데이식스의 노래네요. 락 느낌.
2: 저번부터 데이식스 분들 노래는 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노래예요.
1: 웰컴 투 더 쇼. 인생을 쇼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역시 힘을 주는 데이식스의 노래였고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래 아세요?
2: 들어본 것 같은데? 알죠?
1: 진짜?
2: 헬스장이 많이 나와요, 이거.
1: 헬스장에
2: 맛있나 봐요, 이렇게 근육 운동할 때 맛있게 먹으라고.
1: 패닉 앳 더 디스코의 노래래요. 하이 홉스.

0: 쉴 때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좋다고.
1: 힘이 날 것 같은 노래예요. 에너지가 엄청나서.
0: 맞아요. 그리고 와, 이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래요. 엄마는 말했어. 지금보다 더 큰 존재가 되라고. 와. 남이 써준 인생 이야기 따윈 태워버리고 너의 역사는 네가 다시 써라. 와. 엄마 완전 찢었다.
1: 대박. 저희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은 역사도 이긴 사람이 쓰는 거라고.
0: 와.
1: 진 사람은 역사를 쓰지도 못하니까.
0: 그러네.
1: 역사도 이긴 사람이 써. 그러니까 맞아. 뭐든 해보라고 했어.
0: 오 진짜.
1: 오.
0: 야, 힘이 된다.
1: 그죠.
0: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0: 어머.
1: 안 어울리지. 어떡함 좋아. 하지 말지.
0: 친구인데 좋아졌나 봐.
1: 그래. 어떻게?
0: 맨날 보면 좋아진다니까.
1: 맨날 보면 그럴래나? 어떻게 고백해 이거?
0: 못해 못해.
1: 못해요 진짜.
0: 와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1: 진짜. 슈팅딩 에그의 노래예요. 친구에서 연인.
0: 어머. 이건 진짜 큰 용기다. 이게 용기다.
1: 야 친구한테 어떻게 고백해 진짜.
0: 아니, 친구가 어떻게 좋아지지?
1: 좋아질 수 있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어. 한 명이 포기하는 거야.
1: 맞아. 아,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이번엔 어떤 노래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0: 오.
1: 오, 아주 분위기가 좀 올드팝.
0: 맞아요.
1: It ain't over, Tito.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레니 크라비치의 노래입니다.
0: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노래.
1: 이게 야구에서 1973년에 네. 프로야구 팀 중에 뉴욕 매치라고 아시죠?
0: 네네네.
1: 거기 요기 베라 감독이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선수들 딱 모아놓고 와,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랬네요.
0: 와.
1: 그 이후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다고.
0: 대박이다.
1: 네, 월드 시리즈 아세요?
0: 네.
1: 최종 결승전이잖아요. 와, 대단한.
0: 근데 이게 맞긴 해요. 야구는 진짜 거의 후반부터 거의 그게 찐 경기라고 하잖아요.
1: 맞아, 맞아. 우리 바다님들 수험생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0: 그러니까.
1: 수능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는 거야. 그럼요.
0: 해보는 거예요.
1: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0: 레드벨벳의 미래라는 노래예요. 우리 케이시님은 5, 60대 돼서 디너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1: 네, 팬들이랑.
0: 네. 그게 미래네요.
1: 제 미래예요. 좀 귀여운 좋다. 할머니 되고 싶어요.
0: 귀여운 할머니.
1: 컨버스, 빨간색 컨버스 신고 약간 플라워 스커트 입어가지고 핑크색 킥보드 타고 다니는
0: 모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리본 달린 모자 쓰는 게 예쁘다.
1: 아니 캔모자 예쁜 거.
0: 아 캔모자 쓸 네. 거예요 할머니 때?
1: 네.
0: 오 좋다.
1: 핑크, 핑크색 킥보드 탈 거라고요 저.
0: 할머니 때?
1: 네.
0: 허리 나가요.
1: 아니 장 보러 갈 때.
0: 장 보러 갈 때도 안 돼. 그거 낙상 사고 위험해요.
1: 아니 킥보드는 괜찮아요. 내가 바로 발로 구르는 거.
0: 할머니가 그러니까.
1: 네. 할머니 얼마나 빨리 갈 거야. 귀여운 할머니 될 거야.
0: 맞아요. 레드벨벳의 미래라는 노래까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추천해 주신 노래 한번 싹 다 들어봤는데 디너쇼 말고는 미래에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요?
1: 저요? 저는 예. 근데 계속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고
0: 가요 무대 나가겠다 그러면
1: 가요 무대 나가면 좋겠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뭔가 조명 밑에서 키가 조금은 작아져 있겠죠? 반짝이 옷 입고서는 또 그 제 또 노래들 부르고
0: 반짝이 노래 그 아 반짝이 노래가 아니라 반짝이 옷 입고
1: 네.
0: 좋네요.
1: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진짜 저 동네에서 조그마한 빵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고 한 12시에 닫아버려.
0: 왜?
1: 작은 빵집이니까.
0: 그럴 거예요. 왜 열어요?
1: 작은 빵집이니까.
0: 그거 저거 안 돼.
1: 만들어 놓은 것만 팔고 에이, 이제 나
0: 인건비
1: 집에
0: 나가고,
1: 가는 거예요.
0: 인건비 나가고
1: 그래서 작은 빵집. 에이, 그 할머니가 하는 작은 빵집.
0: 그게 그래도 일찍 끝나면 뒤에 것까지 다 월세 내야 되는데.
1: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0: 건물주예요?
1: 그런가 봐. 그런가
2: 그런가 보네.
1: 그래서 구글맵 평점 높은 그 뭔가 장인 할머니 되고 싶다.
0: 장인 할머니?
1: 네.
0: 아, 장인인 할머니.
1: 장인 할머니.
0: 좋네요.
1: 네.
0: 케이시님이 골라오신 노래 또 들을 차례예요. 이번에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노래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1: 아, YB 선배님들.
0: 와,
1: 네, 흰수염 고래.
0: 흰수염? 흰 고래처럼
1: 언젠가
0: 그거죠.
1: 네, 헤엄쳐 이 노래 들으면
0: 헤엄쳐
1: 그냥 그냥 막 나가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1: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흰수염 고래는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1: 엄청 크잖아요.
0: 흰수염 고래도 생선의 일종일까? 어류는 아닌데 포유류인데 그죠?
1: 고래가 생선 다 먹는 거 알죠?
0: 생선 다 먹어요. 맞아요.
1: 아, 가면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0: 아, 맞아, 맞아. 그럼 파도니까.
1: 파도가 생선 먹게 밀어주는 거야, 고래한테.
0: 아, 정말. 파도가. 너무 좋네요, 정말.
1: 아니요, 장난이에요.
0: 수영하세요?
1: 저 수영 좋아해요. 완전 물개. 물에 미쳐있어요.
0: 아, 어렸을 때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줬나 보다.
1: 아니요, 엄마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0: 근데 혼자 했어요?
1: 네, 저희 오빠는 YMCA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 둘째라고 뭐 많이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 성인 돼서 혼자,
0: 배웠어요?
1: 주민센터 가가지고 배웠어요.
0: 왜 또 주민센터 갔어요? 주민센터, 어느 동네인데 주민센터에 수영장이
1: 주민센터
0: 있어?
1: 주민센터 가면, 체육센터 이런 데 가면은 요즘 수영장이 없어요.
0: 동사무소잖아요.
1: 아, 그럼 체육센터. 동네 체육센터.
0: 아, 뭐 그런 게 있었구나.
1: 네, 아니 왜냐면 수영장이 이제 많이 없어요. 애기들 가는 거 말고.
0: 청주 있지 않아요? 청주?
1: 성인 돼서. 네, 근데 왜냐면 애기 때들은 애기 수영장 많거든요. 근데 성인 자유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체육센터밖에 없어요.
0: 맞아요.
1: 그 체육센터 가서 막 배웠어요. 자유형부터 배워가지고.
0: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수영할 만한 데가 거의 없네.
1: 없어요. 다 체육센터밖에 없다니까요.
0: 그러네요.
1: 예.
0: 그럼 요즘도 다니세요? 체육센터를?
1: 최근에 또 네, 작년에도 열심히 접영 배우고 그랬어요.
0: 아,
1: 오리발 끼고 가가지고.
0: 받고?
1: 네.
0: 오리발을 낀다고요? 그 바다에서 끼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수영할 때 수영장 레일을 이렇게 하나씩 주어지잖아요.
0: 네.
1: 강습 받을 때도 오리발 껴요. 그 일정한 그 수준이 되면 오리발 끼고 다면 더 빨리 가가지고 속도도 붙고 해서 오리발 끼고 해요.
0: 오리발 끼고.
1: 너무 좋아요.
0: 수영을 잘하시는 우리 케이시님의 추천곡 용기를 주는 노래 YB의 흰수염고래 듣고 오겠습니다.

0: YB의 흰 수염 고래 같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윤도현님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만들었다 그러네요. 엄청 커서 천적이 없을 만큼
1: 맞아요.
0: 강한데 다른 생명체에게 조금도 위협을 주지 않는데요. 자기만 갈 길만 쭉 가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그런 사람이길 그러잖아요.
1: 눈물 나, 이런
0: 눈물
1: 거.
0: 나요.
1: 네.
0: 또 눈물 나는 노래 가져오셨어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웃음 나는 노래인가 보다.
1: 웃음 나는 노래 가져왔어요.
0: 뭐예요?
1: 용기하니까 인생에서 용기 내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큰 용기는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고백할 때
0: 해본 적 있어요?
1: 없어요.
0: 받은 적은 있어요?
1: 네.
0: 몇번 있어요?
1: 많이 있어요. 나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야나 좋아하지 마라 이랬는데 나 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백받아본 적 있어요. 많진 않고 그런 적 있어요.
0: 대부분 그러면 그 거절했어요?
1: 나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야나 좋아하지 마라
0: 아니 고백을 했는데 그랬어요?
1: 제가요?
0: 예. 네. 아니 그러니까
1: 상대방이 고백을
0: 남자애가
1: 했는데
0: 고백을 했어.
1: 네
0: 소연아 나 너무 너 하루 종일 너 생각밖에 안 나.
1: 야, 나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야, 나 좋아하지 마라. 너 상처받는다. 너.
0: 오빠면
1: 저 좋아하지 마세요.
0: 연하면
1: 야, 나 좋아하지 마라.
0: 진짜
1: 저
0: 철벽녀구나.
1: 철벽녀예요.
0: 진짜?
1: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이렇지만 또 너무 역설 모순이 너무 많은 게 고백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날왜 좋아하겠어? 이러면서.
0: 아,
1: 네,
0: 진짜?
1: 저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고백해본 적이 없어요.
0: 한 번도?
1: 네.
0: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떡해요? 고백하도록 유도를 해요?
1: 너나 좋아하냐? 이렇게.
0: 물어봐요?
1: 네.
0: 물어봐, 진짜?
1: 네네네.
0: 그러면 그게 고백이지, 무슨
1: 아니,
0: 말이야?
1: 고백은 고백하라고 이제 신혼으로 주는 거.
0: 신호가 아니고 말로 하는 거잖아, 직접.
1: 아니, 나도 좋아해. 나랑 사귈래? 이게 고백이잖아요. 익스큐즈를 하는 게 고백이고
0: 네.
1: 나는 그냥 떠보는 거지. 야, 잠깐만. 너나 좋아하냐? 이렇게.
0: 그럼 뭐라 그래요?
1: 어?
0: 그래?
1: 아니, 당황하지. 진짜 좋아하는 애들은 당황해요. 어? 왜? 약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래 하면 아 오케이 미안 약간 이렇게
0: 근데 마음에 있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용기인데, 너나 혹시 저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용기죠.
1: 그러니까 저 좋아하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안 되고
0: 아,
1: 너
0: 그냥
1: 나 좋아하냐?
0: 지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보는구나.
1: 네 떠봐요.
0: 아.
1: 그러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아야 눈치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0: 네.
1: 고백하게끔
0: 아, 그래서 고백한 적 있어요?
1: 없어요.
0: 진짜
1: 이런
0: 미치겠다,
1: 행동에
0: 내가 진짜.
1: 질려서 나가 떨어지죠, 다들.
0: 아, 진짜.
1: 나 좋아하지 마라, 이런 거.
0: 아, 몇번 하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0: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성실한 사람 좋아한다고.
1: 맞죠.
0: 그렇게 몇번 고백 아니 떠보다가 나가 떨어질 사람들은
1: 싫어요?
0: 싫어요. 나를 진득하게
1: 진짜
0: 좋아해야지.
1: 뭐야?
0: 나를 진득하게 좋아해야지. 그러다가 사귀었는데
1: 곧 빨리 그런 마음 빨리 버리세요, 이제.
0: 왜요?
1: 에?
0: 왜요?
1: 언제까지 그럴 거야?
0: 근데 나도 좋아 이러면서 한 10% 20%의 호감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가볍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전 사랑을
1: 아니 시작
0: 다루는
1: 아니 무슨 고백을
0: 나는
1: 해도 다 거절하면서
0: 사랑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 사랑을 다루는
0: 사랑을
1: 직업 괜찮다.
0: 저는 가사로 사랑을 다루고 노래로도 사랑을 다루니까
1: 그러네.
0: 이거 제가 막 맨날 클럽 가면서 막 이런 그때가 좋았어를 써봐요. 이건 너무 모순적인 거잖아요. 저는 제 노래에 걸맞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책임감이 있어요.
1: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망설이고 있는 바다님들께 한마디를 해주자면
0: 이 노래를 들으세요. 박혜경님의 고백이라는 노래 있어요.
1: 박혜경의
0: 말해야
1: 고백.
0: 하는데 네 앞에서 이게 있어요. 얼마나 사실 떨려 이거 말도 못하고 주변에 말도 못하잖아요. 용기가 없고 고백하기 전에 솔직히 친구들한테 말잘 못하잖아요. 뭔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더 힘이 냈으면 좋겠어요.
1: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가져라라는 얘기.
0: 네.
1: 또 엄청난 분의 노래를 또 가져오셨다 그러네요.
0: 진짜 이거는
1: 짱이에요.
0: 진짜 범접할 수 없지만 그건
1: 누군데요?
0: 아니고요. 별로 유명한 노래는 아니고 그냥 제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막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수록곡이었는데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제 노래 중에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0: 네. 노래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 하루였어도 이 끝에 너만 있으면 난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1: 가사가 그런데 오 예사롭지 않다.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0: 네.
1: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시간 굳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함께 있다는 게 좋아요라는
0: 맞아요.
1: 이거 완전 경청 얘기잖아요. 지친 하루
0: 맞아요.
1: 끝에 10시부터
0: 경청
1: 12시까지
0: 들으면서.
1: 들으면서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위안이 되는
0: 내가
1: 그런
0: 그래서 골라왔나
1: 어
0: 봐.
1: 그런가 보네.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하는 박혜경님의 고백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K씨의
0: 죄송해요.
1: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듣고 오겠습니다.

K경의 고백, K씨의 노래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좋은 노래네요. 역시 두 곡 다. 그 보컬, 여성 보컬의 그

0: 생각했었거든. 내가 용기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지 생각해보는데 많이 없는 거예요.
1: 회사 그만둘 때 뭐.
0: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 때도 그렇고 막 너무 주눅들어 살아있었던 것 같고 용기를 그랬구나. 내지 못해서 장기자랑 못 나가봤던 것도 너무 아쉽고.
1: 아니 난 주눅드는 성격이 아닌데 참 그러네.
0: 주눅든다기보단 그냥 용기가 진짜 없어서 그냥 뭐랄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튀지도 않고 막 중간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럼 많이 바뀐 거네요.
0: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바다님들한테도 용기 좀 많이 내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용기 내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안 보이잖아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니까 겁나서 못해요. 근데 막상 파도를 넘고 나면
1: 갑자기 비유를?
0: 아니 파도를
1: 준비해왔나?
0: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파도를 넘고 나면 약간 별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미터의 파도인지 제일 시간에 그냥 한번 용기 내서 넘어보는 그렇지.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내가 못해본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은 거야.
1: 교육방송에 맞게 아주 나 자꾸 멋진 좋은 말해 그쵸? 그래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어색한 거 알아요?
0: 아니 근데 이게 생각나는 걸 뱉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저처럼 30대 되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용기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1: 용기 많이 내고 일단 부딪혀봐라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0: 인생 선배 네네네.
1: 네, 우리 바다님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할 거잖아요.
0: 네.
1: 잘 부탁드릴게요.
0: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1: 네, 더 밝아져서 오실 거죠?
0: 이거보다 더 밝으면 조증이에요, 진짜.
1: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나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제가 꼽아봤어요. Panic at the Disco의 High Hopes. 스탠딩 에그의 친구에서 연인.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다님들이 꾸며주시는 시간이에요. 매주 이 시간에는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모아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바다님들의 음악 취향도 들을 수 있고 그 노래에 담긴 사연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바다님들도요, 저와 또 경청을 함께 듣고 있는 바다님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면 경청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신청곡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전은혜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 지난달부터 경청을 듣기 시작한 신입 바다입니다. Welcome to SeaWorld. SeaWorld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가 되네. Ocean World. Ocean이랑 좀 다른가? 여기 라디오 듣는 분들을 바다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쁩니다. 저도 바다가 된 기념으로 바다라는 이름과도 잘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려고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찾아듣는 노래. NCT 드림의 고래입니다. 제목부터 바다가 떠오르죠.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물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도 잠깐 내려놓게 되고요. 바다님들과 이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전은혜님이 보내주셨는데 바다라는

이름 정말 예쁘죠, 그쵸?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때 첫날 지었었는데, 그때 후보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는데, 바다로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 고래네요. 제목만 들어도 청량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곡인지 당장 한번 들어보죠. NCT 드림의 노래입니다. 고래.

신입 바다님이죠. 전은혜님의 신청곡.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그러던데. NCT 드림의 고래 듣고 왔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전주 부분이랑 끝날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똥똥똥똥 하는 그런 느낌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번에는 0865님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가볼게요. 며칠 동안 방 정리를 미루다가 드디어 큰 마음 먹고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하기 싫었는데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책상 위를 정리하고 침대 옆에 쌓아둔 물건도 치우고 나니까 마음까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귀찮은 일도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청소하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한 곡, 하현상님의 매직 경청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하기 귀찮은 것들은 항상 조금씩 조금씩 미루게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막상 시작하면 큰 마음 먹고 시작하게 될 테지만 또 금방 끝나 생각보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말 귀찮지만 시작이 제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시작은 반이다 이런 말.

만들었나 봐요, 정말. 시작만 하면 제일 쉬운데. 그 시작이 어려워, 시작이. 그죠? 0865님의 방청소 BGM 같이 들어보죠. 하현상의 노래입니다. 매직.

0865님의 신청곡 하현상의 매직. 와, 하현상님 이분 참 목소리 매력적이네요. 되게 담백한 창법이네요. 기교 같은 거 일절 쓰지 않으시고,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는 김민희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제가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주 듣는 노래예요. 백예린의 야간 비행. 이 노래 들으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 보고 있으면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밤하늘을 천천히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진짜예요, 이러셨네요. 와. 버스 안에서 들어야 되는 노래군요. 우리 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 노이즈 캔슬링 하고 다 좋아하는 음악 듣고 있으면 세상이 뮤직비디오 같잖아요. 그쵸? 아, 그런데 버스의 느낌이 아니라 비행기의 느낌이라고요? 어떤 느낌일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일까? 얼른 들어봐야겠는데요. 김민희 바다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백예린의 노래입니다. 야간 비행.

정승재의 경청 6월 26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평일의 마무리 경청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말 푹 즐겁게 쉬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소피아 카마라의 노래 스타라이트라는 곡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이 노래 들으면서 코 잘 주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디즈니 영화의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악당 누굴까요? 영국의 데이터 콘텐츠 기업인 픽

미스틀 퍼레이드가 역대 디즈니 영화에 악당 50명을 추려서 그들의 악행 점수를 매긴 후에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건 점수 기준을 그들의 영화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범죄의 무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 학살은 50점, 아동학대는 15점 등등 범죄의 심각성, 죄질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했답니다. 명예의 아니죠. 치욕의 1위 바로 애니메이션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악독한 판사로 등장하는 클로드 프롤로랍니다. 이 프롤로 판사는 살인, 고문, 납치, 종교적 박해 등등 이 종류별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총점 425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특히 그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믿으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공포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악당 프롤로 역의 보이스 액터 토니 제이의 노래로 Hellfire, 지옥불 들으셨는데요. 알람 맨켄 작곡, 스티븐 슈와츠 작사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가 의외로 폭력이 약간 희화되는, 그쵸? 이좀 가학적인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뭐톰앤 제리를 보면서 깔깔대던 시절에 그 뒷맛이 좀 씁쓸했죠. 그런 구조라면 톰이 늘 당하는 그런 구도에서는 제리가 참 나쁘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 세대의 디즈니 말고 뭐 가가멜 그 정도 악당의 이미지라면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 뭐 그런 정도인데 요즘 디즈니메이션 이 오늘 기사 리스트를 보면 노트르담 꼽추의 클로드 플로로 판사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의 사람 캐릭터들은 제가 잘 이미지가 그 어떤 인상이 없어요. 라이온 킹의 스카라는 캐릭터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리비안의 해적의 캡틴 살라자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말레피센트 10위 뭐이 정도는 알겠는데 아 헨셀과 그레텔의 또그 사람 잡아먹는 마녀 뭐 이런 캐릭터가 좀 공포의 대상이긴 했는데 신화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프롤로란 판사의 악행은 실제 리얼리티가 현재적이기도 하네요. 이 독재 를 목표로 하는 권력자들의 이미지도 막 스쳐가면서 역대 뭐 세계사에서 히틀러 같은 이미지도 스스로는 이게 명분이 있는 악행이라고 뭐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그 사회 전체가 좀 광기에 휩싸였던 그런 역사도 떠오르고 애니메이션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오반가요? 아무튼.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십시오. 아, 이번에는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이죠. 음악 두곡 골라봤습니다. 콰지모토 프롤로 주교. 아, 성이 같네. 아까 그 클로드 프롤로와 여기는 프롤로 주교죠. 그리고 그랭과르 역의 세 배우입니다. 갸루 다니엘 라부와 브루노 펠레티에가 함께 부르는 레클로쉬 종소리. 그리고 프랑스 배우 엘렌 세가라가 또 부르는 보헤미안 에스메랄다 역의 배우였죠. 이렇게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원작자가 빅토르 위고로 같으니까 하나는 뮤지컬, 하나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각색 과정에서 한 사람은 주교, 원래는 주교, 그리고 한 사람은 판사로 이제 변형이 된 그런 상황이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기아루 다니엘라 부아, 브루노 벨레디에르의 레클로시 종소리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에스메랄다 역의 엘렌 세가라의 보헤미안이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1년 제74회입니다. 먼저 스코어 부문 캐나다 출신의 허워드 쇼. 그가 담당한 음악은 영화 반지의 제왕 첫 번째 시리즈 반지 원정대 에스코어죠. 주제가 부문 이어서 소개합니다. 미국 싱송라 영화음악가 랜디 뉴먼에게 돌아갔습니다. 디즈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의 주제가 If I Didn't Have You의 작사 작곡을 맡았죠. 스코어 주제가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주제가 수상작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01년 오스카 제74회 시상식에서 소개를 합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캐나다의 작곡가 하워드 쇼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편에서 백엔드 라는 제목의 스코어입니다. 이어서 주제가는 디즈니메이션 몬스터스 잉크 몬스터 주식회사의 음악을 작곡한 랜디 뉴먼

미국의 아티스트에게 돌아갔죠. 작사도 담당했고요. 파란 몬스터 역이었죠. 존 굿맨. 그리고 초록색 외눈 몬스터 설리 역의 배우 밀리 크리스탈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요. 먼저 듣고요. 이어서 프랑스의 신트팝 디스코 그룹 니아가라의 1986년 엉꾸 어네떼 여름이여 다시 한번 또 다른 여름. 예, 여름을 참 좋아하죠. 근데 곡 제목은 Soleil d'hiver, 겨울의 태양이군요. 세 번째로 목요일에 소개한 브라질의 최초의 보사노바 보컬리스트 엘리제 지 카르도수의 50대 초반 발표한 13년도 곡입니다. Eu bebo sim, 그래 나는 마신다. 이분이 이때는 삼바락에 또 심취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세곡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가 부르는 언알트라 에스타테, 또 다른 여름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하는 록 뮤지션 에로스 라마조티가 2015년에 발표한 통산 13번째 음반이죠. Perfetto, 완벽한의 수록곡. 라마조티 로드무비 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일상을 탈출해서 바다로 떠나는 이야기 낭독하죠. 창을 연다. 9시가 다 됐네. 태양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내 마음도 덩달아 들뜨는 것을 느낀다. 월요일 바다로 떠나기 좋은 날. 이글이글 타오르는 도시를 떠나자. 난 도착했는데 넌 아직도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널 깨울 겸 목 언저리에 입을 맞춘다. 에메랄드색 눈동자가 날 응시하면 그 순수한 관능에 나는 폭풍에 휩싸인다. 바로 지금 커피를 마셔야지.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함께 웃으며 떠나는 거야. 세상 위에 붕 뜬 기분이 될 거야. 날 꼭 안아줘. 우린 살아있어. 오늘은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야. 그 무엇도 우릴 막지 못할 거야. 이 노래의 음표들이 너에게 말해줄 거고, 넌 거부할 수 없는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바다 앞에서 춥다며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를 안아서는 물에 확 던진다. 맑은 물 속에서 너에게 키스한다. 우리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 그래. 너의 대답에 난 새삼 놀란다. 바다의 파도 속에서 너는 날 미치게 만들 줄 아는구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눈으로 너는 또 내게 말한다. 우리에게 곧 아들이 생길 거라고. 너와 나의 아들이 또 다른 여름이 될 거야. 정해진 길을 벗어나 완벽한 사랑의 길로 들어선 계절이 될 거라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진 못할 거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여행이 전한 노래 이탈리아의 에로스 라마조티의 2015년 곡 언알트라 에스타테 또 다른 여름 노래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아들이 생길 것 같은 남자의 노래였죠.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이어집니다. 잠시 후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죠. 다프트 펑크 그리고 미국의 페럴 윌리엄스가 함께한 메가 히트곡이죠. Get Lucky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에서 기음악기 오늘 2부 첫 곡 자메이카의 Bob Marley and the Wailers의 Get Up, Stand Up 1973년 발표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 순서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함께 하시죠.

금요일 2부 새음행에선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죠. 저의 사적인 해설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듣는 시간입니다. 율디의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버먼트주의 소도시, 인구 만 명 조금 넘는 소도시의 시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루스 가버스의 26년도 올해 발표 음반 프로파운드라는 음반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 음반 제목처럼 뭔가 깊은 아티스트의 깨달음, 뭐 인생 전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도시에 모여서

랄랄랜드의 이 화려함, 뭐이 음반 산업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부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순진하게 약간 이상향 같은 거라 그러면 좀 오바고 한 그런 데서 음악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간접적이 남아 다뭐 코멘트 자주 주시는 분들의 글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회색빛 날씨까지 찰떡이었다라는 코멘트 김아리님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게 왜 애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애증인가라고 오미셀님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인생은 애증의 조합 아닌가요? 예, 이것의 순환, 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문그 형상이잖아요. 좋다가 싫었다가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단층적이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오묘하고 그렇기도 하죠. 이불 속에서 밤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예. 이불 속에서 음악 들었던 기억이 저도 선하게 떠오르네요. 초등학교 시절에 클래식 전집 같은 거를 엄마가 탁 사오셔가지고 그 외판원한테 사셨죠. 들어라. 이건 네 인생의 피와 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주로 시험 치기 전에 음반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아메리카나는 아니고요. 자메이카나라고 해야 되나? 자메이카의 레게의 시조 지미 클리프. 주중에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지미 클리프의 두 곡을 만나봤는데 거기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좀더 알아봐야겠다. I can see clearly now라는 그의 커버로 그 쿨러닝이라는 영화 사운드트랙으로 저는 기억이 대표적인데 지미 클리프 같은 경우는 뭐 Harder They Come이라는 상징적인 그 자메이카 문화 상품을 또 소개를 했잖아요. 자메이칸 파트와로 연기가 이루어졌고 그게 미국 청중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음악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미 클리프의 보컬을 들으면서 저는 자세히 듣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세아라를 통해서. 이게 소울 가수의 느낌이 더 강한데? 라는 일단 첫인상이었고요. 그 임프레션은 요번에 소개하는 그의 3집 디스코그래피상 69년작인데요.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음반을 들으면서도 예,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었고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구나라고 나름 제 개인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메이카에서 출발해서 런던으로 가서 수 없는 시도를 거쳐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음악을 들으면서도 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소울 시장, 소울 소비 시장을 공략을 했다라고 뭐 오티스 레딩이라든가 윌슨 피켓 뭐 이런 소울의 거장을 벤치마킹 한 거죠. 근데 그게 잘안 이루어져서 레게로 전환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보도 보여지는데 오늘 그 레게 음반을 제가 소개하니까 앞서서 밥 말리와 웨일러스 음악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레게 하면 이런 묘하게 주술적인 느낌과 어떤 혼합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적인 요소가 거기 비집고 들어간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 토속적으로 자메이카의 사운드다라는 느낌이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라스타파리안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신앙을 설파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고향으로의 회귀. 뭐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던 레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지미 클리프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레게는 일단의 수단으로 삼은 건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가 뭐 소울도 그랬고 레게도 그랬고 어떻게든 유명해지려는 수단이

였나? 그렇다기보다도 결론적으로 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썼죠. 뭐 비엔남이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반전의 메시지 그리고 하더데이 컴이라는 그 영화의 서사도 결국에는 탐관오리 때려잡는 얘기이면서도 그 음반 산업의 착취, 벌어진 착취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를 노래하는 데 있어서 뭐 딱히 이 장르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클리프는 그런 면에서는 출중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면에는 프로듀서가 정권을 휘둘러가지고 헐값에 이 판권을 사들여서 아티스트에게서 그래서 60년대 중후반에는 그런 식으로 프로듀서의 정권에 의해서 하라면 해 이렇게 좀 변화해야 돼 라는 압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반면 밤말리나 웨일러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유명해지는 시기에는 이들은 전투적으로 음악도 전투적이었지만 약간 그게 그러니까 패시브 어그레시브인가 하여튼 약간 공격성이 묘하게 좀 숨어져 있는 그런 음악과 또 이 성정을 가졌던 밤말리와 또 웨일러스 그런 아티스트들이 등장해서는 인디펜던트한 레이블 시스템으로 그들이 구축을 하기 시작해서 프로듀서나 대형 레이블과 싸우죠. 안 한다.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건 거부합니다. 우리 안 할래요. 차라리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음악적으로도 색깔을 더 지키기 쉬웠다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지미 클리프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살짝 이전 세대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뭐 그리고 성정도 그 유명해진 이후에도 세아라를 통해서 소개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쿨 앤 더 갱스라는 팀하고 또 잭슨가의 라토야 잭슨 같은 외부 프로듀서 작곡가를 기용함으로써 그냥 배타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미 클리프라는 아티스트는 그리고 나중 행보를 보니까 또 굉장히 의외의 프로듀서와 아티스트 조합으로 발표한 음반들이 역설적으로 그래미의 또 레게 부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 그러니까 지미 클리프의 행보는 본인도 굳이 뭐 작가주의를 고집해서 끝까지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상황도 아니고 그가 소울적인 보컬을 가진 태생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었을 수도 있지만 레게, 팝 레게라고 해야겠죠. 그런 노선으로 그런 사운드로 충분히 음악을 영위하면서 그런 활동을 펼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음반 지빈 클리프에서 거의 두 곡 빼고 열 곡 수록인데 제가 여덟 곡을 가져왔고요. 앞서 주중에 소개한 더 하더 데이 컴이라는 음반 사운드트랙에서 지미 클리프가 담당한 음악 하더 데이 컴 주제가도 들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폴 사이먼 얘기가 자료 조사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때 그 남아공의 음바칸가 사운드 그리고 브라질의 또 삼바 바테리아에도 천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지미 클리프의 리듬 섹션에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레게를 연구한 시절이 또 있었대요. 폴 사이먼. 아, 이 사람은 굉장히 학구적이네요. 그래서 1972년에 또 지미 클리프의 세션을 기용해가지고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오늘 가져온 버전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음반은요. 이게 미국 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오버더빙 그리고 믹싱으로 발표된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확실히 뭐 이런 비유가 맞을까 모르겠는데 한국 내수 시장에서 우리가 먹는 라면, 미주에서 팔리는 또 그 외에 유럽에서 팔리는 라면 맛이 같을까 궁금해졌거든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음악도
기호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얘기하면 당시 프로듀서들이 지미 클리프 이 본격적으로 레게 순도 100%의 음반으로 구성된 이 음반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날것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레이션, 스트링 오버더빙을 포함해서 몇몇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 귀에는 지미 클리프 사운드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밥 말리나 웨일러스 사운드는 그들이 음반사가 그렇게 하자 그래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을 터고 오늘 준비한 버전은 음반 디스코그래피상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이지만 이후 미국 릴리스에 가서는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플이라는 앨범 제목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게 그 수록곡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음반에서 9곡 그리고 보너스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Harder They Come까지 10곡입니다. 자세한 제목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들어보죠.

오늘 DJ 선곡 열두의 앨범 반장 1969년에 발매된 지미 클리프의 지미 클리프 또는 미국 마켓에 발매된 원더풀 월드 뷰티풀 피플의 한 90%를 들어봤죠. 11곡 수록 앨범에서 제가 9곡 골랐고요.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미주에 개봉된 자메이카 메이드 인 자메이카 이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의 사운드트랙에서 지미 클리프가 주연했던 영화죠. 그가 작곡한 주제가 The Harder They Come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자메이카 킹스턴에 그 거주하던 지미 클리프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열어준 프로듀서가 특이하게도 뭐 특이하진 않죠.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국계 자메이칸이었어요. 레슬리 콩이라는 콩 공시성이겠죠. 영어 표기로는 콩 KONG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초기 곡들이 녹음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듀서가 헐값에 사들인 판권으로 나중에 그 라이센싱 장사를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면서 그게 일종의 아티스트에게는 수모죠. 헐값에 넘기긴 했지만 그 음악을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온전하게 뭐 발매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이 그 아까 그 설명한 프로듀서의 나름 횡포였고요. 그 다음에는 레슬리 콩이 단명했어요. 왜냐하면 30대 중반인가 후반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The Wailers의 한 멤버와 관련된 일화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

녹음된 그 자료들을, 음원들을 재발매하겠다, 라이센스를 팔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 웨일러스 멤버에게 걸렸죠.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네가 우리가 이러는데도 그걸 만약에 릴리스를 한다, 그렇게 되면 넌 저주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레슬리 콩, 프로듀서 레슬리 콩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웨일러스나 반말리를 얘기하고 또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약간 좀이 약간 좀 신비로움, 예, 그런 게 있어요. 우스개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레슬리 콩은 그렇게 사망을 했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세 음악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요. 토요일 2부 순서는 세계 음악인 열전,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이죠. 세 음악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로 함께하시죠. 자메이카의 아티스트 그레고리 아이삭스가 부르는 House of the Rising Sun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합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Do you still do your work
2: with your hands? I do it
1: with my mouth.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칼바람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0: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삶의 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1: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하, 아주 제목이 좋아요.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
3: 好吃的.好吃.
2: 川菜和粤菜. 我都爱吃的东西.都爱吃,很难得.因为有的喜欢川菜的人呢,因为比较喜欢刺激的味道,所以就不一定喜欢粤菜. 어. 对对，因为这个川菜和粤菜呢，这个味道确实不一样，
3: 完全两种风格。
2: 그렇죠보통이사촌요리는굉장히자극적인거고광동요리는굉장히심심한담백한걸좀추구하죠
3: 清淡清淡
2: 그러니까요그러니까다른데어근데어떤날은이런자극적인거먹고싶고요어떤날은또가벼운거이렇게담백한요리먹고싶고다좋아합니다세단어보겠습니다四川요리
3: 川菜，
2: 川菜，川이이제四川의약자죠。그래서川菜하면그대로四川요리。그래서만약에사천에가서자동차번호판을보면川
3: 川。对。
2: 자그다음에광동요리，
3: 粤菜，
2: 粤菜。마찬가지로광동에가셔서자동차번호판을보면粤가딱써있죠。
3: 对对对。
2: 그래서粤菜，단지동네，
3: 小区，
2: 네，小区，얼얼하다。
3: 마
2: 요건이제맛을표현하는거죠마맵다
3: 라
2: 라그래서마라요건이제많이들알고계시죠마라탕그래서마라향이좋다음식이맛있다
3: 향
2: 향말그대로이게향기롭다향자인데두가지의미가있죠향기가좋을때향또음식이맛있을때
3: 아향
2: 향
3: 鼻子香嘴香
2: 오그렇죠향기로도코로도향기로워요입으로도아우맛있어요그래서샹샹남다남기다
3: 剩
2: 剩남은밥
3: 剩饭
2: 剩饭남은음식
3: 剩菜
2: 剩菜추천하다
3: 推荐
2: 推荐추천인
3: 推荐人
2: 그대로추천인推荐人영화를추천하다
3: 推荐电影
2: 에이推荐电影电影영화죠식당을추천하다
3: 推荐餐厅
2: 推荐餐厅餐厅식당이니까식당을추천하다달다달콤하다
3: 甜
2: 甜甜的甜적당하다치우치지않다
3: 适中
2: 아딱맞아요适中야味道怎么样适中딱좋아딱좋아어울리다함께곁들이다
3: 配
2: 配맵고짠음식을좋아하다
3: 口重
2: 口重주로중국의북방사람들이이게좀
3: 口重
2: 口重
3: 还有西南也口重
2: 어그렇죠
3: 四川不
2: 四川四川四川거기도맵고짠음식을좋아하죠실은사실은
3: 其实
2: 其实담백하고감칠맛이있다
3: 清淡又鲜
2: 어清淡담백하다又鲜감칠맛딤섬
3: 点心
2: 点心点心点心깔끔하다
3: 清爽
2: 清爽파인애플빵
3: 菠萝包
2: 菠萝가파인애플이고요包가여기서이제빵을대신한겁니다그러니까요게어광동식일반적으로그래서菠萝包파인애플빵겉은바삭하고속은촉촉하다겉바속촉
3: 这个叫外酥里软
2: 그렇죠外酥酥가바삭
3: 对
2: 그다음에软은촉촉하다도되고원래는이제부드럽다라는뜻인데
3: 对对对
2: 여기서이제촉촉하다라고해서음식을표현할때쓰는표현이죠그래서外酥里软매우모모하다정말모모하다
3: 什么什么极了
2: 야참많이쓰여지는그어정도를나타낼때쓰는표현이죠什么什么极了뭐好极了好吃极了极了极了味道好极了뭐이렇게군침이돌다먹음직

0: 스럽다.
1: 什么什么馋人，
0: 아什么什么馋人
1: 好东西，前面肯定加好吃的，馋人。
0: 맛있어서군침이돌때馋人이
1: 对。
0: 렇게본문내용들어보겠습니다
2: 你最常去哪家饭店吃饭？
3: 我家小区门口那家川菜馆，他们家水煮鱼又麻又辣又香，每次去都吃得一口不剩。
2: 我也爱川菜，可是我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
3: 有啊，宫保鸡丁，甜辣适中，配米饭特别香。你平时口重吗？
2: 不重，其实我更喜欢粤菜，清淡又鲜，比如白切鸡、虾饺。
3: 粤菜点心确实好吃又清爽。我知道一家餐厅，那儿的菠萝包外酥里软，好吃极了。
2: 听着就馋人，周末咱们一起去尝尝。
0: 너밥 먹으러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야?
1: 你最常去哪家饭店吃饭？
0: 오, 니, 너 쥐이 창 쥐, 자주 가는 곳이 나자 판덴 어디 자주 가서 먹어? 吃饭? 오, 좋습니다. 우리 단지 입구에 있는 스촨 요리집.
1: 我家小区门口那家川菜馆。
0: 川菜馆 딱 듣자마자 벌써 아, 군침이 돕니다. 我家 小区 门口, 小区 그대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죠. 그 입구에 있는 门口 문 앞에 있는 나자 川菜馆 사천 식당 거기 자주 가지. 거기 水煮鱼가 얼얼하면서 매우면서도 맛도 좋아. 매번 갈 때마다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어.
1: 啊，他们家水煮鱼啊，又麻又辣又香，每次去都吃得一口都不剩。
0: 그러니까요. 다음은 자, 水煮鱼. 이게 일종의 이제 물고기 생선 요리인데, 水煮鱼.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삶은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푹군 거. 水煮鱼. 요 마, 요 라, 요 샹.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마하고 라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맛인지 알겠죠? 요 마, 요 라. 거기다 또 마지막 방점을. 요 샹. 맛있어요. 매일 去갈 때마다 또 吃的 一口 不剩. 한 점도 한 입도 不剩 남기지 않아 싹싹 다 먹는다는 얘기죠. 나도 스촨 요리 좋아해.
1: 我也爱川菜。
0: 에, 워예 아이 川菜. 그냥 말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말로 아이 川菜.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나는 아, 맵찔이라 맵지 않은 스촨 요리로 추천해 줄수 있어?
1: 可是我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
0: 근데 사실 川菜 还是辣的好. 可是我怕辣. 난 매운 걸잘못 먹어요. 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 근데 그 중에서 不太辣的, 네, 그죠? 不辣的川菜推荐吗？ 그렇게 맵지 않은 요리 추천해 줄수 있어? 그럼 宫保鸡丁은 매콤 달콤한 게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 맵고 짠거 좋아해?
1: 有啊，宫保鸡丁甜辣适中，配米饭特别香。你平时口重吗？
0: 그렇죠. 여아 그렇게 맵지 않은 거 당연히 있죠. 宫保鸡丁 요것도 일종의 이제 닭고기 요리인데
1: 对。
0: 닭고기도 들어가고 그 말린 고추, 땅콩,
1: 对。花生或者
0: 花生,
1: 是腰果。
0: 腰果,
1: 反正也是一种那个坚果啦，硬硬的那种坚果。
0: 아 일종의 이제 견과류군요.
1: 对对
0: 근데
1: 对。
0: 땅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볶아서 이때 저는 좋은 게그 말린 고추. 아 그거 이렇게 아주 맵지만 않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공바오찌딩. 티엔라, 티엔 달콤하다, 라 맵다니까 매콤 달콤, 달콤 매콤, 适中 딱 적당해요. 페이 뭐뭐하고 곁들이면 뭐뭐와 같이 먹으면 미판 밥 그러니까 하얀 쌀밥과 같이 먹으면 特别香, 너무 맛있어요. 너 평소 口中吗? 너 맵고 짠 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0: 아니 사실 나는 광동 요리를 더 좋아해.
1: 부종 부종. 其实我更喜欢粤菜.
0: 저 부종 아 我 거종 아 부종 부종 그렇게 나 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其实我更喜欢粤菜. 어 나는 광동 요리를 훨씬 더 좋아해. 담백하고 재료 맛이 살아 있잖아. 예를 들면 광동식 닭 백숙이나 새우만두 같은 거.
1: 清淡 요신. 比如说白切鸡虾饺.
0: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 좋죠. 清淡 요신.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아, 확 나는 거.
1: 그시 홍老师, 您觉得韩国人会喜欢白切鸡吗?
0: 어, 당연, 有些人 可能 한국人也有口重的. 口重的人 不太喜欢这种饮食. 但是像我这样 比较怕辣的.
1: 어.
0: 这个白切鸡
1: 比较好是吗?
0: 比较好.
1: 白切鸡特别鲜.
0: 对.
1: 아,
0: 对.
1: 但是 这个鲜本身对口重的人来说是有点问题。鲜就是鸡本来的味道。对对对对对。很多人其实喜欢吃口重的人其实怕。没错，没错。鸡本来的味道。对对对。比如
0: 예를 들어서 바이체지 그러니까 일종의 광동식 백숙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백숙에 비해서 약간 닭고기 냄새가 나죠.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鲜. 그러니까 그거만 피하면 됩니다. 샤자오 그다음에 어허 요거 맛있죠.
1: 아, 이거 다른 孩子都喜欢吃.
0: 새우만두. 광동식 딤섬은 확실히 맛있고 깔끔하지.
1: 粤菜点心确实好吃又清爽.
0: 그렇죠. 粤菜 그 광동식 点心 그 딤섬은 确实 확실히 好吃 맛있고 又清爽. 아, 담백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어, 내가 아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파인애플 빵이 겉바속촉으로 정말 끝내줘.
1: 我知道一家餐厅那儿的菠萝包外酥里软好吃极了.
0: 그렇습니다. 我知道一家餐厅 내가 식당 하나 아는데 那儿的 거기 菠萝包, 파인애플 빵. 아, 좋아요. 광동 가면 먹어봐야 됩니다. 菠萝包, 外酥里软, 겉바속촉, 好吃极了. 아, 너무 맛있어요. 듣기만 해도 군침도네. 주말에 우리 같이 먹으러 갈래?
1: 听着就馋人,周末咱们一起去尝尝.
0: 听着, 듣기만 해도. 아, 就馋人, 오, 군침이 돌아요. 周末, 주말에 咱们一起去尝尝. 주말에 같이 먹으러 갈래? 좋습니다. 해설 볼까요? 98쪽입니다. 첫 번째, 페이, 어울리다, 함께 곁들이다. 火锅에 시원한 콜라를 곁들이니 정말 끝내준다.
1: 吃火锅配冰可乐爽到家了.
0: 그렇습니다. 吃 火锅, 火锅를 먹으면서 配冰可乐, 시원한, 冰可乐는 아주 시원한 거죠. 冰可乐, 아, 爽到家了. 다오지아로는 정말 최고의 정점에 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슝 다오지아로 정말 끝내준다. 슝은 아주 시원하다죠. 흰죽에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중국인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이다.
1: 白粥配咸鸭蛋是中国人的童年味道。是吗？确实是小的时候吃过很多。有咸鸭蛋那时候很开心。哦，因为很香，然后又能当菜吃。
0: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째까째까 야단.
1: 怎么说呢这个是咸鸭蛋确实咸这个生活不太好的时候那个时候物质也不丰富所以有个咸鸭蛋就觉得很香现在嘛就觉得太咸了嗯그래서
0: 童年 味道, 어린 시절 추억의 맛, 가난할 때의 맛. 회색 티셔츠에 짙은 청바지를 입으니까 정말 깔끔해 보인다.
1: 这件灰T恤 配那件深蓝牛仔裤看着特别干净.
0: 그렇죠. 회색, 코이 저 그대로 회색이고요. 티슈는 티셔츠죠. 그 다음에 牛仔裤, 청바지인데 어떤 牛仔裤? 深蓝, 짙은 남색이죠. 그러니까 深蓝牛仔裤看着特别干净, 아주 깔끔해 보인다. 두 번째는요, 뭐뭐뭐뭐, 지러, 매우 뭐뭐하다, 정말 뭐뭐하다. 아래층 빵집은 맛이 정말 끝내준다.
1: 楼下面包店好吃极了.哎，楼下
0: 아래층이죠.面包店棒子好吃极了.휴일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 기분이 너무
1: 좋다.放假不用早起，心里舒服极了.哎，放假
0: 휴일이죠.不用早起，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心里舒服.

0: 후지 아, 너무 좋아요. 네가 준이 쿠션 너무 푹신해서 낮잠 잘때 이거 없으면 안 돼.
1: 你送的这个抱枕软极了，我午睡全靠它了。
0: 抱枕 요게 이제 껴안는 베개 그래서 쿠션

0: 像骑单车，想保持平衡，就得往前走。
1: 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你最常去哪家饭店吃饭？
3: 我家小区门口那家川菜馆，他们家水煮鱼又麻又辣又香，每次去都吃得一口不剩。
2: 我也爱川菜，可是我怕辣。有不辣的川菜推荐吗？
3: 有啊，宫保鸡丁，甜辣适中，配米饭特别香。你平时口重吗？
2: 不重，其实我更喜欢粤菜，清淡又鲜，比如白切鸡、虾饺。
3: 粤菜点心确实好吃又清爽。我知道一家餐厅，那儿的菠萝包外酥里软，好吃极了。
2: 听着就馋人，周末咱们一起去尝尝。
1: 怎么说이렇게말해요？백족입니다。四川요리는맛이진하고맵고얼얼해서중독성이강해요。
0: 川菜味重，又麻又辣，特别过瘾。
1: 맛이진하다라는표현으로웨이쫑이렇게썼네요。그래서요마요라요건저나왔던거고요。特别过瘾，过瘾이라는말이중독성이강하다。광동요리는담백하고재료본연의맛을중시하죠。
0: 粤菜清淡，更讲究原汁原味。
1: 추구하다중요시한다장지오原汁原味원래본연의맛딤섬종류가다양하고아침차문화도매우독특해요。
0: 点心种类多，早茶文化很特别。
1: 很特别，맛집에서먹으려고줄서는게이제는익숙해졌어요。
0: 排队吃饭，现在都成习惯了。
1: 成习惯，익숙해지다。현지음식을먹는것도여행의즐거움이에요。
0: 吃当地食物也是旅行的乐趣。
1: 아유당연也是旅行的乐趣，즐거움입니다。꼭보고꼭먹기。
0: 必看必吃，
1: 광동식닭백숙。
0: 白切鸡。
1: 이게이제닭을통째로삶은 뒤에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 내옵니다. 착착착착 썰어 내오고요. 양념 거의 없고요. 맛이 담백한데 보통 생강파 등을 넣은 간장 소스. 저는 이 간장 소스가 좋아요. 네. 우리나라 백숙보다 약간 닭 냄새는 나는데 이 간장 소스가 좋아요.
0: 哎呀，我觉得鸡味儿太大了。
1: 그렇습니다. 선생님.
0: 你会做白切鸡吗？
1: 水开浸熟就行。
0: 真的假的？
1: 真的。下次我做给你尝尝。
0: 哦，真的吗？
1: 这是对话。
0: 对话，对话。
1: 자단어잠깐볼까요？물이끓다。
0: 水开。
1: 조금전에했던것처럼水开，이게이제白切鸡는결국이제그끓는물에삶는거니까요。물에담가익히다。
0: 浸熟。
1: 네이거이게이제핵심이죠。浸熟。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어학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반 정강사 김대진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아, 여러분 파트 7의 날인데 바로 내일 또 토익 시험이 있죠. 저는 풍문고로 그냥 계속 정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혹시 풍문고에서 보시는 분은 끝나고 같이 오늘 시험 어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 그 실제 시험 보신 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 이게 정말 좋죠. 그래서 내일도 12시 15분에 김대균 토익킹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6월 27일자 파트 7 더블 패시지 우리 공부해 봐야죠. 이게 좀 어려운 게요. 다섯 문제짜리 보통 트리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에 비해서 이 정도는 나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건 꼭 이해하시고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7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스터 헤일은 아마도 무엇을 할까? 이 3월 말 전에, 그러니까 3월 끝나기 전에 헤일이 do, 그러니까 Mr. Hale do before the end of March. 이게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 다음에 Hale에 대해서 암시되는 거, 그럼 Mr. Hale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토익 독해에서 suggested는 대부분 암시하다의 뜻으로 써요. 주장하다, 제안하다 말고 이 사람에 대해 암시되는 거, 이거는 이제 쑥 지나가는 문장, 쑥 지나가는 문장의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 암시되는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149번 미즈 도노반의 승진에 대해 승진과 함께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랬어요. 그러면 what is included? 그 다음에 이제 도노반's promotion. 이건 뭐 거의 다 밑줄 그어야겠는데 거의죠 뭐. 자, 그어야죠. 그리고 150번 언제 도노반이 새 역할을 맡을까? When Donovan begin a new role. 요게 이제 키워드죠. 그리고 151번 베넷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그 베넷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에서 concluded 나오죠. 파트 7의 하이튼 저 concluded 나오면 이 문제는 100% 연계 문제예요. 알았죠? 이 두 개의 본문을 합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51번 문제 푸는데 이게 연계로 안 풀린다? 그럼 여러분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계 문제라고 아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본문 같이 보시죠. 처음 패시지, 베넷 양에게 After 37 years, 37년을 봉직한 후 In the workforce, 노동력에서 And 그리고 12 rewarding years, 또 12번의 보상하는 해를 겪은 후 At Aurora Morris, 여기서 이제 상도 12번이나 받으면서 I'm writing to formally notify you, 제가 정식으로 당신에게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Of my retirement, 제 은퇴에 대해서. 그럼 베넷은 이 은퇴를 통보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직책을 상상해 보세요. 알았죠? My final working day will be March 28. 제 마지막 근무일은 3월 28일이에요. 이것도 밑줄 그어두세요. 밑줄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Thank you for your encouragement. 당신의 그 권장, 용기를 북돋아줌. 그게 encouragement라 그랬죠. 고무에 감사드립니다. And 그리고 for The many opportunities you have given me, 당신이 나에게 준 많은 기회에 감사드려요. During my time here, 이곳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베넷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 one of the parts of my job I valued most. 내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제 역할 중에 하나는 was leading the annual finance seminar. Leading the annual finance seminar. 그래서 연례 그 재무 세미나를 이끄는 거였어요. For our branch supervisors. 우리의 지부 감독자들을 위해서.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 이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은근히 어려워요. 148번. 지금 이 글쓴이가 맨 아래 보면 아니면 저 위에 to from 여기를 보면 hail이에요. hail. hail은 어떤 일을 했냐? A번 암시하는 것 중에 He has regularly conducted training sessions for managers. 매니저들을 위한 그런 훈련 수업을 정기적으로 이끌었다, 수행했다. 여기 regularly가 매년마다. 그리고 지금 이끌었다 이런 것도 다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오죠? 아, 그래가지고 지금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정답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저 148이 먼저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those sessions. 아, 이런 수업들이 allowed me, 저로 하여금 to support others, 남을 돕는데 도움을 줬죠. 돕도록 허용했죠. While also showing that, 대디아를 보여줌과 동시에 financial planning, 재무 계획이 can be engaging and practical. engaging이 무슨 뜻? 매력적인. 이게 아주 매력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다음 보시죠. Before I leave, 제가 떠나기 전에 I will do everything. 제가 모든 일을 하죠. I can.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to complete my remaining assignments. 제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데. And 그리고 help prepare a colleague to assume my duties. 제 동료가 제 임무를 떠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3월 28일 그저 3월 말에 끝났는데 그 전에 뭘할것 같냐? 당연히 B번 help prepare another employee for his duties. 그죠? 또 다른 직원이 자신의 임무를 좀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죠. 인수인계를 잘해 나가야 이제 마무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7번 정답이 B번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순서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밑줄을 그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그어두면 아까 뭐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둬야 이게 아 이게 몇번 그거였구나 이렇게 보면서 풀어나가기 좋단 말이에요. 자, 저 본문이랑 막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에 밑줄을 그어둬야 돼요. 계속 본문을 보시죠. Those sessions. 이러한 그 다음 계속 봐야죠. Please부터 읽겠습니다. Please예요. Please let me know.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If there is anything further I can do.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추가로 뭐가 있는지. To make the transition easier. 이 인수인계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뭐더할수 있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I wish you. 저는 당신과 everyone at Aurora Motors의 모든 사람들에게 continued success. 계속적인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길 바래요. 이렇게 됐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죠. Ms. Donovan에게 I'm pleased to let you know, 알려드리게 돼서 기뻐요, that you've been promoted, 당신이 승진됐어요. From your current position, 현재 직책, Senior Financial Analyst에서 to Finance Training Manager로 이제 승진하게 됐다는 걸 알리게 돼서 기뻐요. Effective immediately after Mr. Hale's retirement. 여기 나왔죠? 헤일이 은퇴한 직후에 유효하여. 이게 직역이고, effective 다음에 시점 나면 언제 언제 부로 이렇게 번역하죠. 그럼 해일 은퇴 직후 아까 3월 28일에 은퇴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근무 시작은 3월 29일이죠. 그래서 150번 정답이 D번이 되는 거예요. 3월 29일 D가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진되면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좋은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세요. The attached file, 그 첨부된 파일은 includes information,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About your revised salary, 수정된 봉급과 그 다음 밑줄 your private office, 당신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정보. And 그리고 additional employment benefits, 추가적인 고용 혜택,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자, 여기서 149번이 풀리죠. 이제 승진하다 보니까 개인 사무실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149번의 정답 C, an individual office space. C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아직

0: 문제 남았어요. 계속 봐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An additional employment benefits까지 읽었죠. This promotion, 이 승진은 was approved, 승인되었습니다. By the executive committee, 임원위원회에 의해서 which recognized your attention to detail. 이 위원회가 당신이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어떤 공로 아니면 그 실력을 인정해 주었죠. Dependability, 또 독립성과 and leadership potential, 리더십의 어떤 잠재력 이런 걸 인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분은 은퇴한다라는 걸 통보했고 또 지금은 이 베넷이 이런 통보를 받은 사람인데 또 이렇게 당신이 승진했어요 이런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 이 베넷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마지막 문제가 풀리죠. 마지막 문제 정답은 바로 뭡니까? A번이죠. She is involved in staffing and promotion decisions. 지금 두 번째 패시지에서 승진 결정에 참여하는 거였고 직원 충원에도 참여하는 거죠. 지금 한 분이 은퇴하니까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맥으로 봐서 두 개의 패시지를 합쳐서 보니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51번 정답은 A번으로 이제 다 풀렸죠. 그러면 이제 안 읽어도 돼요. 이제 더 읽을 게 없죠. 하지만 우리 연습이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Your consistent effort, 당신의 꾸준한 노력이 has earned you, 당신에게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얻게 주었죠. And we are excited to see you grow in your new capacity. 당신의 새로운 역할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capacity 동그라미, 왕 별표. 여러분이 그 capacity 뜻이 뭐예요? 능력, 수용 능력. 물론 그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role, 역할, role, 역할, 이 뜻입니다. 이걸로 파트 6의 그 capacity가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이라는 문맥인데 capacity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다른 거 고르는 사람이 많은데 capacity가 역할의 뜻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Please send me a reply. 응답을 해주세요. By March 20th, 3월 20일까지. To formally acknowledge this promotion. 이 승진을 정식으로 인증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베네트가 썼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 세 분도 읽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또 너무 예민하게 다 알아듣겠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틀어놓고 주무셔도 리스닝, 리딩에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을 저지르세요. 공부하세요.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47에서 151번 본문을 두 개 함께 듣습니다.
1: Dear Ms. Bennett, after 37 years in the workforce and 12 rewarding years at Aurora Motors, I'm writing to formally notify you of my retirement. My final working day will be March 28th. Thank you for your encouragement and for the many opportunities you have given me during my time here. One of the parts of my job I valued most was leading the annual finance seminars for our branch supervisors. Those sessions allowed me to support others while also showing that financial planning can be engaging and practical. Before I leave,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complete my remaining assignments and help prepare a colleague to assume my duties. Please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further I can do to make the transition easier. I wish you and everyone at Aurora Motors continued success. Sincerely, Martin Hale.
2: Dear Ms. Donovan, I am pleased to let you know that you have been promoted from your current position as Senior Financial Analyst to Finance Training Manager, effective immediately after Mr. Hale's retirement. The attached file includes information about your revised salary, your private office, and additional employment benefits. This promotion was approv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which recognized your attention to detail, dependability, and leadership potential. Your consistent effort has earned you this opportunity, and we are excited to see you grow in your new capacity. Please send me a reply by March 20th to formally acknowledge this promotion. Sincerely, Nora Bennett.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토익 만점 강의 노트 5월 6월 부분 Substitute 계속하고 있죠. 예문 하나 남았습니다. The company substitute digital forms for paper documents. 그 회사는 종이 서류 대신에 디지털 양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ngineering, 공학이죠. The bridge is considered a remarkable feat of engineering. 그 다리는 놀라운 공학적 업적으로 여겨졌다. 여기는 feat도 꼭 알아둬요. 이게 뭐라고요? 업적, 위업. 짧은 스펠링의 F-E-A-T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암기하세요. Boring, 지루한 이런 단어인데요. The safety presentation, 그 안전 교육은 was boring, 지루했다. 왜냐하면 it repeated information everyone already know 또는 already knew,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Boring, 남을 지루하게 하면 ing, 자기가 지루하면 과거 분사. 아, 따분해 이럴 땐 I'm bored, 과거 분사를 씁니다. I'm bored. 근데 그녀가 남을 좀 지루하게 한다 할 때는 she's bor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비교해서 알아두십시오. The report was accurate. 그 정보, 보고서 정보는 정확했지만 but its writing style, 그 글쓰기 스타일이 was rather boring, 다소 지루했다 이런 얘기고요. Trite도 모르는 분 많아요. 이 trite가 진부한, 흔해 빠진 이런 단어입니다. The advertisement, 그 광고는 used a trite slogan, 아주 진부한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That failed to attract customers' attention. 이게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죠. Trite, 이 단어 알아두시고. Fit가 뭐라고요? 위협이나 업적. Trite는 진부한, 흔해 빠진. 짧은 스펠링의 단어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겸손하게 공부하세요. His speech was full of trite expressions. 그의 연설은 진부한 표현들로 가득했다. About teamwork and success. 팀워크와 성공에 관한 진부한 그런 표현들로 가득했다. 잘 기억하십시오.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내일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현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1: yes.
0: Are you ready?
1: Oh, ready to do what though?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자,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week 하려고
0: sorry,
1: 그랬는데
0: 선생님.
1: 멈추셨네요.
0: 네.
1: Okay, 자, 오늘은 페이지 number 146의 weekly review 타임인데요. 이번 주에 뭐 다양한 거 했었죠. 호텔에 짐을 맡기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리고 뉴스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뉴스에 관련돼 있는 대화문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0: All right,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were arriving early to a hotel and we wanted to see if we can store our luggage with them.
1: 맞습니다. 호텔에 일찍 도착해서 짐만 맡기고 돌아다니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0: 네.
1: 제가 좀 일찍 도착할 예정이라 정상 체크인 시간까지 6시간 정도 공백이 있어요. 자, 전 일찍 도착하고 있을 거예요.
0: I'll be arriving early.
1: 그리고 약 6시간 공백이 있어요.
0: And there's about a 6-hour gap.
1: 그 일반적인 체크인 시간 전에
0: Before the standard check-in time. I'll be arriving early and there's about a 6-hour gap before the standard check-in time.
1: 네. 여기서 I will arrive도 가능한데 I'll be arriving 하겠으면 조금 더 생생한 생동감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0: 맞아요.
1: 한번 한 적이 있었죠.
0: 상대방한테 이거를 상상해 달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막 내가 한참 도착하고 있는 걸 상상해 봐요. 이런 느낌.
0: 네.
1: 그리고 there's about a 6-hour gap. 이 gap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공백이라는 뜻을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혹시 얼리 체크인이 가능할까요? 자, 당신은 혹시 제공하나요?
0: Do you happen to offer
1: 이른 체크인을
0: early check-in? Do you happen to offer early check-in?
1: 'Happen to'라고 하는 게 어쩌다 혹시 있나요? 뭐 이런 느낌인데, so possibly랑 좀 비슷하다고 그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쵸?
0: possibly right? 하고 좀 더 부드럽게 혹시 뭐뭐 있을까요? 뭐 혹시 뭐 하시나요? 아하.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happen to 아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1: 아 그러면 나한테 뭐 좀 빌려줄 수 있는가 할 때 좀 좋겠네요. 모르는 사람한테.
0: 오, 좋아요. Do you happen to have an extra pen?
1: 그냥 do you have 이거보다 왠지 do you have 그냥 그러면 무슨 맡겨놓은 거 있어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0: Yeah.
1: 그래서 더 예의가 있다. 자, 세 번째는요. 그게 불가하다면 적어도 그때까지 호텔에 짐이라도 좀 맡길 수 있을까요? 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0: If that's not possible
1: 제가 적어도 제 짐을 남겨도 되나요?
0: Can I at least leave my luggage
1: 당신과
0: with you
1: 그때까지
0: until then If that's not possible, can I at least leave my luggage with you until then?
1: 네, 여기서 leave something with someone이라고 쓰면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0: 네.
1: 잠깐 맡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책임 같은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이렇게 할 때는 leave something to someone이라고 보통 쓰죠.
0: 맞아요.
1: Right.
0: I'll leave this project to you.
1: To you. 그거는 이제 책임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with가 아니라 to가 더 잘 어울린다는 거.
0: 맞아요.
1: Right.
0: 그리고 자, 짐도 luggage라고 해도 되지만 baggage도 괜찮죠.
1: 같은 단어죠. 그렇죠?
0: 네.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ll be arriving early and there's about a 6-hour gap before the standard check-in time. Do you happen to offer early check-in? If that's not possible, can I at least leave my luggage with you until then? It'd be great if I could explore the area without having to carry it around. I'm hoping to make the most of that time.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the response email for the previous one.
1: Okay, 자, 호텔의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착 전에 미리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0: Thank you.
1: 저희에게 손을 뻗은 것에 대해
0: For reach

0: reaching out to us.
1: 당신의 도착에 앞서.
0: Ahead of your arrival.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head of your arrival.
1: 네. Reach out to someone 한다는 것은 뭐 문의가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0: 맞아요. 그럴 때 reach out to라고 합니다. When 네. you have a problem or you need someone's help.
1: 그리고 ahead of your arrival. 이거 그냥 before 써도 될까요?
0: 네. Before. 근데 before 쓰면 of가 필요 없습니다.
1: Okay.
0: 그래서 before your arrival.
1: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Early check-in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확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른 체크인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 Early check-in may be available.
1: 하지만 저희는 그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0: But we can't guarantee it.
1: 미리.
0: In advance. Early check-in may be available, but we can't guarantee it in advance.
1: Maybe라고 쓴 거를 보니까 확신이 뭐 완전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0: Yeah, it's quite low, but it's still say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1: Okay, may는 뭐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guarantee 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서 쓰게 되고 guarantee 할 때 여러분 스펠링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GA가 아니라 GUA예요.
0: 네, 근데 발음은 그냥 care, guarantee.
1: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그동안 저희에게 짐을 맡기고 나가셔서 시내를 둘러보셔도 됩니다. 자, 그 와중에
0: In the meantime,
1: 당신은 당신의 가방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0: You can leave your bags
1: 저희와
0: with us
1: 그리고 밖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0: And head out
1: 그 도시를 탐험하기 위해
0: to explore the city. In the meantime, you can leave your bags with us and head out to explore the city.
1: 네, explore가 사전적으로 탐험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헤비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이거는 그냥 구경하고 뭐가
0: 맞아요.
1: 있는지 한번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0: 네, right. 그냥 약간 둘러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뭐 있지? 이런 게 explore라고도
1: 결국 합니다. 결국 뭐 check out? 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0: 오, 네, 맞아요. 네,
1: 그래서 너무 헤비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in the meantime 이거는 뭐 그 와중에 A를 하는 와중에 B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는 뭘 할 테니까 넌 뭐뭐를 그 와중에 하고 있어라 라고 쓸 때 많이 쓰겠죠. 오케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head of your arrival. Early check-in may be available, but we can't guarantee it in advance. In the meantime, you can leave your bags with us and head out to explore the city. If your room becomes ready earlier, we'll let you know straight away. Let us know if you need us to store your luggage for a while after checkout as well.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new story covering the Oscars when K-pop Demon Hunters
1: 네.
0: won the award, right?
1: 와, K-pop Demon Hunters가 오스카상을 수상을 하고 하지만 아쉽게도 수상 소감 일부를 또 자른 일로 거기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0: Yeah, 그렇죠? they were cut off.
1: I know.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0: Okay.
1: K-pop 데몬 헌터스가 2026년 오스카에서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주요 부문상 두 개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K-pop 데몬 헌터스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훔쳤다.
0: K-pop Demon Hunters stole the spotlight.
1: 2026 오스카에서
0: at the 2026 Oscars.
1: 두 개의 주요한 상들을 집으로 가져가며
0: Taking home two major awards, K-pop Demon Hunters stole the spotlight at the 2026 Oscars, taking home two major awards.
1: 네. 여러분들 여기서 steal the spotlight, 이거는 어떻게 보면 steal the show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뭔가 그거를 내가 다 가져간 거예요.
0: 주목을
1: 한 몸에 받는 겁니다.
0: 네, 특히나 뭔가 awards가 많을 때 대부분 그 awards를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he stole the spotlight.
1: 싹쓸이했어.
0: 네.
1: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상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냥 그런 상을 win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0: 네.
1: 자, 두 번째는요. 단순히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건 증명했다.
0: It proved.
1: 그게 단지 떠들썩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0: That it wasn't just hype.
1: 하지만 진짜 딜이라는 걸.
0: But the real deal. It proved that it wasn't just hype, but the real deal.
1: 네.
0: 선생님, what is

0: the real deal.
1: 아, real dea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거 그냥 좋대.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Mm-hmm. 그런 게 아니라 yeah. 정말 진짜 백이 제대로 된 것. Yeah. 이것을 real deal이라고 쓸 수 있겠죠.
0: This is the real deal.
1: Right. Mm-hmm. Okay, 그래서 hype이 아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삽입곡 골드는 이미 대단한 현상이었고 이번 오스카 수상이 그 사실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자, 그 노래 골드는 이미 현상이었다.
0: The song Golden had already been a phenomenon.
1: 그리고 그 오스카 수상은 그 딜을 밀봉했다.
0: And the Oscar win sealed the deal. Mm-hmm. The song Golden had already been a phenomenon and the Oscar win sealed the deal.
1: 네. 여기서 phenomenon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현상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이미 이 단어 자체에서 대단하다는 게 묻어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뭐 앞에 뭐 amazing이라든가 great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가 없죠.
0: Mm-hmm.
1: 그리고 seal the deal 한다는 거 이거는 mm-hmm. 거래를 뭐 닫아버리다 이 얘기는 확실히 뭔가를 굳히다.
0: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뿐만 아니고 네. 이거 상 받아가지고 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다.
1: 아하.
0: 인정받은 거다.
1: 이건 마무리야. 더 이상 네. 할 얘기가 없어. 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Al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K-pop demon hunters stole the spotlight at the 2026 Oscars, taking home two major awards. It proved that it wasn't just hype, but the real deal. The song Golden had already been a phenomenon, and the Oscar win sealed the deal. Still, the Oscars are under fire for cutting off part of the acceptance speech. Regardless, the film has taken the world by storm and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is it a boyfriend and girlfriend? They're on and off.
1: 아시잖아요. 어쩔 때는 남친 여친으로 나오다가, 어쩔 네. 때는 그냥 짝사랑하는 내용으로 네네. 나오다가, 그렇습니다.
0: And 그럼, they're talking about the Oscars.
1: Yes. 자, 어젯밤에 오스카 시상식 봤어요? 하고 이제 세봉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0: 네.
1: 자, 넌 그 오스카를 잡았니?
0: Did you catch the Oscars?
1: 어젯밤에.
0: Last night. Did you catch the Oscars last night?
1: 네. So 그때 watch 대신에 catch를 쓰면 특히나 live show 같은 거 놓치지 않고 봤냐라는
0: 맞아요.
1: 뜻으로 쓸 수 있었죠.
0: 여러분, did you catch easy writing this morning?
1: Oh, I hope you did. okay, 그리고 오스카 시상식 자체는요. The Oscars. S까지 이렇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1: 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내 감정을 제대로 건드렸는데 수상 소감을 자른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자, 응, 그건 정말 날 쳤어.
0: Yeah, it really hit me.
1: 감정에 대고.
0: In the feels.
1: 하지만 그 연설들을 잘라버리는 건 큰 no-no였지.
0: But cutting off the speeches was a big no-no. Yeah, it really hit me in the feels. But cutting off the speeches was a big no-no.
1: 네.
0: 네, it really hit me in the feels. 대신 it really touched me. 뭐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1: 아, 뭔가 감정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건드렸다.
0: 네.
1: Okay.
0: 이 hit me in the feels가 사실 되게 네.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거든요. 그래도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럼요. 네. 왜냐하면 남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hit했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a big no-no. Right? No, no를 정말 명사로 만든 겁니다.
0: 네, no, no.
1: No, no,
0: no. That's a big no, no.
1: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세 번째로요. 내 말이, 톱 배우들이 응원봉 흔드는 거 봤나요? 자, 내 말이 그 말이야.
0: I know.
1: 넌 그 모든 A-list 배우들을 봤니?
0: Oh, did you see all those A-list actors?
1: 조명 막대기들을 흔드는
0: Waving light sticks? I know. Oh, did you see all those A-list actors waving light sticks?
1: 네. 여기서 I know라고 해서 know를 지금 올리셨어요. 그렇죠?
0: 네.
1: 이럴 때는 뭔가 나도 공감한다, 동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한 표현입니다. Right.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Okay, let's take a listen.
2: Did you catch the Oscars last night?
3: Yeah, it really hit me in the feels. But cutting off the speeches was a big no-no.
2: I know. Oh, did you see all those A-list actors?

0: characters waving light sticks?
1: Of course. It was truly a moment of national pride. I got so emotional and broke down in tears.
0: I thought you were French, though.
2: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silly dialogue, but mm-hmm.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3: 아, 맞아요. 이거 들으면서, 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 네. 아니면 내가 당한 적이 있었지.
2: 맞아요.
3: 아,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니,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자, 어떻게 넌 갈 수 있니?
2: How could you go?
3: 내 등 뒤로.
2: Behind my back.
3: 그렇게.
2: Like that. How could you go behind my back like that?
3: 희한하게 이 how could you 있잖아요.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할 때는 how could you를 좀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난 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uh-huh. 거니까. 그런데 뭔가 상대방을 딱 봤는데 아름다워요. Uh-huh.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이럴 때는 can you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러네요.
3: How can you be so nice?
2: How can you be so beautiful?
3: Beautiful.
2: How can you be so handsome?
3: 왠지 쌤은 how can you를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은 느낌.
2: Oh, yeah. You're so sweet, 선생님.
3: 근데 저는 왠지 how could you를 많이 들을 것
2: no.
3: 같아요. 아니군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등 뒤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뒤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꾸민다는 느낌, 그렇죠?
2: 맞아요. Right. Go behind someone's back.
3: Yes. 자, 두 번째는요. 잠깐, 뭐라고? 왜 느닷없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잠깐, 뭐?
2: Wait, what?
3: 왜 넌 나에게 오고 있니?
2: Why are you coming at me?
3: 불현듯.
2: Out of nowhere. Wait, what? Why are you coming at me out of nowhere?
3: 네. So 여기서 come at은 그냥 왜 걸어오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죠? 나한테 태도, 안 좋은 태도 그런 식으로 보여주던가 뭐, 뭐라고 나무라던가
2: 맞아요.
3: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 맞아요.
3: 자, 세 번째로요. 꿈에서 날 두고 세리아나랑 바람 피웠잖아. 뻔뻔하기는. 자, 넌 날 두고 바람을 피웠어.
2: You cheated on me.
3: 세리아나와.
2: With Seriana.
3: 내 꿈에서.
2: In my dream.
3: 그 뻔뻔함.
2: The nerve. You cheated on me with Seriana in my dream. The nerve.
3: 네.
2: 네, 누구를 두고 바람 피울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3: 아,
2: Cheat
3: 맞아요.
2: on someone.
3: 네.
2: She cheated on her boyfriend. 뭐 이렇게.
3: 아, so 내가 두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어? 내 위에서 바람 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All right.
2: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1: How could you go behind my back like that?
4: Wait, what? Why are you coming at me out of nowhere?
1: You cheated on me with Seriana in my dream. The nerve.
4: Why am I catching strays for something I didn't even do?
1: Don't play dumb. A woman's intuition never lies.
2: And that is a wrap for this week.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3: 네, 한 주간 이렇게 소정작 해왔던 거 이렇게 주말에 같이 입영작 해보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스터디 메이트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기 연습하는 거 전 계속 그거 푸시하고 있는데 좀 중요하다고 봐요.
2: 네, 너무 좋죠. It's so, things are so much better when you do it together.
3: Yeah.
2: 네. All right, have a good weekend. We'll see you on Monday. Bye for now.
3: Bye.

0: 권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0: 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Kwee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다뤘던 다섯 개의 기사를 다시 한 번씩 공부를 하고 들어보면서 복습해보는 토요 복습 시간입니다. Let's start with Monday.
2: When we talked about Gap, the clothing store, launching that direct checkout within Gemini from Google, so you don't need to go to their website at all, that can be described as an innovative shopping feature.
3: 그렇죠. 제미나에서 갭 제품을 바로 대화형으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제휴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innovative, 혁신적인 shopping feature 이렇게 불렀죠.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e clothing retailer Gap has officially partnered with Google to introduce an innovative shopping feature within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3: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갭이 좀 선점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 우위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clear competitive advantage란 말이 있어요. 자, 문장에서 들어볼게요.
2: Navigating the fiercely contested modern fashion landscape requires innovative strategies to maintain a clear competitive advantage over rivals.
3: Okay. 자, 두 개의 문장이 포함된 기사 전체를 그러면 좀 집중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4: Gap launches direct checkout within Google Gemini.
5: The clothing retailer Gap has officially partnered with Google to introduce an innovative shopping feature within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This collaboration allows consumers to easily purchase garments directly through Gemini without ever visiting the official brand website. Integrating this checkout technology confidently helps the apparel corporation capture active buyers who increasingly utilize conversational search tools. Rather than relying on pulling data from public web pages, Gap takes a more proactive approach by directly sharing precise product information with Google. This deliberate arrangement allows Gap to maintain full control over how its brand and products are presented throughout the entire online shopping journey. Customers can complete their purchases quickly through a well-established payment system that prioritizes security. Navigating the fiercely contested modern fashion landscape requires innovative strategies to maintain a clear competitive advantage over rivals. Although the current version of the system does not yet support loyalty program integration, the development team is actively working on future updates that will improve its automated features. Integrating these conversational purchasing options signals a truly significant step toward futuristic shopping.
3: 자, 기사 내용을 두 개의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문 1번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책 있으신 분들은
2: Gap partnered with Google Gemini to enable direct clothing purchases within the AI platform.
3: 제휴 관계를 맺었다. partner를 동사로 쓸 수 있다고 저희가 본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Gap partnered, 이리 붙여서 with Google Gemini가 맞죠?
2: Yep, and the second word to enable direct clothing purchases.
3: 뭘 가능하게 도왔다라는 의미로. 자, 요약문 2번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 This innovative strategy helps the brand control data and maintain a strong competitive edge.
3: 미국 영국 발음이 다소 좀 다른 미국 발음은 innovative 이렇게 하고요. 영국 발음은요?
2: Innovative. 아.
3: innovative. 저도 이제 뭐가 영국 미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과 항상 지내다 보니까.
2: 둘 다 괜찮아요.
3: 괜찮아요. 네. 네. This innovative strategy.
2: And the second word, strong competitive edge.
3: Edge. 뭔가 경쟁 우위를 얘기할 때 edge란 말도 많이 쓰죠. 좋습니다. Moving on to Tuesday.
2: Where we looked at Meta and them trying to get creators back onto Facebook by guaranteeing payments. So guaranteed monthly compensation was the advantage.
3: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다시 유치 혹은 유인하기 위해서 월 단위의 정액, 정해진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2: 그렇죠.
3: Guaranteed는 보장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2: 네.
3: Monthly compensation.
2: This strategy offers guaranteed monthly compensation to personalities with established followings on competitor applications like TikTok and YouTube.
3: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이 페이스북 본연의 커뮤니티 중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revive

0: established daily skincare routines. Scientists emphasize that consistently applying protective sunscreen alongside proven topical medications remains the most dependable strategy. Going forward, skin science research is expected to concentrate more on refining the use of core ingredients like collagen rather than chasing after ever more extreme skincare trends.
1: 자, 두 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있으신 분들은 빈칸 채워보세요. 요약문 1번.
2: Modern cosmetic clinics offer bizarre therapies utilizing ingredients like salmon sperm and bird droppings.
1: 자, 첫 번째는 미용 클리닉을 이제 기사에서는 뷰티 클리닉이라고도 했는데 cosmetic clinic이라고 하죠. 그래서 cosmetic이 들어갔어야 되고요.
2: And the second word, bizarre as in bizarre therapies, 좀 이색, 특이한 치료법.
1: 그렇죠. Bizarre. 자, 스펠링 정확하게 여러분 잘 쓰셨길 바라고. 자, 요약문 2번입니다. 갈게요.
2: Dermatologists consistently advise that traditional daily routines like sunscreen remain the most reliable strategy.
1: 피부과 전문의를 부르는 말입니다. Dermatologists 복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2: And the second word, sunscreen.
1: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목요일 칼로리 카운팅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몸의 영양 처리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 다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2: Yeah, and it described calorie counting as an energy in versus energy out model.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식 자체가 섭취 열량 대비 소비 열량 모델인데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작용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This means the simple energy in versus energy out model fails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human nutrition.
1: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 맞춤형 영양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의미로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이 personalized라는 단어거든요.
2: Differences in gut microbiome mean even identical twins can respond differently, highligh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personalized nutrition approaches.
1: 좋습니다. 자, 기사 전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3: Why calories alone do not define how our bodies process food. Traditional calorie counting overlooks how biological processes shape how our bodies use energy from food. Research shows individuals metabolize identical meals differently depending on a multitude of factors, like gut microbes. This means the simple energy in versus energy out model fails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human nutrition. Meal timing and eating habits also influence how calories are processed and stored in the body. Studies suggest earlier eating, shorter daily eating windows, and avoiding late-night snacks can support healthier outcomes. Additionally, eating slowly allows appetite hormones to respond properly, helping people feel fuller and potentially reducing overall intake. Food structure and individual biology further complicate how many calories are absorbed from meals in reality. Chewing, processing methods, and food texture affect digestion speed and nutrient release within the body. Differences in gut microbiome mean even identical twins can respond differently, highligh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personalized nutrition approaches.
1: 자, 요약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Calorie counting.
2: Calorie counting oversimplifies nutrition because bodies process food differently depending on multiple biological factors.
1: 영양 과정을 좀 과도하게 단순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단어 oversimplify에다가 S 붙인 oversimplifies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였고요.
2: And the second one, because bodies process food.
1: 그렇죠. 음식을 처리하다 다르게 differently까지 process가 들어가야 되죠. 자, 요약문 두 번째입니다. Timing.
2: Timing, eating speed, food structure, and gut microbes all influence how calories affect health.
1: 중요한 단어였죠. 그 미생물에 해당하는 microbes 복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
2: And second one, how calories affect health.
1: 영향을 미치다 동사. 자,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던 금요일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2: Yes, we looked yesterday at Apple and it turning 50 years old and it worrying about whether it can recreate the revolutionary impact.
1: 그 전에 정말 아이팟부터 시작했었던 그 혁명적인 변화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recreate이거든요. The revolutionary impact. 자, 뭐 혁신적인 파급력을

0: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자. 그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1: 음? Industry experts actively question whether upcoming innovative products like smart glasses will recreate the revolutionary impact of earlier devices.
0: Okay. 자, 지금 중국의 그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0: Hell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자, 매주 다섯 개의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을 입지영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나보고 좋은 표현들을 이렇게 쏙 뽑아서 다시 연습해보는 그런

0: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이제 제목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멋진 사연이었어요.
1: Yeah, I remember talking about the bakery and how you could smell freshly baked bread. There were trucks pulling in the market, and then there are vendors, and then how you could, see their breath in the cold, and how everything starts so early in the morning while 맞아요. a lot of people are still in bed.
0: 정말 꼭두 새벽인데
1: 맞아요.
0: 하루가 시작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만나볼게요.
2: The people who start the day. Before dawn, while it was still dark, I headed out for work a bit earlier than usual. The streets, noisy during the day, had settled into silence. Only the cold air was still hanging around. But even in that quiet, the city was already on the move. A bakery at the end of an alley filled the air with the smell of freshly baked bread. Trucks were pulling in at the market entrance, adding a sense of energy. Vendors, their breath visible in the cold, busily carried their goods. The steady sound of brooms from street cleaners swept away the traces of the night. The driver of the first bus picked up passengers under dim lights. As the delivery workers hurried along, the city gradually came to life. Carried by the quiet efforts of people working in their own places, the morning was softly but unmistakably beginning.
0: 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연을 시작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풍경을 글로 묘사를 해주셨는데 Head out for work이라고 하는 출근길에 나서다 표현을 연습했죠. 문장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I headed out for work a bit early.
0: 그렇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가 됩니다. 자, 나는 출근길에 나서기 전에 독서를 조금 하려고 노력한다.
1: I try to read a little before I head out for work.
0: 그렇죠. 그럼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책을 조금이라도 읽고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런 얘기죠.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그럴 때도.
1: When do you usually head out for work?
0: 이건 집을 몇 시에 나서냐는 얘기죠.
1: Yeah.
0: Head out for work 자체가 이제 문을 열고 현관을 나가는 시간이 몇 시냐. When do you usually head out for work? 오케이. 자, 그다음에 분주히 움직이다의 어감으로 그냥 hurry 하면 서두르다인데 Hurry along 이 구동사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The delivery workers hurried along.
0: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다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hurry along. 우리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그럴 땐
1: Let's hurry along before it gets dark.
0: 이럴 때 딱 쓰죠. 등산 갔다가 해지기 시작한다. 빨리 내려가자. Let's hurry along before it gets dark. 좋습니다. 우리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기차 놓칠 것 같은데
1: Hurry along or we'll miss the train.
0: Hurry along or 그러지 않으면 we'll miss the train. 이럴 때도 hurry along 상대방한테 그냥 하는 말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직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세 단어입니다. What do you say?
1: Still in bed.
0: Okay.
1: The city gets ready while we're still in bed.
0: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도시가 서서히 움직일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아직 그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1: I was still in bed when I heard the news.
0: 그렇죠. 휴대폰 켰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소식을 이제 일어나기 전에 받았던 얘기죠. I was still in bed when I heard the news. 자, 그가 아직도 안 일어난 것 같다. 그럴 때도
1: I think he's still in bed.
0: 아직 자고 있다는 얘기를
1: yeah.
0: I think he's still in b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화요일은요. 임용고시 시험 감독관을 이제 하러 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때마침 그날 입티영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너무나 이제 감회가 새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본인의 어떤 생각도 하셨던 것 같고 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사연으로 받아서 만나봤었습니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A resolution for teachers to be. One morning, I heard the lesson on the topic of the beautiful age of 25. It just so happened that it was the first day of the second round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exam. I was on my way to work as a test proctor, so it really caught my attention. As I listened, I found myself thinking back to when I was 25. Back then, I thought that everything in my life would fall into place once I passed the exam. But when I started teaching, I was shocked by the lack of handover

0: or guidance. You were expected to figure everything out yourself, and it was not easy to adjust. Now I'm at a point in my career where I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teachers who still can't manage on their own. But meeting teachers-to-be made me think that I should help create a better environment, so new teachers won't have to go through the same difficulties I did.
1: 자, 그 중에 나도 임용고시만 이제 통과하면 인생이 꽃이 필 줄 알았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fall into place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약간 제자리를 찾다라든가 잘 풀리다 이럴 때 쓰는 네. 표현이기 때문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문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I thought that everything in my life would fall into place once I passed the exam.
1: 자, 잘 뭐가 안 풀리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다 잘 풀렸다. 그럴 때 쓰셔도 돼요. All the details.
2: All the details fell into place at the end.
1: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막판에는. Yeah. 그럴 때 all the details fell into place at the end. 좋습니다. 자, 뭘 전부 알아내다. Figure everything out. 그 동사 중간에 everything 붙여서 콜로케이션으로 연습할게요.
2: You were expected to figure everything out yourself.
1: 이 모든 걸 숙지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2: It took a long time to figure everything out.
1: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파악하긴 힘들어요.
2: You can't figure everything out all at once.
1: 그렇죠. You can't figure everything out all at once. 이게 이제 한 번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통한계에 썼던 문장 중에 show someone the ropes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돛단배에서 비롯됐다고 했어요. 밧줄이 많기 때문에 mm-hmm. 무슨 밧줄이 무슨 밧줄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방법을 알려주다.
2: No one showed me the ropes, so I had to learn everything myself.
1: 그렇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했습니다. 자, 원하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럴 때도
2: I can show you the ropes if you want.
1: 약간 이제 처음 하거나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하나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show you the ropes예요.
2: Yeah.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거기서 나한테 뭔가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다면 there was nobody.
2: There was nobody there to show me the ropes.
1: 난 잘 몰라서 거기서 누가 가르쳐 주시겠지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자, 다시 한번 there was nobody.
2: There was nobody there to show me the ropes.
1: To show me the ropes.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영어가 됩니다. Okay, moving on to Wednesday. 영어 교육 도시 근처로 가시면서 영어 사용할 일이 더 많아지셨다고 하셨어요.
2: Mm-hmm.
1: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 방법을 이제 고민하다가 출퇴근길에 우리 지영을 출근길에 두 번, 퇴근길에 두 번.
2: 맞아요.
1: 네 번씩.
2: Over and over 이 표현 기억하실
1: 맞아요,
2: 거예요.
1: 맞아요. 네. 하셨습니다. 자,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How I study English. I am a man in my mid-50s and I've been working for 26 years. 3 years ago, I started working near an English education city.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my home. A lot of foreigners visit the area, and I need to communicate in English, so I knew I had to improve my skills. After trying a few different things,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I listen to Ipteyang over and over during my commute. Twice on the way to work, and twice on the way home. I review what I've hear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It's an enjoyable way for me to study English. In the past, I used to get nervous and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Now, I approach them with confidence. Studying English has become one of my hobbies. It feels rewarding to be able to fully focus while I'm learning.
1: 자, 아까 그 반복해서 듣는다는 말, over and over, 이 세 단어로도 충분히 그게 표현이 가능해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2: I listen to Ipteyang over and over during my commute.
1: Okay. 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다.
2: I practiced over and over until I was satisfied.
1: 그렇죠. 거기에 again을 붙여도 된다 했어요. Over and over again 해도 되고, again 없는 버전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분이다.
2: I feel like I'm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1: You're feeling as if something is repetitive, right?
2: Yeah.
1: 똑같은 일을 왜 자꾸 계속해야 되는 거지? Mm-hmm. 그런 느낌. So I feel like I'm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Okay. 자, 그 다음에 잠시 틈이 나다 그럴 때 have a spare moment 많이 쓰는 그 구 형태의 콜로케이션입니다.
2: I review what I've hear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1: 그렇죠. 틈날 때마다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자, 잠깐 시간 좀 내서 저

0: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럴 때도
1: Do you have a spare moment to help me?
0: Do you have a spare moment to help me? Okay. 짬이 나면 곧바로 내가 그렇게 할게.
1: I will do it as soon as I have a spare moment.
0: I will do it as soon as I have a spare moment. 그렇죠? 틈이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자신감을 키워주다. Confidence와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boost입니다.
1: It has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0: 자신감이 쭉쭉 올라갔다. 이런 말이죠. 자, 작은 성공을 통해서 나는 자신감을 키웠다.
1: That small success boosted my confidence.
0: 그렇죠. 큰 건 아니었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다. 되겠죠. 난 그녀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I tried to boost her confidence.
0: 그럴 때, I tried to boost her confidence. Boost와 confidence 이렇게 붙여서 쓰는 연습 꼭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Okay, moving on to Thursday.
1: Yes, on Thursday we talked about the many health benefits of eating cabbage. We talked about the different forms, right? You can have it steamed, cooked, blanched, shredded as a salad. In tteokbokki, like I enjoy it.
0: You can eat it raw as well.
1: Yeah.
0: And eat the juice version of it as well. The extract, in
1: 맞아요.
0: other words.
1: We talked about how it's packed with vitamins and 맞아요. minerals and fiber, right?
0: 정말 슈퍼푸드라고 양배추를 잘 묘사해 주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요. 자, 양배추가 주인공이었던 사연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Cabbage. Cabbage is a vegetable that you can't leave out of a modern diet because of its many health benefits. It's low in calories and packed with vitamins, minerals, and fiber. With all those nutrients, it's good for your stomach, your skin, and even your bones. It's especially known for improving stomach health. It can protect the stomach lining and ease heartburn and gastritis. The effects can show up even faster if you drink it as fresh juice. Since it's low in calories and high in fiber, it's also a great option for people trying to lose weight. You can eat cabbage in many different ways. Raw, fermented, or lightly cooked. You can also get probiotics if you ferment it into foods like kimchi or sauerkraut. Cabbage really is a superfood that you can easily include in your daily diet.
0: 정말 우리 식단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식재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도 해주셨죠. 자, 건강상의 효능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Many health benefits부터 연습해볼게요.
1: Cabbage is a vegetable with many health benefits.
0: Okay. 자, 담배를 끊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건강에 이롭다.
1: Quitting smoking has many health benefits.
0: 이렇게 동명사로 주어를 잡아줘도 되고. 자, 그게 건강 효능은 많은데 맛이 그리 좋지는 않다.
1: It has many health benefits, but it doesn't taste great.
0: But it doesn't taste great. 맛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Okay? 자, 특히 모두 잘 알려진 known for 앞에 especially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1: Cabbage is especially known for improving stomach health.
0: 자, 양배추는 특히 위장 건강 개선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때 especially known for. 자, 그 음식점은 특히 디저트로 유명하다. 그럴 때
1: That restaurant is especially known for its delicious desserts.
0: 그렇죠. 자, 그 재료는 건강 효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그럴 때도 합쳐볼게요.
1: That ingredient is especially known for its health benefits.
0: 그렇죠. 건강이 무조건 좋다. 뭐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That ingredient is especially known for its health benefit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다, 생으로 먹다 그럴 때 eat it raw. 자, 이걸 입에 붙여야 쓸 수 있습니다. 통환기 문장했던 문장이죠.
1: 네, 함께 해보세요.
0: 도
1: you eat it raw?
0: Do you eat it raw?
1: Do you eat it raw?
0: 그렇죠? 날 것으로 먹어야 가장 맛이 좋습니다.
1: It tastes best if you eat it raw.
0: Maybe fish or even shrimp sometimes tastes good when you eat it raw.
1: Yeah, cucumbers, even
0: vegetables,
1: carrots,
0: of course.
1: Sure.
0: It tastes best if you eat it raw. 그래서 붙여서 날로 먹을 때 난 그걸 생으로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I prefer to eat it raw.
0: 본인의 선호도 이야기할 때 딱 쓰세요. I prefer to eat it raw. 이렇게 좋습니다. Okay, moving on to Friday.
1: Yes,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different seasons in Finland.
0: Finland.
1: How many hours of daylight they get in the summer and how different it is in the winter season.
0: The winter season.
1: Yeah.
0: Sometimes because of the short daylight in the winter, a lot of people suffer from depression. That's a different side of Finland that we didn't know about.
1: Yeah, and some even travel to other parts of Europe.
0: To avoid the winter season, maybe. 자, 그러면 핀란드에 관련된 사연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Different seasons in

0: Finland. I once spent a month studying in Finland as part of my graduate program. It was my first time in Northern Europe, and it felt fresh and interesting. The weather in August was especially nice, not hot, just pleasantly cool. With about 15 hours of daylight, the sun didn't set until around 10 p.m. But then, a taxi driver told me something I didn't expect. Finland only gets about 4 hours of daylight in the winter. Because of that, depression can be a serious issue, even a social concern. People who can afford it often leave for countries in southern Europe, like Spain, during the winter. I hadn't realized how much the weather can affect people's lives. It made me appreciate having four distinct seasons in Korea.
1: 자, 첫 번째, 신선하고 흥미롭다, fresh and interesting 붙여서 feel 동사와 함께.
2: It was my first time in Northern Europe, and it felt fresh and interesting.
1: 시리즈 중 첫 번째 소설이 정말 참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2: The first novel in the series felt fresh and interesting.
1: 그렇죠. 뭐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그만큼 좀 신선하게 다가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뭘 감당할 여력이 되다, 경제적인 어떤 상황적 여력을 모두 얘기하긴 합니다. Can afford it,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2: People who can afford it often leave for countries in southern Europe.
1: 그렇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 즉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남유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오는 경우가 있다가 되겠죠. 자, 비용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 꼭 한번 가서 밥을 먹어봐라.
2: You should eat there at least once if you can afford it.
1: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좋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같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뭐 기념일 같은데 한 번은 가봐. 뭐 가격 좀 꽤 나오니까 그건 좀 감안해야 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great place to live,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문구예요. 이 콜로케이션도 입에 붙여볼게요. 다시 한번.
2: I thought it was a great place to live.
1: 살기 좋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죠. I thought, 그런 생각을 했었다. I thought it was a great place to live. 자, 반대로 그 도시는 살기에 그리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2: I don't think that city is a great place to live.
1: 그렇죠. 뭐 물가나 환경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가 없다면 살기 아주 좋은 곳이다.
2: It's a great place to live if you don't have kids.
1: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다섯 개 사연 다시 만나보고 복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catch you on Monday.
1: Bye everyone.
2: Bye bye.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리뷰,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배웠던 표현 중에 나 네잎 클로버를 찾았어 가 있었잖아요. I found a four-leaf clover. 기억나시죠? Mm-hmm. 자, four-leaf clover, 네잎 클로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네잎 클로버가 왜 lucky 하게 됐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1: I don't remember, no.
0: 사실 네잎 클로버가, 클로버는 원래 세 잎이잖아요. Mm-hmm. Usually there are three leaves.
1: Right.
0: 그런데 이제 네 개짜리 찾는 게 굉장히 rare 하죠. You said what? One in about 10,000. 한 만 개 중에 하나 정도가 찾아지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게 희귀하니까, because it's rare.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내가 찾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Ancient Celts. 네, 고대 켈트 문화에서는요. 이 네잎 클로버가 악령을 쫓고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So it was kind of like a lucky charm.
1: I see.
0: Almost.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그런 행운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잎 클로버예요. 그 the four leaves. Mm-hmm. The first one symbolizes hope. 첫 번째 잎은 희망. 두 번째는 믿음. Second one, faith.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love. Mm-hmm. 그리고 네 번째는 행운, luck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 So if it has only three leaves, it doesn't have luck.
0: No, only hope, like 네. belief and mm-hmm. love. 근데 꼭 네 개가 있어야 luck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 공원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Mm-hmm. 네.
1: You know, you can find clover leaves in the city. Mm-hmm. Or when you're driving, because that's also a word used to describe a type of intersection.
0: Oh.
1: There's a clover leaf intersection.
0: 그쵸.
1: That it, if you look at it from the air, uh-huh. it has four circles. So it looks like a four-leaf clover.
0: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탈 때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쵸?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빠질 때 보통 이렇게 돌아서 나가죠.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보면 그게 클로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clover intersec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I don't know if it brings luck though.
1: Probably not.
0: 네. 그게 행운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잎 클로버의 유래도 우리가 봤고요. 그럼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1: Let's jump right in.
0: 오케이,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Our expression was, look at that butterfly.
0: Look at that butterfly. 저 나비 좀 봐요 라는 말이었죠. Look at 다음에 보라는 대상이 온다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48쪽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리는 만큼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그럼 빈칸 채우기 시작해볼게요.
2: Look at that butterfly. It's so colorful.
3: Wow, it's beautiful.
0: 저 나비를 좀 봐.
1: Look at that butterfly.
0: 정말 알록달록하다.
1: It's so colorful.
0: It's so colorful. 이라고 mm-hmm. 했네요, 그쵸? 빈칸에는?
1: Colorful, C-O-L-O-R, or in England, C-O-L-O-U-R. F-U-L.
0: 네. C-O-L-O-R. 북미권. 특히 이제 미국의 스펠링이고요. C-O-L-O-U-R. U가 들어가면 영국의
1: 네,
0: 스펠링입니다.
1: 네.
0: 네, 뭐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스펠링을 하죠. 그리고 colorful이라고 했는데 이 full 발음이 요 부분이 이렇게 뭐가 가득 차 있는 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어서 와, 아름답다. 꽃 위에 앉아 있네 라고 했는데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1: Wow, it's beautiful. It's sitting on the flower.
0: 빈칸에는?
1: Sitting, S-I-T-T-I-N-G.
0: 네, 보통 T로 끝나는 단어들은 ing 형태 만들어줄 때 T를 한 번 더 써줍니다. It's sitting on the flower. 꽃 위에 앉아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It's sitting on the flower.

0: I've never seen such a bright one before.
1: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2: 이렇게 밝은색의 나비는 처음 봤어.
3: I've never seen such a bright one before.
2: I've never seen
3: such, S-U-C-H.
2: 그쵸, such,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such를 썼었죠. 햇빛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3: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2: 빈칸에는
3: enjoying, E-N-J-O-Y-I-N-G.
2: That's right.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자, 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0: Look at that butterfly. It's so colorful.
1: Wow, it's beautiful. It's sitting on the flower.
0: I've never seen such a bright one before.
1: It looks like it's enjoying the sun.
2: Now let's move on to Tuesday.
3: Okay, Tuesday we learned, I found a four-leaf clover.
2: 자,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잎 클로버를 찾았어. I found a four-leaf clover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역시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0: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2: 풀밭에서 뭘 그렇게 찾고 있어?
3: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2: 빈칸에는?
3: Grass, G-R-A-S-S.
2: 그렇죠, G-R-A-S-S. 그리고 in the grass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풀 사이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on이 아니라 in을 쓴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있잖아, 나 네잎 클로버 찾았어.
3: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2: 네, 있잖아.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3: Guess what?
2: What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 found a four-leaf clover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Really? That's so lucky.
0: I'll keep it inside my book.
2: 정말?
3: Really?
2: 대단한 행운이네.
3: That's so lucky.
2: That's so
3: lucky. L-U-C-K-Y.
2: 맞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어.
3: I'll keep it inside my book.
2: I'll keep it
3: inside. I-N-S-I-D-E.
2: 그렇죠. 그래서 I'll keep it inside my book이라고 하면 책 안에다가 놔둬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0: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1: Really? That's so lucky.
0: I'll keep it inside my book.
2: Now it's time for Wednesday.
3: Wednesday's expression was, want to go for a quick run?
2: 네, want to go for a quick run이라고 해서 가볍게 달릴까요라는 말이었죠. Do you want to로 시작해도 되지만 이걸 줄여서 want to go for a quick run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a quick run은 a quick walk처럼 산책, 뭐 달리기, 명사 형태로 activity를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했죠. 자, 그럼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1: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0: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2: 저녁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무겁네요.
3: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2: 자, 빈칸에는
3: heavy, H-E-A-V-Y.
2: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역시 몸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heavy를 쓴다고 했죠. I feel a bit heavy니까 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말이고요. After dinner, 저녁을 먹고 난 후라는 뜻이고요. 저도요, 가볍게 좀 뛸까요?
3: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2: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표현이죠. 네, so want to go for a quick run? 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0: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2: 좋아요.
3: Sounds great.
2: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3: Let me change my shoes.
2: Let me

0: change. C-H-A-N-G-E.
1: 네, 그래서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Change my shoes라고 하면 내 신발을 바꾸다라는 뜻이죠. Let me change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시 갈아입다라는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일부러 my shoes를 뒤에 붙여준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발을 바꾸는 거니까요. 자, let me change my shoes라고 했더니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죠.
0: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1: I'll wait for you at the
0: entrance. E-N-T-R-A-N-C-E.
1: 그렇죠? 그래서 entrance가 입구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출구는 exit, E-X-I-T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수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2: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3: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2: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3: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1: Now let's move on to Thursday.
0: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I should have brought water.
1: 네, I should have brought water. 물을 가져왔어야 했어요 라는 말이죠. I should have. 라는 표현이 I should have 이렇게 줄여든 거고요. 요 뜻은 뭐뭐를 했어야 했어. 안 했기 때문에 약간 후회를 하는 그러한 말투라고 했어요. 뒤에 brought water라고 했는데 I should have 뒤에는 동사가 세 가지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현재 형태가 있고요. 과거 형태가 있고 과거 분사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세 가지 형태를 다 외웠을 거예요. 그 마지막 과거 분사를 PP라고도 부르는데 그 형태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bring이 brought가 된 겁니다. I should have brought water. 물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안 가져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m getting really thirsty.
3: Me too. I should have brought water.
1: 목이 너무 마르기 시작하네.
0: I'm getting really thirsty.
1: 빈칸에는
0: thirsty, T-H-I-R-S-T-Y.
1: 네, 그래서 hungry하고 같이 외워두면 좋은 단어라고 했죠. I'm getting really thirsty. 이렇게 I'm getting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내가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 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나도 물을 좀 챙겨왔어야 했는데 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0: Me too. I should have brought water.
1: 그쵸? Me too. 나도 라는 말이고요. I should have brought water. 물을 좀 챙겨왔어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ere's a vending machine over there.
3: Great. Let's go buy some.
1: 저쪽에 자판기가 있어.
0: There's a vending machine over there.
1: 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0: Vending, V-E-N-D-I-N-G.
1: 네, V-E-N-D가 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vending은 팔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네.
0: A vendor is a person who sells.
1: 맞아요. V-E-N-D-O-R. 네, E-R-O-R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O-R입니다. 자, vending machine이 바로 이제 자판기이고요. There's a vending machine. 자판기가 있어요. Over there, 저쪽에 이렇게 어순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잘 됐다.
0: Great.
1: 가서 좀 사자.
0: Let's go buy some.
1: Let's go
0: buy. B-U-Y.
1: 네, vend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Buy.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요일도 쭉 봤고요.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m getting really thirsty.
3: Me too. I should have brought water.
2: There's a vending machine over there.
3: Great. Let's go buy some.
1: Okay, now let's move on to Friday.
0: Friday. Friday's expression was, I'm glad we came.
1: 우리 오길 잘했다 라는 말이었죠. We came. 우리는 왔어요 라는 이 문장에 앞에 I'm glad만 붙여주면 우리가 오길 잘했다 이런 뉘앙스로 바뀐다고 했죠. 자, 그래서 I'm glad 먼저 얘기한 다음에 왜 내가 다행인지,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문장을 뒤에 써주면 되는 그런 패턴이요.

0: 같고요.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1: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2: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0: 저 노을 좀 봐요.
3: Look at the sunset.
0: 빈칸에는
3: sunset is one word, S-U-N-S-E-T.
0: 그쵸. So sunset이 해가 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가 뜰 때는 sunrise. 그때도 한 단어고요. 스펠링은
3: S-U-N-R-I-S-E.
0: 그쵸. 자, look at 뭐뭐. 우리가 월요일에 했던 표현이 여기에 또 한 번 사용이 됐네요. 자, 저 노을 좀 봐요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네요 라고 했어요.
3: It's breathtaking.
0: 네, 그래서 빈칸에는
3: breathtaking, B-R-E-A-T-H-T-A-K-I-N-G.
0: 네, 굉장히 긴 단어인데 한 단어네요, 그렇죠?
3: 네.
0: So breath가 숨이고 taking은 가져가는이라는 뜻으로 내 숨을 가져갈 만큼,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라고 할 때 breathtaking을 쓴다고 했죠.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요. Take my breath away. 네, 그걸 풀어서 쓴 게 그거죠. 참 옛날 노랜데. 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정말 그래요.
3: It really is.
0: 네,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였죠. It really is. 우리 오길 잘했어요.
3: I'm glad we came.
0: 네, I'm glad we came. 이어서 뒷부분도 한번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1: Me too. It was a perfect day.
2: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저도요.
3: Me too.
0: 완벽한 하루였어요.
3: It was a perfect day.
0: Perfect 스펠링은?
3: P-E-R-F-E-C-T.
0: 다음에 또 와요.
3: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네, 여기 빈칸에는 again. 스펠링은요?
3: A-G-A-I-N.
0: That's right.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도 복습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Look at the sunset. It's breathtaking.
2: It really is. I'm glad we came.
1: Me too. It was a perfect day.
2: Let's come back again next time.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복습 끝냈습니다.
3: 여러분, 빈칸 채우기 재밌었죠?
0: 네.
3: If you would like to continue filling in the blanks, then you should get your book for next month. They are available at the bookstore.
0: 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2: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1: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2: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3: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2: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1: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2: Easy English.
6: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6: 야,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또 꾸준히 저희와 함께 많이 말하기 연습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5: Oh yeah, good job everyone.
6: 네, 이번 주에는 노년층들의 활기찬 생활을 뜻

0: 하는 그런 대화도 있었고요.
1: Right.
0: 그런가 하면 강의를 들어갔을 때 들으러 갔을 때
1: right.
0: 너무 밖에서 소음이 들리니까 문을 좀 닫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1: 빵빵. All these traffic noises.
0: 네, 그렇습니다.
1: I can't hear.
0: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는 말, 창문 좀 닫아줘도 되겠느냐라고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간에 우리 그 한국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배워야겠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1: Right.
0: 네. 자, 이 모든 내용 146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We're almost done with this book.
1: We're almost done with this book.
0: 네,
1: That's right.
0: 거의 이 책 다 끝나가고 있어요. 책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 Now, 네. remember, it's the end of the month. That means you need to buy the July book so that we can study together deeply.
0: 네, 그렇죠.
1: Right.
0: 뭐,
1: 에,
0: 그러시면 좋다는 거죠. 네.
1: Of course.
0: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We're on page 147 here. 자,
1: yes.
0: 월요일 22일 내용은 며칠 전에 너희 어머니를 뵀는데 아주 활기차 보이시더라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1: Oh, I saw your mom the other day. The other day, a couple of days ago.
0: Mm-hmm.
1: She looked so energetic.
0: 네, she looked so energetic. 정말 정정해 보이시더라. 아주 기운이 좋아 보이시더라. 이런 의미로 she looked so energetic 하시면 될 텐데 보통 정정하시다라고 할 때
1: yeah.
0: 아유, 요즘 잘 지내세요. 그 alive and kicking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요.
1: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네.
1: 우, 보영 쌤 is alive and kicking.
0: 아, 제 나이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Anybody.
0: 아, 아 그래요?
1: Who's really energetic at a slightly older age.
0: 오, 오케이.
1: 보영 쌤은 뺄게요.
0: 아, 네.
1: 조금 이제 어르신들에게
0: 네.
1: 와, 너무 정정하시다.
0: 어.
1: They are alive and kicking.
0: They are alive and kicking. 그렇죠.
1: 네.
0: 살아계신 것뿐이 아니라 alive 할 뿐이 아니라 kicking 막 발로 뻥뻥 차고 다니신다고
1: That's right.
0: 그 말은 기운이 좋으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Energetic 하다는 뜻이죠.
0: Energetic 한 yeah. 단어로 그죠?
1: Mm-hmm.
0: 자 그러면서 요즘은 당최 가만히 계시질 않는다고
1: Oh, yeah. She can't sit still or
0: 네.
1: she doesn't sit still.
0: Or she barely sits still.
1: 오늘 내용에서는
0: 네.
1: she barely sits still these days.
0: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she can't sit still 해도 되고 she barely sit still 해도 되고 하여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액티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Very active.
0: 네.
1: That's right.
0: She barely sits still these days 라는 말도 나와요. 기억나시죠?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I saw your mom the other day. She looks so energetic.
3: Oh, she is. She barely sits still these days.
2: Really? What's she been up to?
3: She just joined a dance class with her friends.
2: That's awesome. She's really living life.
0: She's really living life. 라고 해서 그분은 정말로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계시는구나. She's really living life. 라고 합니다.
1: 이나 기억하시죠? She's living life 해도 되고 she's living it up.
0: She's living it up.
1: She is really living it up.
0: She's really living it up.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1: She's making the best of her life.
0: She's making the best of her life. 그것도
1: yes.
0: 좋다. 그러니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1: Yeah, very active, very energetic,
0: 어.
1: living life very positively.
0: 아,
1: yeah.
0: 예전에 어떤 표어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life be in it.
1: Life be in it.
0: 네, 그렇게 쓴, 말하고 있는 만화 영화 같이 만든 그런 옛날에 AFK인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광고
1: 아,
0: 같은 게 있었는데
1: Life,
0: 네.
1: be in it.
0: 그렇죠.
1: 아,
0: life
1: 오케이.
0: 하고 점 딱 찍고
1: 찍고.
0: be in it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그 운동하는 거 구경하거나 우리 같은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동영상을 저장부터 하잖아요. 운동하는 거, 요리하는 거 다 저장하거든 저는.
1: Right,
0: 근데
1: right.
0: 나중에 그걸 저장만 하고 바라보지만 말고 그 안으로 뛰어들라고.
1: Live it, right?
0: 네, 그렇죠. 그래서
1: okay.
0: life be in it.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라는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1: Well, I think it's a beautiful statement.
0: 네, 그렇죠.
1: Right?
0: 네, 표어라는 말이 맞아요. Slogan.
1: Slogan.
0: 같이.
1: I think so. Yeah.
0: 네. 자, she's really living life까지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보면 어떨까요?
1: Mm-hmm.
0: 그분은 요즘 뭐 하면서 지내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일 때
1: What has he been up to?
0: What has he been up to?
1: Right.
0: 네. 우리 what's she been up to? 여기 문장이 있었잖아요. 대화에서.
1: Right.

0: What's he been up to? 하면 되겠네.
1: What has he? What's he? What's 어. he? 해도 되죠?
0: 네.
1: What's he been up to?
0: What's he been up to?
1: Hey, how's your father? 어. What's he been up to?
0: What's he been up to?
1: How's your mother? What's she been up to?
0: What's she been up to? Sure. 이렇게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셔? 뭐 하고 지내셔? 최근에 right. 관심사, 활동하시는 거 이런 걸 특히나 여쭤보고 싶을 때 What's he been up to? What's mm-hmm. she been up to? Well, what have you been up to? 하면은 What are you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라고 한다고 하셨나요?
1: You는 what you, what you. What you been up to?
0: What you been up to? 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해요.
1: That's right.
0: 네, 자, 22일 월요일 내용이었습니다. Mm-hmm.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48쪽에서 화요일 내용 볼 텐데요. 할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수술도 하시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겪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야, 요즘도 여전히 활동적이시라니 대단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 So you first begin by asking, mm-hmm.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0: 네,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우리가 왜 유명한 미국의 시트콤을 통해서 잘 알게 된 표현 중에 하나가 Hey, how you been?
1: How you doing?
0: How you doing? 그거죠?
1: Joey? Friends. 네. Hey, how you doing?
0: How you doing? 이렇게 뭐 어떻게 지내요? 하고 약간의 그 작업성 멘트 같이 들리게끔
1: 맞아요.
0: 눈빛도 좀 그렇고.
1: Pickup line.
0: 네, 그렇죠. Pickup line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상대방의 그 이성의 호기심, 혹은 뭐 좋아하는 사람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요, how you doing 이런 말이 how are you doing을 이제 짧게 말한 것이 되는데
1: right.
0: 똑같은 구조로 are를 is로 바꾼 거고요. you를 your grandfather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1: Mm-hmm.
0: 그래서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라고 물은 거예요.
1: 간단하게 how is he doing?
0: How's he doing?
1: How's he doing these days?
0: 그렇죠. How's mm-hmm. he doing these days? 라고
1: right.
0: 할 때 그분은 아주 사실은 잘 지내세요.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1: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0: 그렇죠.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적이셔요.
1: Right. He's still very active mm-hmm. for his age.
0: 그렇습니다.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연세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어떤 경우라도 for 누구누구의 age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3: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2: That's amazing,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3: I know, right?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0: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요즘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셔라고 할 때 자, 아침 산책을 다니신다라는 뜻으로 he still
1: goes on
0: morning walks
1: That's right.
0: every day.
1: Do you go on morning walks or evening walks?
0: Not really. Every day.
1: Once in a while.
0: Once in a while.
1: Yeah, 네. Me too.
0: 근데 항상 아침 산책을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 좀 부러워요.
1: 부러우면 안 되죠.
0: 왜 안 돼요?
1: 우리 할 수 있잖아요.
0: Life be in it.
1: Life, 바로 그거네.
0: 그렇지.
1: It's not a spectator sport. be in it.
0: 그렇죠. Yeah. 관중의 입장에서 관제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뛰어들라고
1: That's right.
0: 라는 말이 바로 그건데 제 친구는 그 she's running her own business. 근데 집에서 그 직장까지 매일 같이 걸어 다녀요.
1: 와. Wow. 네. Walking to work every
0: 네.
1: day.
0: She walks to work every day.
1: Amazing.
0: 근데 그 commutes really basically on foot.
1: On foot.
0: 그렇습니다. 걸어서 wow.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1: Respect.
0: 근데 한 20 minute walk 된대요.
1: Oh, that's not bad.
0: 네, that's not yeah. bad at all.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 한번 응용해 볼까 합니다.
1: Okay.
0: 그들은 나이에 비해서 참 성숙해요.
1: They're very mature for their age.
0: 네, they are very mature for their age. 이래서
1: yes.
0: for their age, for your age, for his age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오는 말들은 다양하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제 24일 수요일로 갑니다.
1: All right.
0: 한국 전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나는 사실 한국에서 지낸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시작하는 대화 기억나시죠?
1: Right.
0: 네.
1: You know,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0: 네,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할 때 I don't know well about 한다든지 I don't know much about 뭐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enough를 쓴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0: 사실 나 정도 되면 이쯤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 라고 할 때 enough를 쓸 수 있습니다.
1: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0: 네.
1: 뭐 지금까지 배워온 게 많은데.
0: 그렇죠.
1: 부족하다는 거죠.
0: 네.
1: I don't know enough.
0: 부족하다. Yeah. 그렇습니다. Not enough. 자, 대화 들어볼게요.
2: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3: Same here.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2: Any place you'd recommend?
3: Maybe the War Memorial. Or even a guided tour.
2: A tour sounds interesting. I might try that.
0: 네. 자, 이래서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라고 했더니 사실 나도 좀 더 알아보려고 그런 마음은 먹고 있었어 라는 말로
1: You know,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0: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네.
1: 이게 핵심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날. Meaning to.
0: 그렇죠.
1: I've been meaning to. 하고는 싶었으나
0: 그렇습니다.
1: 마음은 있었는데
0: I've been meaning to 거기 꼭 가보겠다 내내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아직도 못 갔다라고 한다면 I've been meaning to visit those places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but I haven't 아직까지 못 가봤다라고 한다든지
1: Not yet
0: 아직은 맞습니다.
1: Right.
0: I've been meaning to 뭐뭐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 Mm-hmm.
0: 네, 자 이제 응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1: Okay.
0: 나는 그녀하고 알고 지낸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녀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her.
0: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her. 그렇죠.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지만 그거에 비해서 막상 아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1: I know her, but I don't know her. Enough.
0: 그렇습니다.
1: Yeah.
0: I don't know her well enough. I don't know her enough.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다. 느낌 아시겠죠?
1: That's right.
0: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25일로 갑니다. 목요일 순서인데요. 저녁 식사 자리에 입고 가는 그 dress code에 대한 얘기였어요.
1: 아, that's right.
0: 네, 정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운동화 신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1: Sneakers?
0: 네.
1: Wearing sneakers?
0: 그렇죠. 아니, 너 저녁 식사에 그렇게 입고 갈 거야?
1: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0: 그렇죠.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are you wearing that 하면은 넌 그것을 입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 아니고
1: right.
0: 그걸 입고 거기까지 갈 거라고 너 그렇게 작정한 거야? 라는 말이 바로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의 의미였습니다.
1: You can also just say You're wearing that to the dinner?
0: You're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그렇죠. 오늘 저녁 그 특정 식사에 The dinner, 그래서 너가 붙은 건데요.
1: Yes.
0: You're wearing that? 그걸 입는다고? 라고도 말할 수 있겠군요.
1: 그걸 입는다고?
0: 네. 자, 그래서 feel underdressed라는 말도 있었죠.
1: Oh, so when you feel underdressed, you're supposed to wear a tie or a tuxedo,
0: yes.
1: something nice, but you're wearing jeans and a t-shirt.
0: 그렇죠.
1: You are underdressed.
0: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보다 못 미치게 입었다. 그래서 underdressed라는 말이 있다고 했었는데
1: yes.
0: 우리가 이제 왜 formal attire라는 말이 정장이라는 뜻이라고 yeah. 했잖아요.
1: Formal attire.
0: 그래서 정장을 꼭 입고 오셔야 됩니다. 할 때 formal attire is required for the event.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1: Right.
0: 이걸 좀 더 편안하게 말한 걸로 no denim 이렇게 말한 걸 본 적 있어요.
1: 맞아. No denim.
0: No That's denim.
1: Right. And no denim, no blue jeans.
0: 네.
1: Basically nothing casual.
0: 예. 너무 편하게 오지 말라고.
1: Actually, denim and jeans, they're too casual.
0: 그렇죠. 요즘 진수도 비싼 진수도 많은데.
1: 근데 formal attire는 아니니까.
0: 아,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오지 말라고 라는 뜻으로 no denim please 라고도
1: right.
0: 말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1: Right.
0: 네. 자, 근데 선생님 반대로 편하게 입고 오세요 라고
1: right.
0: 할 때 dress casual, come casual 이렇게 yeah. 말할 수 있나요?
1: Yeah, you can dress casual, dress casually.
0: Dress casually.
1: Just something comfortable.
0: 네.
1: Yeah.
0: Wear something comfortable.
1: Wear something comfortable.
0: 네, 그렇게 yeah. 말씀하시면 되겠군요.
1: Sure.
0: 네, 대화 들어볼게요.
3: Are you wearing that to the dinner tonight?
2: Why? Is something wrong with it?
3: Well, formal attire is required for the event.
2: Oh, seriously? I was going to wear sneakers.
3: Better to change now than feel underdressed later.
0: 네, 응용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제가요, 그 파티에서 너무 격에 맞지 않게 입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 I felt

0: totally underdressed at the party.
1: I felt underdressed 라는 기본 문형에서 totally를 넣고 at the party를 넣은 거예요.
0: 완전히.
1: 그렇죠. I felt totally underdressed at the party 라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0: 따달라고 꼭 창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right. 내용이었습니다.
1: Do you mind?
0: 네.
1: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이렇게 묻게 되면 그냥 적당히 예의 갖춰서 부드럽게 묻는 말이 되죠.
1: Right.
0: 네.
1: But sometimes if you feel really bad,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I'm sorry.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아, I'm sorry까지 합해서.
1: Right. I'm sorry.
0: I'm sorry. Do you mind closing right? the window?
1: Right. 저는 중간에 있는데 보행쌤이 창문 바로 옆에 있어.
0: 네.
1: 보행쌤, I'm sorry.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0: 선생님, 저한테는 I'm sorry 안 하셔도 돼요. 그냥 hey, close it, huh? 이렇게 해도 돼요.
1: 네.
0: 네.
1: 그럼 자, 둘만의 사이고.
0: 그렇죠.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들어보죠.
2: Right.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The street noise is pretty distracting.
3: Not at all.
2: Thanks. It's kind of hard to focus with all that traffic outside.
3: I get it. It's much quieter now.
2: Much better.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0: 네. Uh-huh. 아, much better. 훨씬 나아졌네요.
1: Much better.
0: 그렇죠. Now I can actually hear what the presenter is saying.
1: 네. Actually hear.
0: 그렇죠.
1: 뭔가는 들렸는데 네. 제대로 자세히 못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너무 잘 들려. I can actually hear what you're saying.
0: I can actually hear what you're saying.
1: I can clearly hear.
0: I can clearly hear. 그러니까 또박또박 잘 들린다라고 할 때
1: yes.
0: I can clearly hear what you are saying. 당신의 말이 잘 들립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1: Mm-hmm.
0: 혹시 저 괜찮으시면 저랑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1: Do you mind changing seats with me?
0: 네. Do you mind 이럴 때 쓴다는 거죠. Do you mind changing seats? 자리를 바꾸는 거. With me,
1: right.
0: 나하고 같이 자리를 바꾸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함께하신 내용 잘 정리되셨나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깃발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비단이 개발되기 전, 천은 너무 무거워서 크게 만들거나 높이 들어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가벼운 비단이 개발되자 거기에 국가나 부대의 상징을 그려놓고 전쟁터에서 크게 흔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실크로드를 따라 아랍인들에게,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깃발은 각각의 단체를 상징하기 가장 좋은 물건이 되었고, 이런 깃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깃발이라는 천 한 조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0: 모차르트가 불과 22살 때 직접 손으로 쓴 악보가 담긴 일명 레슨 공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작자 미상 자료로 보관돼 있던 이 공책에는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곡 7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Yeah.
2: Well, we all knew that Mozart was a prodigy, but wow, new discoveries. Even in 2026.
1: Still to this
2: yes,
1: day, you know?
2: I know.
1: Yeah, I mean,
2: wow.
1: Supposedly this notebook was composed back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it contains exercises that Mozart used to teach the daughter of this this royal, I guess, the Duke of Guienne. Mm-hmm. And that family had commissioned his famous concerto for flute and harp, but it was since discovered by a curator at this France's National Library while they were sorting through old papers before his retirement.
2: Yeah.
1: It's since been authenticated, and it's been thought that this piece of work was confiscated from the Duke's hom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nd this is great news if you are a flutist or a flautist and harpists who historically have had a limited classical repertoire. So they have more music to play
2: now. Wow, okay. Yeah. 그래요. 플루트 연주자 또 하프 연주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새로운 악보가 이렇게 발견이 됐고 물론 그전에도 악보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모차르트 건지는 몰랐죠. 대단한 발견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곡이 일곱 곡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섯 곡이 완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공책이라고는 하는데 44쪽이거든요. 책 아닌가요? 상당히 두꺼운 그런 manuscrip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And it was handwritten too.
2: 그러니까요. Yeah. 예전에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다 handwritten으로.
1: Sure. Actually, you're right.
2: 네, 했었을 텐데 1778년에 만들어진 그런 악보 공책, 작곡 레슨 공책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이제 공작의 딸 과외를 했었나 봐요. 그 딸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책이기는 한데요. 그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아마 이 매니스크립트, 이 공책이 압수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좀 베일에 가려진 누가 쓴 그 악보일까 하면서 발견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제 드디어 밝혀졌다고 해요.
1: Yes.
2: It was long forgotten, right?
1: It was, because everyone had forgotten about it.
2: Yeah.
1: So much time had passed. So whenever you have something nostalgic or mysterious, it could be emotional, that's long forgotten. Long hyphen forgotten. Right?
2: Long hyphen하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오랫동안 뭐뭐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1: Yeah.
2: Long forgotten은 오랫동안 잊혀진 물건을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고 만약에 a long lost friend or
1: relative.
2: Yeah. 그러면 오랫동안 연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다든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1: Yep, exactly.
2: 또 뭐가 있을까요? Long gone.
1: Something's long gone.
2: Yeah, 오랫동안 means... 이제 간지 오래됐다.
1: It's permanently gone, right?
2: 그래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뭐 이런 거 있죠. Long lasting.
1: Long lasting. There you go.
2: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뜻이에요.
1: Yeah.
2: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미래예요. 왜냐하면 오래 지속되는 뭐 펌이라든지
1: long
2: long lasting relationships.
1: Yes.
2: 오래가는 관계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자, long hyphen something.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형용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what about piece? A piece in this case, seven pieces.
1: Yeah,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music, right? So it's a complete work. It could be any sort of genre, but it's sort of a general neutral term to indicate a completed work of music.
2: 그래요. 음악에서 작품, 그러니까 뭐 몇 곡. 다음 곡을 들을까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next pie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는 song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이제 연주곡이거나 이럴 때는 piece라고
1: yes.
2: 하죠.
1: Yes, and if it's very great, we call it a masterpiece.
2: Exactly, right. Masterpiece. Yes.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long-forgotten composition notebook, handwritten by Mozart when he was just 22, featuring seven pieces for flute and harp, has been discovered at France's National Library. Moving on, another headline from Monday. A concerning trend among Gen Zers has prompted experts to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1: Let's continue with our weekly headlines review.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Working from home in the US has become the new norm. Let's have a listen.

0: Despite aggressive return-to-office mandates from major U.S. corporations, the country's remote work rate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over the past 2 years, signaling that working from home has settled into a new post-pandemic normal.
1: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미국 내 재택근무 비율은 최근 2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팬데믹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0: Yep.
1: It's the new norm, the new normal for people to work at home.
0: Yeah, basically. So companies, corporations, they want people to come back to the office, but things aren't changing. People are still choosing to work at home.
1: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 생겨났던 acronym 중에 하나가 work from home, WFH였죠.
0: Yeah.
1: 이게 재택근무인데 또 다른 말로 remote working라고
0: yeah.
1: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재택근무가 되겠고요. Working from home하고 working at home은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Working from home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상사에게 전달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I work from home, but I send my work to the office 이런 느낌이 있죠.
0: Yeah.
1: Work at home은 그냥 내가 사장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것도 work at home이고,
0: yeah.
1: 뭐 work from home도 큰 범주에서 보면은 working at home이기도 해요. Okay, post-pandemic normal.
0: Post-pandemic normal, if you just say new normal, new norm, people will understand it as post-pandemic yeah. normal. And it's kind of this adjusted state of society and even the global economy following the COVID-19 crisis. Mm-hmm. And it kind of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in our daily behaviors. And we're kind of rejecting that full return to the pre-pandemic conditions. So we're kind of adapting to things like hybrid working where people are working from home. We're relying more on digital technology yeah. and sort of this altered public health practices.
1: A new normal or the new normal이라고 하면 새로운 표준이고요. Post-pandemic는 팬데믹 이후니까 그렇게 팬데믹 이후에 새로 생긴 기준, 표준을 the new pandemic or post-pandemic normal 이렇게 부르죠. What about aggressive calls to come back?
0: Yeah, aggressive. So companies are aggressively calling their employees to come back to work Monday through Friday every day. And if they're being aggressive about it, that means they're very strong about it. They're intensely determined to get their employees to come back to the office.
1: Aggressively는 아주 좀 뭐랄까요? 강력하게
0: It's forceful.
1: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aggressive mandates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시예요.
0: Yeah.
1: 그래서 그 지시를 강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저는 그래도 재택근무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Yeah. They're 자, saying nope.
1: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Despite aggressive return-to-office mandates from major U.S. corporations, the country's remote work rate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over the past 2 years, signaling that working from home has settled into a new post-pandemic normal. And the oldest tortoise in the world is now a Guinness World Records icon. 헤드라인 다시 들려드릴게요.
0: Jonathan the Tortoise has officially become a Guinness World Records icon, cementing his status as the oldest living terrestrial animal at 194 years.
1: 194세의 나이에 거북이 조나단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육상동물로 인정받으며 기네스 세계기록의 대표 상징으로 소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대문자 I를 써서
0: yes.
1: 기네스에서 발표하는 2026년의 아이콘. 이 리스트가 있어요.
0: Yeah, it's an 거기에, award. Yeah.
1: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 거북인데 정확한 나이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최소 194살? 194세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무슨 동물원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예전에 데이터가 그 서류가 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Yeah, he doesn't have a birth certificate. Yeah.
1: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봤을 때 못해도 194년 동안 지금 살아있는 거북이죠. So I understand that normally tortoises, they live up to, you know, at most 100 and, is it 50 years?
0: Yeah,
1: but this one's nearly 200 years old.
0: Yeah.
1: Or maybe older. We don't know.
0: We're not sure, but they say that they're thinking he was

0: immediate range, then we're kind of closing that down a little bit. We're making it closer or smaller. And when we say immediate, as an example, we might say like my immediate family, as opposed to, you know, my entire family or extended family. So an immediate family member would be like my mother, father, or my brother, as opposed to like my grandparents and aunts and uncles and things like that. So same sort of way, if we're talking about the immediate range, well,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more exact and closer to you.
1: Immediate가요, 여기서는 당장이 아니라 가깝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 the immediate range of something, 그러면은 바로 인근 범위에 있다.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뜻인데요. In the immediate range of a jet aircraft taking off. 이륙하는 제트기의 소리, 그 데시벨과 매우 근접한 정도의 데시벨이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or an ambulance siren heard at close range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들리는 ambulance siren과도 매우 근접한 수준의 데시벨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 가깝다는 의미의 immediate가 우리 직계 가족 얘기할 때도 immediate family 라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직계 가족은. Right, at close range?
0: Yeah, so close range, immediate range, we're basically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1: 여기서는 둘 다 range랑 같이 붙어서 여기서는 immediate range나 close range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mmediate family를 close family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I mean, you are close with your immediate family, but you wouldn't call your immediate family your close family.
0: Yeah.
1: 그 두 개는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물리적인 아니면은 이제 수치상의 근접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lose range 가까운 범주 내에 immediate range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범주 내에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sorry at close range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0: Yeah, absolutely. 그렇죠?
1: 네, 네. So,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0: Yeah.
1: 네.
0: So like you might say if you're fighting at close range, then you know, you might do hand-to-hand combat as opposed to like a projectile weapon of sorts. So like when you're closer in proximity to someone.
1: 그래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것과 매우 근접한 정도의 데시벨, 122데시벨로 소리를 쳐서 그다음에 기록을 세우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An Australian man has been recognized by Guinness World Records as the world's loudest person after registering a record-breaking shout of 122.4 decibels, which is in the immediate range of a jet aircraft taking off or an ambulance siren heard at close range.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됐던 헤드라인을 선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Let's listen to Michael Jackson now with Human Nature.

All right, let's quickly go over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The first one is peace. 음악에서 peace라고 하면은 곡입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this next piec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ut feeling. This is like an instinct, 본능 같은 건데요. 우리 이제 속에서 주는 느낌,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gut feeling.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errestrial. 이거는 이제 땅과 관련된 육지나 육상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nd then we have demise, 몰락, 폐업이 될 수도 있고 파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뜰한 거, 돈을 좀 절약하려고 하는 거죠. To be budget conscious. Well, that's it for hour one. Let's move on now. We're going to listen to Sugababes, Push the Button. See you in part two.

전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aturday, the 27th of June. I'm your host, 최수진. 자,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Monday's news coverage. 사람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더라는 연구 내용 다시 듣겠습니다.
1: Nearly everyone, everywhere, veers left when walking.
0: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서든 걸을 때 왼쪽으로 틀게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Veering left.
1: Yeah.
0: That means you turn left.
1: Yeah.
0: No one tells you to.
1: No.
0: But you tend to just turn to your left.
1: Yeah, you're sort of slanting that in that direction.
0: 왜 그렇지?
1: Yeah.
0: 자, 본능적으로 반시계 방향, counterclockwise, 왼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상관없이, 나아가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문화권, 나이에도 상관없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돈다고 합니다.